0: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대통령은 조이대리 법원장이 최근 언급한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 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중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등의 논란이 해소됐다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3: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변명으로 일관했고 정작 국민이 원한 핵심 메시지는 없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4: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이 그동안의 국민적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연임 개헌, 공소 취소 등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의혹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5: 국민 앞에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6: 박성준 민주당 소속
5: 대통령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4: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데다 조작기소특검법의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논란은 일단락됐다는 해석입니다. 또 대통령이 이처럼 확실히 입장을 밝힌 만큼 야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변명 일관에 자기 진영 챙기기 뿐이었다며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연임할 생각 없다는 언급은 명확한 거부 선언이 아니라 모호한 표현으로 얼버무린 것에 불과하다고 직격했습니다.
7: 연임할 생각은 없다고 해놓고 결국 나중에는
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7: 결단 운운할 것 아닙니까? 결국 아직도 연임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4: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만 봐도 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라며 재판받겠다, 왜 말 못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8: 끝내 재판받겠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6: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8: 국회를 향해서 자기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라면서 의용특검.
4: 여야는 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 하나부터 열까지 팽팽히 맞섰습니다. 추석 민심 잡기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강대강 대치는 더 심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2: 또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불거지고 있는 여권 내부 갈등에 대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함께했던 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고 언급했습니다.
3: 또 혐오와 멸칭을 멈추고 포용하자고 당부하며 통합을 강조했는데 여권의 내부 갈등이 수습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0: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은 여권 내부 갈등을 의식한 듯 지지층을 향해 먼저 통합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했던 분들이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포용을 당부했습니다.
0: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9: 검찰개혁 과제 완수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핵심 지지층에 러브콜을 보내고 개혁 후퇴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어 갈등이 불거진 데는 민주당 제1당원인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다시 시작하자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0: 저와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 주십시오.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9: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10: 당내는 늘 토론과 갈등, 약간의 긴장이 있는 것이죠.
6: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10: 평화롭게 하느냐. 저는 그것에 달렸다고 봅니다.
9: 이 대통령이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지지층 분열 극복 호소에도 나선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이 대통령의 진정성이 드러났다고 호평하면서도 앞으로 민주당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이 분열적 태도와 독선적 자세를 버려야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통적

0: 있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참가자들은 미군 공습에 폭사한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복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들고 행진했고 히잡을 쓴 여성들도 총을 들고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1: 이란이 협상을 원한다는 트럼프 발언은 그저 말뿐입니다. 순교한 지도자를 살해한 자들과는 절대 협상하지 않을 겁니다. 협상도 합의도 평화도 절대 없습니다. 자원병입니다.
0: 이란 혁명수비대는 무장태세를 과시하며 수십만 자원병들이 적들에겐 악몽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모든 해협에 대해 전력을 다해 통제권을 유지하고 적을 이 지역에서 몰아낼 것입니다. 바시즈 민병대 사령관입니다.
0: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된 반미 관제 시위. 내부 결집과 체제 건재를 과시하는 동시에 최악의 경제난에 따른 국내 불안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같은 날 예멘 수도 사나에서는 홍해에 이어 사우디 본토까지 위협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는 친이란 후티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후티는 자신들이 발사한 드론이 메카를 공격했다는 사우디의 주장은 모략이자 가짜 뉴스라며 거듭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사우디와의 군사적 충돌이 이슬람 성지를 공격하는 행위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미국을 향한 대대적인 항전 태세를 과시한 이란과 후티, 유엔 총회와 걸프국 회담, 미중 정상회담까지 다음 주 줄줄이 이어지는 외교전을 앞두고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 보도 내용을 비판하며 미국 CNN과 MS나우, 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방송사인 CNN과 MS나우,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CNN을 가짜 뉴스로, MS나우를 시청률과 신뢰도 부족으로 MSNBC에서 최근 이름을 변경한 매체라고 비난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대해선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연명을 위해 구독료 800만 달러를 지원받았는데 이는 부정부패라고 주장했습니다. 평소 주류 언론에 불만을 표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매체에 트럼프 행정부 비판 보도에 백악관 출입 금지로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다른 가짜뉴스 언론 매체들도 뒤이어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뉴욕타임스는 너무 가짜뉴스고 워싱턴포스트는 역겹습니다. 백악관에서 그 신문들을 더 이상 비치하지 않을
3: 미국
1: 겁니다.
3: 미국 ABC와 CBS 방송을 고소해 합의금을 받았고 영국 BBC 방송도 고소 중이라면서 심지어는 친 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도 여론조사가 최악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1: 국경 공정한 투표 없이는 국가가 아니라 바로잡는 중인 거죠. 공정하고 정직한 언론이 필요하고 CNN은 가짜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 CNN은 백악관 취재팀과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지지한다며 출입 금지 시행은 헌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부터 시작된 언론과의 충돌이 AP통신 취재 제한과 언론사 국방부 출입증 반납,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로 이어지며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내 미군 주둔을 강화하기로 덴마크와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미국이 덴마크 그린란드와 협정을 체결해 그린란드의 안보와 다른 모든 필요사항에 대한 영구적인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미국의 수많은 우려사항을 완전히 해소했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고 미국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덴마크 그린란드 대표들과 협력해 미국과 그린란드의 안보를 수호하고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미국이 영원히 가질 수 있도록 보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 번째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YTN 뉴스 FM.
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말 일교차 큰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공기질은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으로 맑은 하늘이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9도, 춘천 27도, 광주 3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지겠는데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나오실 때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제21회 서울특별시 수어문화제로 오전 8시부터 오늘 저녁 8시까지 연세로 신촌 전철역에서 연세도 연세로와 굴다리까지 500m 구간이 전면 통제됩니다. 의외로는 성산로 일대가 전면 통제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6 서리풀 뮤직 페스티벌로 서초대로 일대가 모두 통제가 되는데요. 서초대로 서초역에서 서초삼동 사거리 일대가 전면 통제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간선도로는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 쪽으로 정체가 서서히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잠실대교 남단부터 성수대교 일대까지 밀리고 있고 한남대교 지나 반포대교 사이도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 일대부터 월드컵대교 여의 하루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남단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동작대교 지나서 지금 강남권 내 청담대교까지도 이제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YTN 라디오에서 전해드리는 주말 음악 감상 프로그램 뉴스 앤 뮤직 9시 때 문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산으로 향하는 벌초길부터 가을꽃 찾아 떠나는 나들이까지 목적지에 딱 어울리는 음악들과 함께합니다. 첫 곡으로는 로이 오비슨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죠. In Dreams. A candy-colored clown they call the Sandman tiptoes to my room every night just to sprinkle stardust.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YTN 라디오 9시 뉴스 뮤직 첫 곡 로이 오비슨의 In Dreams 만나고 왔습니다. 채팅창에 한 애청자분 주말에는 뉴스 뮤직 들으면서 산행하는 게 낙이죠. 시사, 음악, 체력도 챙기는 일석삼조의 방송입니다. 산행은 양수진과 수락산 도정봉에서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가을산 이제 정말 좋아질 시기인 것 같아요. 가을 단풍 올해는 언제쯤일까 찾아보니까 2026년 단풍 시기 10월 3일. 설악산에서 첫 단풍이 시작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부에는 한 10월 10일에서 27일쯤이면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첫 단풍이 딱 시작되고 나서 2주 뒤부터 단풍 절정 시기가 찾아온다고 하니까 추석 명절 지내고 나서 한숨 돌리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눈에 막 예쁜 울긋불긋한 단풍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또 한 애청자분은 이제 곧 추석이네요. 명절은 라디오 방송도 대목이죠. 좋은 방송들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쵸. 차량 간의 이동이 많고 또 긴 시간 라디오 청취하시는 분들도 많은 그 연휴가 저희한테는 대목이죠. 24일, 25일, 26일, 27일 추석 연휴 나흘 내내 뉴스 뮤직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저도 꽤 긴 시간 함께해요. 24일, 25일에는 오후, 저녁 시간에 목소리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26일, 27일은 언제나처럼 이렇게 오전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갈 테니까요. 뉴스앤뮤직 잘 들어주시면서 추석 연휴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음악들 잘 준비해놓고 또 여러분들 연휴 동안 함께할 준비를 뉴스앤뮤직도 YTN 라디오도 함께하겠습니다. 이 시간 생방송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와 채팅 통해 참여해 주세요.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팝으로 또 두 곡 이어갑니다. 먼저 만나볼 노래, 다이애나 로스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그리고 이어서 비틀즈의 Let It Be까지 듣고 옵니다.

다이애나 로스 그리고 비틀즈의 노래 두 곡 만나고 왔습니다. 9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9시 29분 30초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은 칼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총장을 만나 불안정한 중동 정세로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나라의 원유를 최우선 공급해준 배려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 접견해서 1월에 이어 다시 방한한 칼둔 총장을 환영의 뜻을 전하고 모하메드 UAE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또 양국의 상대국 전담 인사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칼둔 총장 간의 긴밀한 소통으로 국방, 방산과 인공지능, 원전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정부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을 지난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인하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제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씩 할인해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분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석 기간 낮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동통신 3사는 협력사 등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함께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200여 개 협력사와 250여 개 유통망에 1,300억 원이 넘는 대금을 미리 지급합니다. KT도 주요 그룹사와 함께 중소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1,600억 원 규모의 납품 대금을 사전에 정산합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9시 뉴스앤뮤직 함께해주고 계신 분들 2855번님 제가 가을 단풍 이야기했더니 인천 강남의 사진입니다 하시면서 엄청 예쁜 단풍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올해 사진은 아니겠죠? 드론 사진처럼 항공샷인 사진인데 되게 노랗고 약간 주황빛깔이 도는 이게 어떤 나물까요? 메타세콰이어 같기도 하고요. 아, 멋진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7865번님은 이승철의 아마추어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래 세 곡

곡을 만나볼게요. 먼저 올드 팝 두 곡과 신청곡 만나봅니다. 스키터 데이비스의 The End of the World, 디온 워윅의 I Will Never Fall in Love Again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7865번님 듣고 싶어 하셨던 노래 이승철의 아마추어까지 함께 듣고 오죠.

9시 뉴스의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의 베이스캠프이자 한국문화홍보의 장인 코리아하우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코리아하우스는 대회 기간 선수단의 경기 지원과 단체 응원은 물론 현지 방문객과 다른 나라 선수들을 상대로 우리 문화를 알리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개관식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조한빈 하마드 알타니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회장과 스피로스 카프랄로스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 등 국내외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한편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교통과 숙소 배정 등에서 미숙한 대회 운영으로 각국 선수단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공항에 도착한 우리 선수단에 셔틀버스 배정이 원활하지 않아 최소한 3시간 이상 공항에서 대기를 했고 일부 종목의 선수들은 자비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의 언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일부 중국 선수들이 배차 문제로 인해 공항에서 7시간 이상 발이 묶였고 선수단 일부는 제대로 먹지 못해 항의가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숙소 문제도 심각해 일본 언론 TBS는 크루즈선 숙소에 일본 남녀 선수가 같은 방에 배정되는가 하면 일부 종목은 숙소 시설이 미흡해 별도로 호텔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호흡기 감염병 증사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지난주 31명을 나타내 한 주 전과 비교해 23%가 늘었습니다. 의심 환자 검체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된 비율도 24.6%를 기록해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독감 유행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다음 달 10일 시작하려던 고령층의 독감 국가 예방접종을 다음 달 6일로 앞당겼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들려드린 이 뉴스처럼 독감 그리고 감기 환자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죠. 또 환절기 비염 때문에 재채기하고 벌써부터 막 눈 간지럽다 호소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요. 건강 잘 챙겨가시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069님 가을 하늘 참 예쁘네요 하시면서 사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8062번님, 세상의 개미들을 응원해주세요. 하셨는데, 투자자에 대한 그 개인 투자자를 설명하신 걸까요? 왜 오늘은 장이 없는데 왜 그러실까요? 그쵸. 여러모로 또 이제 명절 앞두고 가정 경제 지갑 사정, 가계부 사정 또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힘내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힘내자고 응원의 메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낮에는 그래도 좀 늦더위가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아침에는 선선하면서 계절의 변화가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일상이 좀 달라지면서 계절의 변화도 함께 느끼는 요즘인데 주말을 맞아서 옷장 정리도 하시고 대청소도 하시면서 좀 환기하시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또 9월 리셋 실천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9월을 맞아서 가을을 맞아서 새로운 계절 대비 리셋하는 알찬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9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간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곡으로는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로네츠의 Be My Baby, 쇼킹 블루의 비너스, 그리고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까지 띄워드릴게요. 저는 10시 20분 10시 뉴스 앤 뮤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1: 고향 특례시.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데요. 낮에는 가을 햇볕이 함께하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29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지면서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맑고 쾌청한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 고속도로는 벌초나 성묘객이 몰리면서 평소보다 낮은 차량들이 많겠습니다. 특히 영동고속도로와 지금 서울 양양고속도로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는 신갈 방향 입장 휴게소에서 천안 호두 휴게소까지 27km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가는 길 덕소 삼배 나들목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4km 구간 밀리고 있고 화도 나들목에서 서종 나들목 까지도 다시 4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춘천 분기점에서 동천 동홍천 나들목까지 5km 구간도 더딘 흐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꼽으며 반드시 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고 말했습니다.
1: 농지 전수조사도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세금 줄이고 대출 풀어준 탓에 빚내서 집 사게 된 상황을 직격한 겁니다.
3: 집을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부당하게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막 해준다든지 그 빚으로 뭘 했느냐 다 부동산을 샀죠.
2: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막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선 핀셋 지원하겠지만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대출 정책은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난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합니다. 기존의 대출 정책을 계속합니다.
2: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역시 투기 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치 잘 조직된 콘크리트 같다며 자기 걸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거스를 순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3: 우리 아버지 농사 짓다 힘들어서 지금 농사 못 짓는 거 그거 강제로 팔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가 명확한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죠. 제가 소명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농지 조사를 둘러싼 반대 여론이 많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0: 변화를 체감하면 국민 평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정책에 부족함이 있었다면서도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당시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한 분들의 손해로 원성이 커진 것 같고 미리 보완했더라면 괜찮지 않았겠느냐는 비판이 가능하다면서도 주식에서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후임 정책실장 인선에 대해선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며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일 불거지고 있는 여권 내부 갈등에 대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함께했던 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팠다고 언급했는데요.
2: 또 혐오와 멸칭을 멈추고 포용하자고 당부하면서 통합을 강조했는데 여권의 내부 갈등이 수습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3: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여권 내부 갈등을 의식한 듯 지지층을 향해 먼저 통합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했던 분들이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포용을 당부했습니다.
3: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4: 검찰개혁 과제 완수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핵심 지지층에 러브콜을 보내고 개혁 후퇴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어 갈등이 불거진 데는 민주당 제1당원인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다시 시작하자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3: 저와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 주십시오.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4: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5: 당내는 늘 토론과 갈등, 약간의 긴장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지혜롭고 평화롭게
1: 김민석
5: 하느냐,
1: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5: 그것에 달렸다고 봅니다.
4: 이 대통령이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지지층 분열 극복 호소에도 나선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이 대통령의 진정성이 드러났다고 호평하면서도 앞으로 민주당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이 분열적 태도와 독선적 자세를 버려야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통적 지지층을 감싸 안으며 화합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범여권이 갈등을 넘어 새로운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이 전투에 참여하는 성격의 파병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2: 하지만 우리 상선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 필요하다면서 파병의 필요성 또한 분명히 밝혔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파병이라는 단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에서 우리 군이 전쟁에 관여하거나 전투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투를 위한 군 자산을 파견하는 형태의 파병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3: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6: 다만 다른 국가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해 부대를 예로 들며 사실상 파병 필요성을 분명히 한 겁니다.
3: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상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 그런 것도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 부대가 나가 있습니다.
6: 이 대통령은 북미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북미 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0: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외교부는 조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실질적 기여 의지를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1: 정부가 오늘부터 4주간 적용하는 10차 석유 최고 가격을 기존과 똑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0: 중동 분쟁 심화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는 추세지만 추석을 앞둔 여건 속 민생 물가 등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2: 정부는 10차 석유 최고 가격을 또다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4주간 적용되는 최고 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으로 기존과 같습니다. 중동전쟁 종식 분위기가 짙었던 지난 6월에 하향 조정한 이후 세번 연속으로 그대로 묶어둔 겁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하는 방향입니다. 석유 최고 가격 9차 지정 이후로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를 보면 초반엔 배럴당 80달러 후반대였던 가격이 최근은 100달러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중동 분쟁이 갈수록 심해지는 영향으로 정부의 석유 최고 가격 상향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석을 앞둔 시점, 정부는 물가 안정과 환율 하락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격을 동결했다는 설명입니다.
3: 최근 서민들의 물가 부담, 지난 최고가 지정
4: 양기욱
3: 분양가 환율 하락
4: 산업통상부
3: 추세 등을
4: 산업자원
3: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 안보실장입니다.
3: 민생 안정에 무게를 두고 최고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다만 지난 3월 한시적 조치로 도입한 석유 최고 가격제가 6개월 넘게 이어져 쌓이고 있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단 올해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정부가 6개월을 기준으로 잡은 예비비는 4조 2천억 원대. 여기에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1조 4천억 원으로 반영됐습니다. 전반적인 국민 부담은 누적되는 여건에 정부도 중동 상황을 주시하며 출구 전략을 모색해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5: 유가가 좀 안정이 됐으면 정부가 퇴로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4: 이정환 한양대
5: 국민의
4: 경제금융학부
5: 시점이긴 하다.
4: 교수입니다.
2: 또 공급 가격 상단이 묶이면서 손실을 보게 된 정유사에 대한 보상은 아직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까지 정유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올해 안에 1차 손실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 보상 범위 등을 두고 정유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1: 15조 원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담합을 벌인 국내 업체 전현직 경영진 8명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0: 법원은 다만 김유신 OCI 대표이사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국내 석유화학업체 7곳의 전현직 경영진들이 줄줄이 법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동 전쟁 당시 제품 가격을 단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겁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모두 입을 꾹 닫았습니다.
7: 가격 단합 혐의 인정하십니까? 혹시 전쟁 틈타서 경제적 이익 취하려 하신 건가요?
8: 영장 심사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 건가요?
9: 전쟁 틈타서 경제적 이익 취하려고 하신 거 맞습니까?
6: LG화학과 롯데정밀화학, 애경케미칼 등 업체 7곳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석유화학 제품 8개 품목 가격을 사전 협의해왔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진 틈을 타 국내 판매 가격을 올려 수조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전체 담합 액수는 15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검찰 수사 사건 중에선 가장 큰 규모입니다. 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 8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김유신 OCI 대표와 장영수 전 PKC 대표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기각으로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는 일부 제동이 걸렸지만 검찰은 민생과 직결된 물가 교란 사안인 만큼 남은 기간 엄정히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1: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9: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8: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9: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8: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9: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1: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12: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13: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잇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5: YTN News FM.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토요일인 오늘 공기질은 전권역에서 좋음 수준으로 깨끗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9도, 춘천 27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저녁에는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지면서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도심에서는 집회 준비로 통제의 구간이 있습니다. 사직로 성산대교 방향 경복궁역에서 사직단까지 집회 무대 설치로 전 차로가 통제되어 있습니다. 반대에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숭례문에서 시청 교차로까지 전 차로가 무대 설치로 차단되어 있고 반대 가변 차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 시간보다 자동차 전용도로에도 나들이 차량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만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 일대까지도 이제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하류나들목에서 성수대교 일대까지 정체에 서행되고 있는데요.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일찍 방면 이제 전 구간에서 차량들의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도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복정 나들목에서 수서 지나 탄천 일교까지도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지금 양양 쪽으로 춘천 분기점 부근에서 7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와이트앤 라디오 주말 뉴스앤뮤직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10시 뉴스앤뮤직 이 시간도 함께할 저는 양수진입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과 함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기 딱 좋은 주말입니다. 이 시간과 어울리는 음악들 준비했습니다. 올드팝도 함께 쭉 감상해보죠. 첫 곡은 닐 다이아몬드의 음악으로 출발합니다. 송송블루.

0: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네드피아.
3: 10시 뉴스앤뮤직 9월 19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3920님, 지금도 신청곡 받고 있나요? 저는 개인택시 하거든요. 라디오에서 문자 보내려면 신호대기 걸릴 때 그때 한 자, 두 자 적고 또 다음 신호에 또 적고 합니다. 문자 하나 보내는데 20분이 넘게 걸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강민경 최정훈의 우린 그렇게 사랑해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준비해 보겠습니다. 8666님, 명절에나 맛볼 수 있는 LA 갈비 사러 마트에 왔습니다. 10시 오픈런을 했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혼잡합니다. 부지런한 사람들 정말 많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과일을 조금 미리 사둘까 싶어서 가격도 좀 많이 비싸질 것 같고 이래저래 좀 사볼까 해서 어제 동네 마트를 갔는데 그 계산줄 보고 그냥 뒤돌아 나왔거든요. 와, 사진을 또 보내주셨는데 지금 딱 매장 오픈한 지 진짜 몇 분 안 지난 건데 와, 가득 찼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먹을 식재료 사러 여기저기 이제 모이신 건데 전통시장, 대형마트 어디 할 것 없이 진짜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북적이는 게 명절이니까 그런 부대낌을 서로 즐기면서 웃으면서 더 미소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10시 뉴스앤뮤직 지금 시각 10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시다면 이렇게 문자와 앱 채팅창 통해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이에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으로 함께하시는 분들 앱 라이브 채팅창 이용해주세요.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카펜터스, Yesterday Once More, 스모키의 Living Next Door to Alic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3920님 신청곡, 강민경, 최정훈, 우린 그렇게 사랑해서까지 노래 3곡 만나고 옵니다.

YTN 라디오입니다. 10시 뉴스 뮤직 노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100분간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회견 모두 발언에서 지방선거 이후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의 직면에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모두 제 부족함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 언제나 국민이 옳다라는 거라며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고 낮게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만 지지층을 향해선 경로와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진심까지 의심하지는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민생 회복과 개혁, 통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국정의 전환점이 될 걸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예정된 시간을 넘기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고 담담하게 경청했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밝혔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야당이 정치 공세 소재로 삼아온 연임과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확고히 답했다며 국민의힘도 더는 소모적인 정쟁과 무책임한 국정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국민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는 말했지만 연임의 꿈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어려운 거냐며 나중엔 국민을 운운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SNS에 이 대통령이 연임 불가와 공소 취소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십 장 약속 어음을 날렸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 여부가 부도수포 전락 여부를 가를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중단된 재판을 다시 받겠다는 선언을 빠뜨렸다며 국민이 듣고 싶은 핵심은 끝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 9월의 셋째 주 주말 아침이고요. 10시 뉴스의 뮤직 이어지는 노래 두 곡입니다. 1970년대에 발표된 올드팝 두 곡도 소개해드릴게요. 데미스 루소스의 Goodbye My Love Goodbye 그리고 베리 화이트의 You'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까지 노래 만나고 옵니다.

10시 뉴스앤뮤직 이어서 드론 뉴스들 살펴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적용하는 10차 석유 최고 가격을 지난번 9차 최고 가격과 똑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 0시부터 4주 동안 적용되는 석유 최고 가격이 이전과 같은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고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달 30일까지 해외 불법 사이트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K-콘텐츠 불법 유통 게시물 19만 4천여 건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원은 12월까지 신규 공개작과 반복 침해가 많은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삭제 후 재유포 여부도 지속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10시 뉴스앤뮤직 이글스의 데스페라도, 모리스 알버트의 필링스 두 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초가을이 접어들면서 낮에는 가을 햇볕에 따뜻한

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9도, 춘천 27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쾌청한 가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서평대 분기점에서 발안까지 5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용담 터널에서 팔곡 분기점까지 2km 구간 정체인데요. 광명역에서 금천 나들목까지 이제 7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 안산 분기점에서 순산 터널까지 3km 구간과 서평대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도 이제 5km 구간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한편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가는 게 서창 분기점에서 월곶 분기점 사이 2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고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 나들목까지도 이제 5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지금 국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을 위해 앞장섰고 그 성공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후보자로 지명해 주신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2: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합니다. 어제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이 우선입니다.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의 작은 부담이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법무부 장관이 되어 민주주의를 지키고 특권 없는 공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려던 걸음을 여기서 멈춥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일로 상처 받으셨을 장애인과 가족들, 돌봄 현장에서 헌신해온 분들과 저와 인연을 맺으셨던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미완의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짓기 사태 전무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사례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로 발달 장애인과 가족분들과 헌신하는 종사자분들이 받으신 상처 꼭 치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위해 일하며 국민 주권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잠시 후에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회 준 대통령께 감사하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2: 네, 야권에서는 오늘 아침만 해도 임명을 철회하라면서 논평을 냈었는데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후보자직을 직접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보통은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데 오늘은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받지 않고 기자회견만 하고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내일로 예정됐던 김민석 대표의 당대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한 만큼 너무 가까운 시점에 자신도 관련 행사를 진행하기보다 적절한 때 다시 일정을 잡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내일 8.17 전당대회 당선 이후 처음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 동안의 소회와 함께 향후 당과 전국 운영 구상을 밝힐 예정이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으로 임기는 6년입니다. 국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여야 합의로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돼 그제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의 창립자가 11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는 22일 특정 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제넨셀 창립자 강모 씨를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세종메디칼은 지난 2021년 10월 당시의 주식과 제넨셀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등 112억여 원을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이 중단되고 대규모 투자 손실까지 겹치면서 상장 폐지 위기를 맞자 부정확한 정보 탓에 112억 원을 손해봤다며 강 씨를 고소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2심 재판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오세훈은 모른다는 명태균 씨 통화 녹취. 이 녹취의 신빙성을 두고 특검과 오 시장 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2: 네, 이런 상황 속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이어진 2심에서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를 제출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통화 시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3월쯤. 명 씨는 오 시장은 모른다며 자신이 알아서 한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4: 하여튼 그 오세훈이는 그 몰라요. 모르고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5: 명태균 씨입니다.
3: 오 시장이 원한 게 아니라 자신이 돕고 싶어서 한 거라는 김 씨 발언도 담겼습니다.
6: 예, 양만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
3: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하게 했단 공소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특검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저장된 35개 녹음 파일 가운데 3개만 선별 공개했고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기에 일부 파일은 수정 흔적이 있는 등 편집, 조작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또 해당 통화 녹취에 오 시장이 무엇을 몰랐는지 등 생략된 부분이 많아 오 시장 측 주장처럼 해석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씨 측은 포렌식 검증으로 원본성을 확인했다며 재판부가 요청할 경우 나머지 녹음 파일과 휴대전화 원본 제출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 네, 조금 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 지명해준 대통령께 감사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정부 성공이 우선이라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저는 부담이 돼선 안 된다고 결단했다 설명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부족함을 깊이 성찰한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다만 지금 잠시 물러나더라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다. 미완의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를 끝까지 밝히겠다며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 필요성을 국민께 입증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1: 저는 법무부 장관이 되어
2: 네,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0: 네, 오늘 기자회견 불과 30분을 앞두고 긴급 공지됐습니다. 예고도 없이 주말에 돌연 기자회견에 나선 건데요. 그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때만 해도 임명 강행 기류가 강했습니다. 여권에선 보고서 채택 당일 바로 대통령이 임명을 발표하는 속도전에 나설 거란 관측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러나 이후에도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수치가 높은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자 대통령 고심도 길어졌습니다. 특히 어제 기자회견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하겠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기기도 했는데 오늘 그야말로 전격적인 사퇴 발표에 이런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여권 관계자 통화에서 기자회견 뒤 밤새 김승원 후보자 고민이 깊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민심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김승원 후보자에 대통령이 이만큼 시간을 끈것 자체가 국민 기만이다. 공세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용해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후보자까지 이번 개각 목표했던 2명의 낙마를 이끌면서 국민의힘 기세도 바짝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대로 22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거쳐 추석 밥상까지 이재명 정부 인사 실패를 끌고 가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 조금 전 출연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그 사이에 자진 사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아까 저희 출연에서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 강행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좀 읽혔던 상황입니까?
3: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겠다, 지명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생각을 하겠다, 고심을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 자체가 아마 김승원 후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미 국회 차원에서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을 해서 이미 송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대통령의 임명 절차라고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니 정부의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승원 후보자 스스로 고심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아마 어제 기자회견 이후로 김승원 후보자가 줄곧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깊은 고민과 주위의 여론과 의견들을 청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심 끝 결단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번 결단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2: 네.
3: 같습니다.
2: 조금 전에 임명 안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곧바로 지금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4: 뭐 예상이 빗나갔습니다마는 이렇게 빗나가는 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김승원 후보자의 사퇴는
5: 송영훈 전
4: 상식적인 우리
5: 국민의힘
4: 국민의 승리다.
5: 대변인입니다.
4: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돼서 제기되었던 그 이른바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 게이트 그 실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이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민의를 일관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김승원 후보자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사실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도 임명을 강행한다고 한들 김승원 후보자가 초단명 장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임명을 강행했지만 결국은 35일 만에 사퇴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사퇴한 날짜가 하반기 국정감사에 조국 장관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야 되는 날 하루 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갔다가 위증을 하면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도 만약에 앞으로 장관이 되었다고 한들 기관 증인

0: 로 나가서 여러 가지 그 민주당 오빠 도격 로비 게이트 관련된 질의에 거짓 답변하게 되면 그때는 공직 후보자로서 청문을 받는 신분이 아니라 기관 증인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짚어봐야 될건 이겁니다. 저렇게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면은 청문회 전에 일찌감치 지명 철회를 했더라면 전국이 여기까지 어지럽게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재명 정권의 의사결정 타이밍이 항상 국민과 싸우다가 마지막에 가서 마지못해 거둬들이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할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8월 30일에 개각 명단을 발표했는데 김용범 실장 포함되지 않았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고 그다음 날 월요일에 김용범 실장이 사표를 내고 화요일 아침에 사표가 수리되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를 하면서 김용범 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세 문장이 요지로 된 브리핑만 있었을 뿐이에요.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청와대는 대대적으로 시스템을 수술할 때가 됐다. 이걸 역시 아울러 좀 짚어야 됩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후보자직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조금 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초가을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따뜻한 가을 햇볕이 함께하면서 따뜻하겠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29도, 춘천 27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면서 환절기의 건강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쾌청한 가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도심에서는 집회 준비로 통제 구간이 있습니다. 사직로 성산대교 방향 경복궁역에서 사직단까지 집회 무대 설치로 전 차로가 통제되어 있습니다. 반대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일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당대로 국회 방향 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도 무대 설치로 하위 2개 차로가 차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세종대로 광화문 방면 숭례문에서 시청역 구간도 집회 무대 설치로 전면 통제되어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 구립 방향도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행주대교부터 월드컵대교,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 북단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구리 암사대교에서 성수대교 일대까지 밀리고 있고 한남대교 지나 반포대교, 마포대교에서 가양대교 북단까지도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음악 들으며 휴식하고 뉴스 들으며 정보 채우는 시간. YTN 라디오 주말 아침 11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할 저는 양수진입니다. 11시 뉴스 앤 뮤직은 가요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죠. 첫 곡입니다. 쿨의 애상.

0: 즉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9월 19일 토요일 아침 11시 뉴스앤뮤직 시작했습니다. 추석이 이제 한 주 앞이에요. 마음이 벌써 고향 앞으로, 그리고 풍성한 연휴 풍경 속으로 훌쩍 떠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니까 오늘 도로 상황도 굉장히 붐비고, 또 곳곳마다 추석 미리 준비하는 분들의 발길, 손길이 많이 느껴지는 주말이다라는 문자 넣어주고 계신데요. 그쵸, 명절이 코앞이라 다음 주는 좀 짧게 보낼 수 있어서 조금은 여유로우면서도 또 가족

맞이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바빠지기도 한 토요일입니다. 다가올 준비를 잠시 내려놓고요.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좀 순간의 여유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명한 가을 바람처럼 11시 뉴스앤뮤직도 여러분들 곁에 기분 좋은 설렘으로 음악 다양하게 보내드릴게요.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지드래곤의 Heartbreaker 그리고 21의 I Don't Care 노래 두곡 만나봅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깊이 받아들이며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며 이 같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20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시점을 기준으로는 이틀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 문제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청와대는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다며 청년단체와 정부 청년보좌역을 비롯해 150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행사에서 청년 정책 유공자들을 포상하고 청년이 국가의 미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어제 남자 하키 경기장에서 애국가가 아닌 북한 국가가 잘못 연주된 사고와 관련해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어젯밤 조직위 관계자 2명이 우리 선수단 사무실을 방문해 국가 연주 오류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와 방글라데시의 남자 하키 예선 경기를 앞두고 북한 국가가 잘못 연주됐는데 우리 선수단은 사고 직후 조직위의 경위 해명을 요구하고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11시 뉴스의 뮤직 이어지는 노래 두 곡입니다.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아이비의 바본가 봐.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한국의 대미 전략 투자의 결실과 양국 정상 간의 합의 사항에 충실한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으로 18일 조현 외교장관과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워싱턴 DC의 미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는 외교부는 조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실질적인 기여 의지를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전 부문 간부들에게 시대 변화에 발맞춰 사상 사업을 더 공격적이고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평양에서 개강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간부 강습회에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모든 혁명시대와 모든 투쟁시대는 자기 시대에 걸맞은 사상의 위력을 요구한다면서 오늘의 사상전은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사상전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결의에 반발하며 핵 역량의 신뢰성이 그 어떤 경우에도 의문시되지 않도록 담보하는 것은 국가안전을 위한 최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김영자홍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 담화에서 어떤 경우에도 미국과 서방의 관용에 자기는 저당을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5356번님이요. 강동 상일동에서 구리 방향, 강원도 양양 방향 쪽으로 가는 양 커브 구간에 캔들이 많이 쏟아져 있어서 위험해 보인다고. 그렇죠. 이쪽 지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을 하셔야겠습니다. 조심운전, 주의운전을 하셔야겠어요. 빨리 수거했으면 좋겠는데 서둘러서 수거가 되지 않은 것 같아 문자 보냅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0677번님 포도축제 가는 중입니다 하셨는데요. 그쵸, 축제 즐기기 딱 좋은 청명한 가을날입니다. 오전 11시 뉴스 앤 뮤직 다양한 가요들 함께 했는데요. 이어지는 시간은 뉴스 앤 트롯으로 꾸며집니다. 트로트, 성인 가요도 다양하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YTN 라디오와 함께 해주시죠. 11시 뉴스 앤 뮤직은 끝곡 두 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카라의 프리티 걸, 보아의 넘버원 띄워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2: 고향 등일시.
3: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4: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5: 답 나왔네. 가자.
4: 어딜요?
5: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6: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7: 평택시.
8: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얼마나 걸릴까요?
8: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5: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8: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9: 세계 반도체 수도,
5: 대한민국 수소 1번지,
7: 바로 평택시.
1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9: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1: 가계월세의 재료비까지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참 많죠. 이제 걱정 마세요.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급할 때 언제든 꺼내 쓰는 서울시 안심통장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이라 쓴 만큼만 이자를 내니까 사장님 부담은 줄고 마음은 더 든든하게.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사장님 비상금 서울시 안심통장.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2: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완연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데요. 낮에는 따뜻한 가을볕이 함께하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29도, 광주 30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지면서 환절기의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추석 명절을 한 주 앞두고 오늘 고속도로는 벌초나 성묘객이 늘어나면서 평소보다 나들이 차량들이 많겠습니다. 현재

0: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은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계양 나들목 6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계양 나들목에서 송내 나들목까지 7km 구간 밀리고 있고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시흥부터 송내 나들목까지 이제 7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가는 길 여주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일대 각별히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YT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3: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4: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대통령 기자회견 하루 만인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회견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5: 네,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는다며 지명해주신 대통령께 감사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면서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더는 부담이어선 안 된다 판단했다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싶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부족함을 깊이 성찰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한동훈 의원의 수사기밀 유출 사태 전무는 끝까지 밝히겠다며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 필요성을 국민께 입증한 사례라고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께 누가 되는 게 가장 마음이 아팠다며 별도 질의응답 없이 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3: 네, 오늘 회견 조금 전 11시에 있었는데요. 주말에 갑작스레 30분 전에 공지가 됐죠.
5: 네, 청와대 입장도 조금 전 나왔는데요. 청와대는 김 후보자 결정을 존중한다. 국정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거로 이해한다며 향후 필요한 절차는 규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공식 입장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안타깝지만 후보자 결단을 존중한다는 글만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 회견 불과 30분을 앞두고 긴급 공지됐습니다. 사실 그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연구과 보고서를 채택할 때만 해도 임명 강행 기류가 강했습니다. 여권에선 보고서 채택 당일 바로 대통령이 임명을 발표하는 속도전에 나설 거란 관측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러나 이후에도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수치가 높은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자 대통령 고심도 길어졌습니다. 특히 어제 기자회견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하겠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기기도 했는데 오늘 그야말로 전격적인 사퇴 발표에 이런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여권 관계자 통화에서 기자회견 뒤 밤새 김승원 후보자 고민이 깊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4: 네, 그동안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온 국민의힘 입장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입장입니까?
5: 네, 국민의힘은 장관 자리를 내려놓는 수준으로 어물쩍 나아갈 사안이 아니라며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 관련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공소치소 모임 공동대표 출신이자 함량 미달 인사를 법무부 수장에 안치려 한 대통령 책임도 가볍지 않다 일침도 났습니다. 아울러 연이은 낙마를 초래한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전면 쇄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말이 사퇴지 사퇴당한 거라며 기자회견으로 판을 바꾸고 임명을 강행하려 했으나 결과가 참담하자 자르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까지 치달은 거라고 비꼬았습니다. 이로써 용해인 전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후보자까지 이번 개각 목표했던 투병의 낙렬을 이끌면서 국민의힘 기세도 바짝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대로 22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거쳐 추석 밥상까지 인사 실패를 끌고 가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전국 장외에서 김승원 후보자 신약 노비 의혹 검증을 주도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국민의 승리라며 짧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전해드린 것처럼 식약처 청탁 의혹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됐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결국 자진 사퇴하게 됐습니다.
4: 법무부 수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당장 다음 달 시행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 운영에 차질은 없을지 우려도 나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김승원 후보자 사퇴 발표에 대한 법무부 입장은 나왔나요?
6: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자진 사퇴 기자회견은 언론에도 회견 30분 직전에 긴급 공지가 된 만큼 법무부도 아직 공식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법무부 수장은 공백 사퇴에 놓이게 됐는데요. 당장 다음 달 검찰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개편안 시행에 차질은 없을지 안팎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하위 법령 정비와 공소청 직제 마련 등 후속 작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정성호 전 장관이 퇴임한 이후 3주 넘게 공석 상태입니다. 새로운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물색과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법무부 수장 공백 사태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그동안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정리해 주시죠.
6: 네, 가장 핵심은 이른바 식약처 청탁 의혹입니다. 2021년 10월 김 후보자가 정치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렌셀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장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제넨셀 설립자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판사, 정치 브로커 양 씨와 함께 찍은 3인 셀카가 공개되면서 이들의 친분 관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배우자와 장남이 근무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미인가 학교 명칭 사용, 인건비 특혜 의혹과 자녀 위장 전입, 김 후보자의 성폭행 가해자 변호와 음주운전 이력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이 전투에 참여하는 성격의 파병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4: 그러나 우리 상선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 필요하다면서 파병 필요성 또한 분명히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은 파병이라는 단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에서 우리 군이 전쟁에 관여하거나 전투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투를 위한 군 자산을 파견하는 형태의 파병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8: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7: 다만 다른 국가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해 부대를 예로 들며 사실상 파병 필요성을 분명히 한 겁니다.
8: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상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 그런 것도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 부대가 나가 있습니다.
7: 이 대통령은 북미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 북미 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 대화 재개보다는 훨씬 쉽고 이를 통해 남북 대화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페이스메이커 역할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 특검 법안에 들어있는 공소 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4: 다만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0: 해결이 되면 된다며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오해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까지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 조항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사항 중에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 대통령은 조이대 대법원장이 최근 언급한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 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중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2: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과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는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곡해하고 있다며 소설 쓰기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이 대통령의 말을 연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국민의힘밖에 없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소 취소 문제 역시 국민의힘이 조작기소특검법에서 문제 삼은 기존 기소사건의 이송과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했는데도 앞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공소 취소와 엮어 근거 없는 왜곡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3: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인사참사와 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과 사과 없이 모든 걸 개혁의 진통으로 포장한 반성 없는 반성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대통령이 연임은 없다고 했으나 주변에서 등 떠밀면 못 이기는 척 올라탈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적었습니다. 또 공소 취소 논란 관련 답변도 여전히 본인 사건은 악의적 수사 조작이라 반박했다며 정작 재판받겠다는 한마디는 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현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여 의지를 설명하고 대미 투자 결실을 위한 노력의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신속한 투자를 강조했다고 밝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 조현 장관은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5: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해 우리
6: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5: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적 기여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4: 대미 투자 사업도 한미가 함께 결실을 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와 대화와 외교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5: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4: 미 국무부의 평가는 우리 정부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한국의 신속한 투자 이행을 강조했고 한미가 반도체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루비오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협력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고 밝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표현을 사용해 우리 정부가 밝힌 한반도 비핵화와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북미 대화가 진전되면 한국과 공조하겠다면서도 아직 진전된 사항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회담에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에 공정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사태에 대한 불만을 다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의 영구 통제권을 확보했다면서 덴마크와 미군 주둔 강화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은 최대 절반까지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잔디 기자, 그린란드 주둔 확대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서 미군의 주둔을 대폭 강화하기로 덴마크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북극권 전략적 요충지인 그린란드의 안보에 대한 영구적인 통제권을 확보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미국이 덴마크, 그린란드와 이 같은 합의를 체결했음을 기쁘게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0: 이번 합의가 그린란드에서 안보와 그 밖의 모든 필요에 대해 미국이 영구적인 통제권을 갖도록 하며 미국이 제기해온 수많은 우려를 모두 완전히 해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어떠한 적대 세력도 명시적 서면 승인 없이 그린란드에 기지를 두거나 병력을 주둔할 수 없고 민감한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에서 대규모 군사주둔지를 구축하는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며 이곳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FP통신은 메테 프레드릭센 덴마크 총리가 북극과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합의에 다음 주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그린란드가 미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덴마크에 그린란드를 매각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1: 반대로 유럽에서는 미군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0: 네, 현재 유럽에 배치된 미군은 약 8만 명인데요. 이 가운데 2만 5천 명에서 최대 4만 명까지 철수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미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미 유럽사령부 사령관이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했다는 겁니다. 실제 철수한다면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은 최소 3분의 1,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큰 감축 규모입니다. 미군 감축에 영향을 주로 받는 국가는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인데 병력뿐 아니라 항공기와 함정, 무기 등도 함께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지원에 대해 비협조적이라고 지목한 나라들입니다. 또 유럽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라며 사실상 유럽의 나토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유럽 내 일부 병력을 나토 동부전선 국가들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유럽에서 미군의 군사적 역량을 줄이는 방향은 확실해 보이는데 최근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보 우려가 가중될 수 있다고 NBC는 지적했습니다. 최종 권고안은 오는 11월 6일 제출되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보고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3: mattress. Best sleep.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으로 특히 고속도로 곳곳으로 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서 목포 쪽으로는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꾸준하게 밀리고요. 멀리 동군산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서울로 들어가는 길 매송유계소에서 팔곡분기점 일직에서 금천까지 차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로 들어가는 길 옥산에

밀리고 있고요. 청주유기소 독립기념관까지 정체되는 가운데 안성분기점 부근 2차로에는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흥에서 수원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차간격 좁히고요. 외곽 방향으로는 충청권의 정체가 아주 긴데요. 천안에서 천안 후두유기소까지 거의 20km 가까이 밀리고 있고요. 옥산유기소 부근, 주감유기소, 추풍령 부근에서는 지금 장애물이 떨어져 있어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답답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동금포에서 부곡,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더딥니다. 알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센트럴.
1: YTN 라디오 12시 뉴스엔트로 문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낮 시간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쾌청한 가을 하늘을 주말 내내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고요. 전국의 낮 기온이 어제와 비슷합니다. 내일도 전국의 맑은 날씨가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깊어가는 가을 9월 19일 토요일 이 시간 첫 곡입니다. 홍지윤의 가리랑.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1: 미래를
0: 재능대학교가 함께
1: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0: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실사 출력 가능한 LPM 올. 판촉물 주문 간편한 LPM 올.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LPM 올.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LPM 올.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YTN 라디오 12시 뉴스엔트로 첫 곡 홍지윤의 가리랑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전 국민 애창 인기 트롯과 함께 뉴스 전해드립니다. 신청곡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문자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받고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 실시간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네요. 제사는 없지만 마음은 바쁘네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라고 6933번님이 이른 인사를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저는 핸드폰 캘린더를 무심코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또 추석이 왔다고 이렇게 놀랐는데 멀리 계신 부모님 얼굴 오랜만에 뵐 생각에 설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우리 6933번님처럼 괜히 마음이 분주해지시는 분, 또 명절에 이래저래 나갈 지출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거나 친척들의 잔소리가 걱정되거나 명절 음식 만들고 차례상 준비할 생각에 벌써부터 피곤한 분도 계실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마음을 명절 포비아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연휴에 제가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서 출근을 택하는 직장인도 많고 또 취업 준비생들은 친척들의 뭐 취업이나 연봉, 결혼 이야기 피하려고 명절 특강을 신청해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취업 준비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결혼 언제 하니? 살은 대체 언제 빼니? 둘째는 계획 없니? 이런 말씀은 이번 명절에 참아주시는 센스, 우리 YTN 라디오 뉴스앤트롯 뉴스앤뮤직 청취자분들은 모두 갖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김국환의 배 들어온다, 정동원 장민호의 파트너 두 곡 듣고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김국환의 배드로 온다, 정동원 장민호의 파트너 두 곡 들으셨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하루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의 작은 부담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직을 내려놓아도 진실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며 미완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라는 고뇌에 찬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며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주도했던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역시 존중의 뜻을 전하면서도 김 후보자를 향해 진행됐던 표적, 조작 수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에 처한 국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센터는 보건복지 제도와 서비스를 안내하는 상담창구 129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국민비서, 챗봇 등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특히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하거나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 약국을 알아볼 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담센터가 운영하는 자살예방상담 통합번호 109번을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6384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명절에 근무해서 오늘 어머님 납골당에 다녀왔어요.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네요. 명절 잘 보내세요. 미리 다녀오셨군요. 오고 가는 길은 막히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명절 전주에 미리 다녀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6384번님 명절 잘 보내시고요. YTN 라디오 뉴스앤트롯 뉴스앤뮤직은 추석 연휴에도 내내 함께하니까요. 찾아주세요. YTN 라디오 토요일 12시 뉴스앤트롯 이어지는 곡 두 곡입니다. 조황조의 거짓말, 진시문의 애원 듣고 오시죠.

방금 들으신 곡 진시몬의 애원이었고요. 앞서 흐른 곡은 조황조의 곡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봅니다. 어제 남자 하키 경기장에서 애국가가 아닌 북한 국가가 잘못 연주된 사고와 관련해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어젯밤 조직위 관계자 2명이 우리 선수단 사무실을 방문해 국가 연주 오류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와 방글라데시의 남자 하키 예선 경기를 앞두고 북한 국가가 잘못 연주됐는데 우리 선수단은 사고 직후 조직위에 경위 해명을 요구하고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또 우리 선수단은 앞서 크루즈 입항 행사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한 데 대해서도 조직위를 항의 방문하고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18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인 OPNET을 보면 오전 9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1,858.4원으로 하루 전보다 0.1원 떨어졌고 경유가격은 0.5원 내려가 1,843.4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김모진의 딱 좋아, 강민주의 내 사랑 연가 두 곡 끝곡으로 들으시고요. 뉴스엔트로 1시 20분에 다시 이어갈게요. 멀리 가지 마시고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6: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7: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8: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7: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8: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7: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9: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11: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9월의 가을 하늘은 전국적으로 맑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울산은 약하게 비가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고요.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수도권과 충청의 대기는 메말라가는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따라서 가는 길 현재 조금씩 차가 늘어나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가는 길은 선산휴게소에서 상주 터널 충주 분기점 지날 때 밀리고 있습니다. 창원 방향으로는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 김천 분기점 부근에는 고장차가 있고요. 제2경인 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문학에서 남동, 인천 쪽으로는 일직 분기점에서 광명 터널, 남인천 요금소에서 남동까지 차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영동 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동군포에서 부곡까지, 인천 쪽으로는 동수원에서 북수원, 군포에서 반월 터널, 군자 분기점에서 월곡 분기점까지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수도권제 일순환 고속도로 노우지 분기점 부근 2, 3차로에는 사고 때문에 개항에서 노우지 분기점 가기 어렵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하루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면서 깊은 고민 끝에 법무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직을 내려놓아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미완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한 의원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면서 이번 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국민 앞에 입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2: 청와대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김 후보자의 기자회견 직후 언론 공지를 내고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라는 고뇌에 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주도했던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역시 존중의 뜻을 전하면서도 김 후보자를 향해 진행됐던 표적, 조작 수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SNS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개혁은 계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2: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주가 조작과 국민 생체 실험, 가족 조합 등 드러난 범죄 혐의를 모두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 말이 사퇴지 사퇴 당한 거라며 김 후보자가 물러나면서까지 남 탓, 검찰 탓만 했는데 장관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수사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적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에 대통령이 공소 취소라는 국정 제일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작전의 선봉장을 교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통령이 재판받겠다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식약처 청탁부터 가족조합 의혹까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보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2: 이런 의혹을 검증해야 할 국회 인사청문회는 기대 이하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악마 논란으로 시작됐습니다.
4: 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5: 안 말하고 있습니다!
1: 가족들이 김동화 민주당 의원입니다.
3: 핵심 의혹인 식약처 청탁을 두고는 수사한 검찰의 화살이 돌아갔고 이른바 민원 치료제의 동물 실험이 조작인 줄 알았냐는 질문엔 엉뚱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6: 선생님이 법원 판결문에 있지 않습니까?
7: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8: 김승원 법무부 장관
3: 가족
8: 후보자입니다.
3: 가족조합 관련 의혹엔 후보자의 눈물과 여당의 박수, 야당의 비아냥이 오갔습니다.
7: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9: 어제는 눈물바다가 됐는데 경영기세요?
8: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결국 청문회 자리는 여당의 방어 속에 그동안 제기된 의혹 중 일부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야당 역시 추가 자료를 통한 공박보단 대부분 호통에 그쳤는데 정작 후보자 관련 의혹을 확인할 증인과 참고인이 없었던 점도 이런 맹탕을 만드는 데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40명 넘는 증인을 부르자고 주장했지만 다수 여당은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인사청문회입니다.
8: 서용교 국회
3: 하지만
8: 법제사법
3: 여야 대치가 만만치 않게 치열했던 조국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때도 의혹별로 11명의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10: 조국 후보의 아버지가
8: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10: 웅동학원이 더 좋아졌습니까?
11: 좋아한 측면도 있고
8: 김형갑 당시 웅동학원 이사입니다.
3: 한동훈 의원의 과거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 4명의 증인이 청문회장에 출석해 날선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5: 한동훈 후보자가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와
8: 김용민 민주당 의원입니다.
5: 자주하고 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 자택에 방문할 때 네. 가서 식사를 할 때 그때 청근이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8: 한동수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장입니다.
3: 서로 엇갈린 주장들을 가려내기보단 여야의 정쟁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앞으로도 반복해야 하는지 정치권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의 창립자가 11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는 2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제넨셀 창립자 강모 씨를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세종메디칼은 지난 2021년 10월 강 씨의 주식과 제넨셀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등 112억여 원을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이 중단되고 대규모 투자 손실까지 겹치면서 상장 폐지 위기를 맞자 부정확한 정보 탓에 112억 원의 손해봤다며 강 씨를 고소했습니다.

0: 중동 정세의 불안으로 국제 유가는 출렁이고 있지만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18주 연속 내려갔습니다. 다음 주 추석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주유소의 기름값이 추가로 인하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웅래 기자,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요?
1: 네, 한국 석유공사 유가 정보 시스템인 오피넷을 보면 낮 12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1,858.4원입니다. 어제보다 0.1원, 지난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의 평균보다는 0.2원 내려갔습니다. 경유값의 하락폭도 비슷한데요. 0.2원 내려서 1,843.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은 지난주에 비해 휘발유는 1원, 경유는 0.2원씩 떨어져 각각 1,904.4원과 1,886.1원을 기록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지만 국내에선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를 기준으로 18주 연속 기름값이 떨어졌습니다. 국제 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데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 데다 정부가 6달 넘게 유지하고 있는 최고 가격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새벽 0시부터 4주 동안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 가격을 또 동결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최고 가격 동결과 함께 이번 달 말까지인 유류세 인하 조치도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0: 네,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에서는 기름값을 깎아준다고요?
1: 네,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이 인하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의 주유소 226곳이 대상입니다. 그제 가격을 기준으로 리터당 100원이 내려갑니다. 정부는 어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분담하겠다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연휴 기간 낮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 요금을 할인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혜택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웅래입니다.
0: 중동전쟁을 틈타 수조 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 8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습니다.

0: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가장 오래 막혔던 곳은 서해안선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나들목 구간으로 시속 40km 미만의 정체가 67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서평땡 나들목에서 포승분기점이 58시간, 서평땡 분기점에서 바란 나들목 구간이 41시간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도 잇따랐는데 지난 5년 추석 연휴 때 발생한 사고는 모두 61건으로 4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호흡기 감염병 증상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지난주 31명을 나타낸 한 주 전보다 23% 늘었습니다. 의심 환자 검체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된 비율도 24.6%를 기록해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독감 유행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다음 달 12일 시작하려던 고령층 독감 국가 예방접종을 다음 달 6일로 앞당겼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독감 예방접종이 연령대별로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예년과 달리 독감 3가 백신을 접종하는데요. 3가와 4가 백신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올해 3가 백신이 선택된 이유는 뭔지 이성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1: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는 크게 A형과 B형으로 나뉩니다. 특히 A형 독감 바이러스는 유전자 변이를 자주 일으켜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수많은 독감 바이러스 가운데 다음 시즌 유행할 독감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바이러스 자료를 분석해 북반구와 남반구별로 독감 백신에 포함할 바이러스를 권고합니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북반구의 경우 매년 2월 올해 백신 구성을 권고하는데 올해는 A형 2종과 B형 1종을 포함한 3가 백신이 권고됐습니다. 3가 백신은 A형 2종과 B형 1종 모두 3가지 바이러스를 예방하도록 구성된 백신입니다. 반면 4가 백신은 여기에 B형 1종을 더해 A형 2종과 B형 2종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올해 독감 백신에 3가 백신이 권고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4가 백신에 포함됐던 B형 바이러스 가운데 야마가타 계열이 지난 2020년 이후 자연 발생 사례에서 지속해서 검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WHO는 유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야마가타 계열을 백신에서 제외하고 3가 백신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바이러스 상황에서는 3가 백신과 기존 4가 백신 사이의 예방 범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2: 일견 4가에서 3가로 숫자가 줄으니까 일반 분들께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3: 아니냐. 김우주 고려대 의대 백신 혁신센터 교수입니다.
2: 비형 야마가타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형 야마가타 삭제한 4가가 아닌 3가를 놓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동등합니다.
1: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WHO가 백신에 포함하도록 권고한 바이러스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느냐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국내에서 검출되고 있는 A형 독감 바이러스는 주로 H1N1, PDM0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WHO가 올해 북반구 백신에 포함하도록 권고한 세 가지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독감 바이러스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2월에 권고한 백신에 포함된 바이러스와 앞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0: 정부가 내년 1분기에 임신 중지 약물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입법이 선행되지 않아 아직 불확실한 점이 많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거부하는 경우나 약물 부작용에 대한 의료진의 법적 책임 등이 구체화해야 합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4: 임신 중지 약물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별도 임상시험 없이 시판될 예정입니다. 2019년 낙태죄 위헌 이후 무려 7년째 입법이 멈춘 탓에 정부가 내놓을 행정 지침이 사실상 유일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접근 장벽을 과하게 높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는 게 여성계 입장이지만
5: 가장 최근에는 호주에서도 2023년에 모든 규제들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마치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규제를 두고 있는 것처럼 어제 발언을 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4: 정부는 향후 2년간은 병원 내 조제, 투약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일본의 지정의사제를 참고해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 처방 자격에 제한을 둘지 일반의까지 허용할지에 따라 실효성이 갈릴 거로 보입니다. 또 의사가 임신 중지 약물 처방을 거부

0: 거부하는 경우나 부작용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을 연계하는 문제도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일단 정부는 임신 중지약물 처방에 대한 의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할 방침입니다.
1: 응급의료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판단에
2: 정은경
1: 따라서
2: 약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1: 충분히 결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0: 다만 정당한 처방에도 생기는 불가항력 합병증에 대한 의료진 책임은 어떻게 할지 등을 모두 지침에 명시하긴 어렵습니다. 환자와 의사만 법정에서 일일이 잘잘못을 따져야 할 거란 현장 우려를 국회가 하루속히 대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3: 고향 특례시.
4: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5: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4: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6: 햇빛에도 끝을 없는 선글라스 체크.
7: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1: YTN is FM.
1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시간대 경복궁역과 세종대로 숭례문 그리고 시청역 구간으로 집회 후 행진이 이어지고요. 저녁에도 포시즌호텔과 동아면세점 주변에 행진과 집회가 이어지는데요. 세문안로 서대문 쪽으로는 포시즌호텔 앞에서 지금 무대 설치 관계로 하위 3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종로구 동아면세점 앞에서도 집회 후 행진이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동아면세점 앞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광화문 3거리를 통과해서 정부 서울청사 교차로, 경복궁역에서 구 효자파출소 쪽으로 1개 차로를 이용해서 행진하기 때문에 오늘 도심 세종대로 광화문 경복궁역 쪽 오후 3시쯤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각 방향으로 돌발 구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광암터널 부근 판교 쪽으로 사고가 발생해서 광암터널 3차로 주의하셔야겠고요. 계양에서 노우지 분기점 쪽으로 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자유로나 계양에서 송내 사이로 밀리는 가운데 안현분기점 부근 1차로에는 고장차 섰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점심시간 좀 되니까 조금 차가 줄었습니다. 다만 서울 쪽으로 안성분기점 부근 사고 발생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9월 19일 오후 1시 2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각 YTN 라디오 뉴스앤트롯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토요일 오후 트롯 가수의 노래들 너무 좋아요. 날씨가 화창하네요. YTN 라디오 화이팅입니다. 7635번님 문자인데요. 신청곡 같이 남겨주셨네요. 네, 이번 시간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트롯 전해드리고요. 중간중간 우리 꼭 챙겨야 할 주요 뉴스 함께 챙겨드립니다. 편하게 계속 함께 해주세요. 청해주신 곡 이현상의 노래입니다. 바보 같은 나, 이 시간 첫 곡입니다.

0: 누구나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

0: 1352 1577-1352
1: 9월 19일 토요일 YTN 라디오 1시 뉴스 앤 트롯 첫 곡 7635번님의 신청곡 이현상의 바보 같은 나로 열어봤습니다. 앱 채팅창으로 닉네임 4723황님, 파란수국님, 서울이여 안녕, 숭라이프님 이렇게 함께해주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4566번님, 60 중반 나이인데요. 나이 탓일까요? 남편의 사소한 말에 노여워지고 슬퍼지네요. 제 친구들 말, 말대꾸라도 하라고 하는데 글쎄 잘 안 되네요. 말대꾸라기보다는 속상한 마음을 참지 마시고 그때그때 표현해 보세요. 아니 그나저나 남편분이 뭐라고 하셨나요? 4566번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시다니. 네, 등산이라도 가고 싶은 날씨인데 못 가니 참 아쉽네요. 늦은 점심 먹고 YTN 라디오 들어와 남겨봅니다. 8604번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등산 왜 못 가셨어요? 신청곡과 사연은 이렇게 문자메시지 샵 0945, 오물정 0945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예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구윤 사랑은 나비인가 봐, 박서진의 지나야, 송대관의 네 박자까지 세 곡 차례로 듣고 뉴스 전해드릴게요.

박구윤 사랑은 나비인가 봐, 박서진의 진아야, 송대관의 내박자까지 세 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내일로 예정됐던 김민석 대표의 당대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한 만큼 김 대표도 너무 가까운 시점에 행사를 진행하기보다 적절한 때 다시 일정을 잡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내일 8.17 전당대회 당선 이후 처음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 동안의 소회와 함께 향후 당과 전국 운영 구상을 밝힐 예정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주가 조작과 국민 생체 실험, 가족 조합 등 드러난 범죄 혐의를 모두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 말이 사퇴지 사퇴 당한 거라며 김 후보자가 물러나면서까지 남탓, 검찰 탓만 했는데 장관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수사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적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에 대통령이 공소 취소라는 국정 제1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작전의 선봉장을 교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통령이 재판받겠다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YTN 라디오 토요일 1시 뉴스 앤 트롯입니다. 6384번님, 안녕하세요. 가을 하늘이 너무너무 예쁘네요. 남편이랑 백운호수 축제 갔다 오는 길에 듣고 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한 곡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도 백운호수에 종종 가는데 오늘 축제가 열렸나 봐요. 아,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정말 축제하기 딱 좋은, 축제와 잘 어울리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6384번님의 신청곡 윤한기의 나는 행복합니다 먼저 보내드리고요. 이용의 미안해 당신, 그리고 앱으로 들어온 신청곡 황영웅의 뜨개 옷 보내드릴게요.

따뜻했던 우리의 시절 어찌 지워지겠소.

따뜻했던 우리의 시절 어찌 지워지겠어.

네, 신청곡 두 곡 포함해서 세 곡 들으셨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아시아인의 축제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오늘 개막식과 함께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미즈호 육상경기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은 역사와 문화, 첨단기술이 조화를 이룬 다양한 공연과 함께 2시간 동안 펼쳐질 예정입니다. 41개 종목에 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우리나라는 금메달 40개 이상을 따내 3회 연속 종합 3위를 지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아이치나고의 아시안게임 대회가 열리니까요. 이번 연휴에는 가족들과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태극전사들 경기를 챙겨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우리 선수단에게 뜨거운 파이팅을 보내면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도현아의 사랑은 언제나 8604번님의 신청곡 먼저 들으시고요. 별사랑의 가위바위보 이어드릴게요. 2시 10분 뉴스앤뮤직에서 뵙겠습니다.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중심으로 낮더위가 나타나는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은 29도, 전주와 광주는 30도로 예년 기온의 2,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울산에 5mm는 미만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도심에서는 경복궁역에서 오후 2시부터 집회를 하는데요. 집회 후에는 오후 4시 20분부터 구 효자파출소 쪽으로 행진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 도심 시간 경복궁역과 세종대로 숭례문과 시청역 구간 집회와 행진이 이어지면서 다소 혼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녁에는 포시즌 호텔과 동아 면세점에서도 행진이 있는 만큼 오늘 주변 도로 이용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 부근 1차로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남양주 요금소 뒤쪽으로 많이 막히고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안현 분기점 부근에도 고장차가 있어서 이쪽으로도 조심히 통과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신탄진 부근, 옥산 부근, 안성에서 안성 분기점, 수원 지날 때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막히고 있고요. 외곽으로는 천안 호두유계소 부근, 그리고 옥산유계소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하면서 신약 청탁 의혹으로 낙마 공세를 주도해오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가 자리에서는 물러난다면서도 한 의원을 겨냥해 정치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도 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2: 이것은 국민의 승리입니다. 김승원 본인 그리고 민주당이 떼거지로 나와서 저에게 복수하겠다고
0: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입니다.
2: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이렇게 김승원을 철회해도 부정적 효과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국민 대다수가 김승원 오빠 독약 로비를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시고 계시는데 국민을 대신해서 김승원 철회에 앞장선 저에게 복수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바로 국민께 복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조직원 건드리면 복수하는 조폭입니까? 새천년 NHK 파라도 됩니까? 영미한 동남아파 NHK 오빠 송영길, 바바리맨의 수호자 서영교, 롯데호텔 38층의 박지원, 흑석 청담의 김희겸, 9억 받아 처먹고 NHK 강신성 스폰서 받는 김민석, 이런 사람들이 조폭 흉내 내면서 때로 덤비는 것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복수 할 테면 얼마든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김승원 오빠 독약 로비 인사 철회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김승원 오빠 독약 로비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오늘 언론에서 보도될 예정인 추잡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스스로 고발하라는 제가 제언을 드립니다. 그게 좋을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이제라도 국정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재명 재판이 재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임기를 채울 수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고통받을 것이 저는 걱정됩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의 승리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국민을 존경합니다. 국민만 보고 상식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답변 저 뒤에서 할까요?
1: 네, 그동안 신약 청탁 의혹으로 낙마 공세를 주도해오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권은 김승원 임명을 철회한 건 국민의 승리다.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철회해도 부정적 효과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민주당이 조폭 흉내를 내고 있는데 두렵지 않다. 국민만 보고 갈 것이다. 이런 내용도 밝혔습니다. 또 추가로 의혹들이 보도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직접 고발해라.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또 이재명 정권의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입장도 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현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여 의지를 설명하고 대미 투자 결실을 위한 노력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신속한 투자를 강조했다고 밝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 조현 장관은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4: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5: 자유 외교부 장관입니다.
4: 회복을 위해 우리 정부도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적 기여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3: 대미 투자 사업도 한미가 함께 결실을 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와 대화와 외교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4: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3: 미 국무부의 평가는 우리 정부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한국의 신속한 투자 이행을 강조했고 한미가 반도체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루비오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협력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고 밝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표현을 사용해 우리 정부가 밝힌 한반도 비핵화와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북미 대화가 진전되면 한국과 공조하겠다면서도 아직 진전된 사항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회담에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에 공정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사태에 대한 불만을 다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면 회담뿐 아니라 전화 통화에도 응할 의향이 있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국 미중 정상회담을 김 위원장과의 향후 회담을 위한 계기로 삼을 가능성을 묻는 말에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미 상당히 공개적으로 전달돼 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전화로든 직접 만나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제 공은 상당히 북한 쪽에 넘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흘에 걸쳐 군수공업기업소를 시찰하고 포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포병 전투 무력 개편과 현대화를 위한 군수 분야의 뒷받침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 복수의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를 방문해 생산 실태를 보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들이 이미 보유했거나 곧 보유하게 될 불가항력의 작용에 의해서 적들의 군사체계가 점진적으로 무용지물로 되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을 필두로 미국의 군사훈련을 비판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강변하는 담화문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북한 주민들이 보는 매체엔 담화문을 싣지 않고 있는데요. 그 속내를 강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사실상 오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김 부장이 연 이틀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 주도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낸 데 대한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백두혈통 김 부장이 IAEA 총회 논의 내용까지 직접 반응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메시지 수위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비핵화 촉구는 잡소리이자 헛고생이라고 일축했고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비례성 또는 그를 능가하는 반응이 필요하다며 더 강한 무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기류는 최근 북미 접촉 분위기 속 비핵화를 협상 의지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북미 대화를 고리로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계산 아래 미국과 담판을 짓기 전 꾸준히 입장을 내며 이슈를 만드는 흐름이 관측됩니다.
6: 미국과 관련국의 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7: 장윤정
6: 북한의 핵 보유 정당성을 강변하는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5: 군사훈련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는 것 역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훈련 폐지 또는 축소를 의지에 올리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은 노동

0: 이날 대규모 반미 집회를 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를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며 무장 동원력을 과시했는데 다음 주 유엔 총회와 미중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앞둔 시점이어서 그 의도가 주목됩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수십만 군중이 테헤란 도심을 가득 메웠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참가자들은 미군 공습에 폭사한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복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들고 행진했고 히잡을 쓴 여성들도 총을 들고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2: 이란이 협상을 원한다는 트럼프 발언은 그저 말뿐입니다. 순교한 지도자를 살해한 자들과는 협상하지 않겠습니다. 협상도 합의도 평화도 절대 없습니다.
1: 이란 혁명수비대는 무장태세를 과시하며 수십만 자원병들이 적들에겐 악몽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2: 이란은 호르무즈를 비롯한 모든 해협에 대해 전력을 다해 통제권을 유지하고 적을 이 지역에서 몰아낼 것입니다. 바시즈 민병대 사령관입니다.
1: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된 반미 관제 시위. 내부 결집과 체제 건재를 과시하는 동시에 최악의 경제난에 따른 국내 불안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같은 날 예멘 수도 사나에서는 홍해에 이어 사우디 본토까지 위협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는 친이란 후티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후티는 자신들이 발사한 드론이 메카를 공격했다는 사우디의 주장은 모략이자 가짜 뉴스라며 거듭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사우디와의 군사적 충돌이 이슬람 성지를 공격하는 행위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미국을 향한 대대적인 항전 태세를 과시한 이란과 후티, 유엔 총회와 걸프국 회담, 미중 정상회담까지 다음 주 줄줄이 이어지는 외교전을 앞두고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부산 북항에 있는 공원 수로에 출몰한 상어가 이틀째 수로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주말 나들이객들이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양일혁 기자, 상어가 산책로 가까이에 있어서 위험할 텐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3: 네, 어제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상어가 나타난 이후 시청자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어젯밤 산책을 나온 시민이 촬영한 영상인데요. 바다 위 최상위 포식자 상어가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에 시민들은 함성을 지르며 놀라는 모습입니다. 반응 한번 들어보시죠.
4: 미쳤다, 대박. 오, 겁나 커.
3: 상어는 이틀째인 현재까지 수로 주변을 헤엄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상어는 우리나라 대부분 해역에 서식하는 무태상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격성이 큰 편으로 가까이 접근하다간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친수공원 측에선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공원 측은 특히나 날씨가 선선한 가을 주말을 맞아 나들이객들이 몰리고 있다며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펜스에 기대지 말고 안전하게 이용하라는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도 어제 출동하긴 했지만 퇴치에는 실패하고 상어가 자연스럽게 나가도록 내버려두라는 전문가 권고를 받아들여 현재는 철수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차량 페달을 착각해 행사 중이던 시민들을 덮친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모자 두 명을 비롯해 모두 여섯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사고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5: 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1시 20분쯤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공도 도서관 앞 행사장에 1톤 트럭이 돌진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사고 파는 벼룩시장 행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 65살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페트병 배달을 위해 행사장을 찾았는데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했고 그대로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은 모두 6명입니다. 30대 여성과 10대 남성이 나란히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경찰은 두 사람이 모자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대 여성이 두 다리가 모두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3명은 얼굴 찰과상과 호흡곤란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와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0: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철입니다.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4: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9: 지금까지
10: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4: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1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나타나는데요.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9도까지 오릅니다. 고속도로 구간 정체가 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증평에서 진천터널, 일축 부근 더디고요. 남이천에서 모가까지, 경기광주 나들목에서 중부 1터널까지 차량 속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충주분기점 지나는데 차간격 좁아져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문학에서 남동, 인천 쪽으로는 석수에서 광명터널, 서창분기점에서 남동까지 차량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양지에서 양지터널, 동수원에서 북수원, 군포에서 반월터널, 둔대에서 반월터널, 군자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차간격 좁혀 이동합니다. 한편 서울시내 간선도로 위로도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천호대교를 시작으로 쭉 가양대교까지 이제는 긴 구간으로 답답하고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지금 천호대교 부근 그리고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지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9월 19일 토요일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문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이번 주말을 보내고 월, 화, 수 3일만 일상을 보내시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 연휴에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생방송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94.5MHz YTN 라디오 찾아주시고요. 이번 주말도 YTN 라디오의 주파수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인기가요 함께 듣는 2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입니다. 스트레이 키즈의 블랙도어 듣고 오시죠.

0: Hey, you wanna come in?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 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 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 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 몰
2: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스트레이 키즈의 백도어 듣고 오셨습니다. 추석 연휴가 이번에는 좀 짧죠. 주말을 끼고 목금토일 4일 연휴가 만들어졌는데요. 뉴스 앤 뮤직은 이번 추석에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어디에 계시든 또 누구와 함께든 각각의 방식대로 편안하고 충만하게 보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몸과 마음 푹 쉬는 충전의 시간을 짧게라도 모두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2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최신 국내 가요 준비돼 있어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곡 외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 실시간 채팅창에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많이 남겨주세요. 이번에 준비된 곡은 두 곡이네요. 키키의 팝오프 팝오프 먼저 들으시고요. 또 새로운 전성기를 맞은 소녀시대, 효연, 유리, 수영, 3인조 유닛 그룹 효리수의 곡 스키비디 이어집니다.

0: que ver.
1: 네, 키키의 팝오프 팝오프, 효리수의 스케비디 노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토요일 2시 뉴스앤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청와대는 오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김승원 후보자의 사퇴 발표 후 낸 공지문에서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강효정 수석대변인은 이어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 인하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주유소협회는 일반 주유소는 문을 닫으라는 것이냐며 반발했습니다. 협회는 고속도로 주유소의 가격만 인위적으로 낮추면 일반 주유소와의 가격 격차가 확대돼 정상적인 가격 경쟁이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이어 고유가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하 정책은 전국 주유소를 다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손실 보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 전 들으신 곡, 효리수의 곡, 스키비디. 이 스키비디가 사전적 의미가 없는 인터넷 밈 표현인데요. 멋지다, 뭐 이상하다, 웃기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뉘앙스로 쓰이는 감탄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떨어지는 뜻이 없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요즘 전 세계 10대 알파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라고 하네요. 저랑 비슷한 연배시라면 대박이다, 오 완전 멋있다 이런 말 종종 쓰실 텐데 이 스키비디가 비슷한 의미일 것 같아요. 뭐 대박이다 대신 스키비디하다 이렇게 쓰는 거죠. 맞겠죠? 네. YTN 라디오 2시 뉴스 앤 뮤직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으로 준비된 곡 모두 세 곡이네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아일릿의 빌려온 고양이, 레드벨벳의 비내추럴 세 곡입니다.

네, 노래 세 곡 함께 들으셨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봅니다. 아시안게임에서 8년 만에 정상 탈환에 도전하는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약체 홍콩을 상대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계청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오늘 일본 아이치현 이나자와시 엔트리오 고세이 메모리얼 체육관에서 열린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풀리그 1차전

연에서 홍콩을 48대 16으로 대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일 카자흐스탄, 23일 우즈베키스탄, 25일 중국, 26일 베트남과 차례로 맞붙은 뒤 27일에 일본과 사실상의 결승전인 풀리그 최종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결승 진출을 이뤄낸 우리나라 남자 농구 대표팀이 일본과 금메달을 놓고 운명의 한판을 벌입니다. 니콜라이스 마줄스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남자 농구 대표팀은 내일 오후 7시 40분부터 일본 나고야시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개최국인 일본과 격돌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뉴스앤뮤직 선곡 좋고 노래 좋고 뉴스 좋고 진행 좋고 제 귀는 늘 쫑긋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닉네임 4723 황님이 앱에 남겨주셨는데요. 이보다 더 감사할 순 없네요. 뉴스앤뮤직은 3시 20분에 이기세 그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끝곡으로 지금 잠실로 야구 경기를 보러 가는 중이시라는 0004번님의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이승기의 스마일 보이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곡 아이브의 레벨아트 오마이걸의 비밀 정원 두 곡도 함께 하시고요. 잠시 후 3시 뉴스앤뮤직에서 뵙겠습니다. 최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교통안전 1분 턱.
2: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백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희성이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따스한 가을볕이 머리 밑으로 고스란히 떨어지는 주말의 한낮의 시간입니다. 주말 내내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 선에 머물고요. 월요일에는 30도까지 치솟아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주말 도심 지나시는 분들은 집회와 행진으로 인해 도심 통제 구간이 있다는 점을 미리 참고를 하셔서 출발 전에 좀 참고하셔야겠는데요. 오후 3시에 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집회는 동아면세점 앞에 있는 집회입니다. 동아면세점 앞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광화문 삼거리에서 정부 서울청사 교차로, 경복궁역에서 국효자파출소 쪽으로 한 개 차로를 이용해서 행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도심 쪽, 세종대로 쪽, 광화문 쪽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고요. 오후 4시 20분 분경의 경복궁에서 출발하는 집회도 있습니다. 경복궁역에서 구효자파출소 쪽으로 두 개 차로 이용하고요. 저녁 시간대는 또 포시즌호텔 앞과 동아면세점에서도 집회와 행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쭉 나가는 길 교통량이 많은데요. 방화대교를 시작으로 성수대교까지 쭉 밀리는데 중간에 반포대교와 성수대교 사이로는 약간 속도 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오늘 뭐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이게.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오후 3시 뉴스 시작합니다.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청문보고서까지 채택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임명 절차를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먼저 송재인 기자입니다.
8: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예정에 없던 주말 기자회견을 공지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9: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10: 김승원 법무부 장관
9: 개혁을
10: 후보자입니다.
9: 완수해야 할 정부의 자금 부담이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꼭 20일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새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싶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거 자신을 향했던 검찰 수사와 한동훈 의원이 펼쳐온 낙마 공세에는 사퇴 이후에도 전모를 파헤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9: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짓기 사태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8: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가 짧은 입장을 내자 곧이어 민주당도 같은 결의 논평을 냈습니다. 김 후보자의 결단을 고뇌에 찬 결정,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결단으로 평가하며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주도했던 여당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메시지에 발을 맞췄습니다. 김 후보자를 향했던 검찰의 조작, 표적 수사와 한동훈 의원의 수사기록 불법 유출 의혹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외적 메시지엔 존중과 개혁만 담겼지만 민주당으로선 끝까지 김 후보자를 엄호했던 게 되레 부담으로 남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통령도 당사자도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당은 여론을 거스르며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남게 된 겁니다. 민주당은 내일로 예정됐던 김민석 대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연기했는데 김 후보자 자진 사퇴가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YTN 송진입니다.
7: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주가 조작과 국민 생체 실험, 가족조합 등 드러난 범죄 혐의를 모두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 말이 사퇴지 사퇴 당한 거라며 김 후보자가 물러나면서까지 남탓과 검찰 탓만 했는데 장관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수사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적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에 대통령이 공소 취소라는 국정 제일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작전의 선봉장을 교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통령이 재판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 청탁부터 가족조합 의혹까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보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을 검증해야 할 국회 인사청문회는 기대 이하였다는 지적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악마 논란으로 시작됐습니다.
12: 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13: 악마라고 했습니다.
10: 김동아 민주당
12: 가족들이 빼먹는 게 악마지.
10: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1: 식약처 청탁을 두고 수사한 검찰의 화살이 돌아갔고 이른바 민원 치료제의 동물 실험이 조작인 줄 알았냐는 질문엔 엉뚱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14: 지금 이 법원 판결문에
13: 있지 않습니까?
14: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10: 김승원 법무부 장관
11: 가족
10: 후보자입니다.
11: 가족조합 관련 의혹엔 후보자의 눈물과 여당의 박수, 야당의 비아냥이 오갔습니다.
14: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15: 어제는 눈물바다가 됐는데
10: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1: 결국 청문회 자리는 여당의 방어 속에 그동안 제기된 의혹 중 일부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야당 역시 추가 자료를 통한 공박보단 대부분 호통에 그쳤는데 정작 후보자 관련 의혹을 확인할 증인과 참고인이 없었던 점도 이런 맹탕을 만드는 데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40명 넘는 증인을 부르자고 주장했지만 다수 여당은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6: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인사청문회입니다.
11: 하지만 여야 대치가 만만치 않게 치열했던 조국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때도 의혹별로 11명의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17: 조국 후보의 아버지가 운동학원을 인수하면서 의원입니다. 운동학원이 더 좋아졌습니까?
18: 좋아진 면도 있고 안 좋아진 면도 있고
10: 김영갑 그렇습니다. 당시 운동학원 이사입니다.
11: 한동훈 의원의 과거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 4명의 증인이 청문회장에 출석해 날선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19: 한동훈 후보자가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통화도 자주 하고 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 자택에 방문할 때
10: 한동수 네,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장입니다.
19: 불린다고 했어요.
11: 이번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는 서로 엇갈린 주장들을 가려내기보단 여야의 정쟁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앞으로도 반복해야 하는지 정치권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7: 이렇게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의를 밝힌 가운데 청와대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면서 추가 검증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언제, 어떻게 정리할 거냐는 질문에 많은 분들의 말씀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중이던 지난 8일 김지용 변호사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여권 내부 반발이 이어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동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는 출렁이고 있지만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18주 연속 내려갔습니다. 다음 주 추석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주유소의 기름값이 추가로 인하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요?
20: 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인 오피넷을 보면 낮 12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1858.4원입니다. 어제보다 0.1원. 지난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의 평균보다는 0.2원 내렸습니다. 경유값도 0.2원 내려 1843.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지만 국내에선 18주 연속 기름값이 떨어졌습니다. 국제 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데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 데다 정부가 6달 넘게 유지하고 있는 최고 가격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새벽 0시부터 4주 동안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 가격을 또 동결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최고 가격 동결과 함께 이번 달 말까지인 유류세 인하 조치도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7: 네,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에서 기름값을 할인해 준다고요?
20: 네,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이 인하됩니다. 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의 주유소 226곳이 대상인데요. 예, 그제 가격을 기준으로 리터당 100원이 내려갑니다. 정부는 어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분담하겠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주유소협회는 특정 주유소에만 가격 인하 정책을 적용하면 일반 주유소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이 왜곡될 수 있는 만큼 모든 주유소가 가격 인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손실 보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웅래입니다.
7: 15조 원 규모의 석유화학 제품 담합을 벌인 국내 업체 전현직 경영진 8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다만 김유신, OCI 대표이사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개운이 기자입니다.
13: 국내 석유화학 업체 7곳의 전현직 경영진들이 줄줄이 법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동 전쟁 당시 제품 가격을 단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겁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모두 입을 꾹 닫았습니다.
21: 가격 단합 혐의 인정하십니까? 혹시 전쟁 틈타서 경제적 이익 취하려 하신 건가요?
22: 영장 심사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 건가요?
23: 전쟁 틈타서 경제적 이익 취하려고 하신 거 맞습니까?
13: LG화학과 롯데정밀화학, 애경케미칼 등 업체 7곳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석유화학 제품 8개 품목 가격을 사전 협의해왔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진 틈을 타 국내 판매 가격을 올려 수조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

0: 국정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1: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현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여 의지를 설명하고 대미 투자 결실을 위한 노력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신속한 투자를 강조했다고 밝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 조현 장관은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3: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해 우리 정부도
4: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3: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적 기여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2: 대미 투자 사업도 한미가 함께 결실을 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와 대화와 외교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3: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2: 미 국무부의 평가는 우리 정부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한국의 신속한 투자 이행을 강조했고 한미가 반도체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루비오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협력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고 밝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표현을 사용해 우리 정부가 밝힌 한반도 비핵화와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북미 대화가 진전되면 한국과 공조하겠다면서도 아직 진전된 사항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회담에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에 공정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사태에 대한 불만을 다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청와대가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거절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문제 협조 요청을 거부한 거라는 취지의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 보호와 국익 수호를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 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경제무역협상을 총괄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미국으로 날아가 사전협상에 나섭니다. 미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허리펑 부총리가 오는 23일까지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오는 11월 만료 예정인 관세 휴전 연장 문제와 중국산 희토류 자석의 대미 공급, 또 AI 관련 규제와 협력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협상은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지는 사전 조율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면 회담뿐 아니라 전화 통화에도 응할 의향이 있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진행한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김 위원장과의 향후 회담을 위한 계기로 삼을 가능성을 묻는 말에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미 상당히 공개적으로 전달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0: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일교차 큰 가을 하늘 아래 종합연세점에서 행진이 시작됐는데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광화문 경복궁역 교차로 쪽으로 행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교동 교차로에서 그 효자파출소 쪽으로 두 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이기 때문에 주변 도로 이용하실 때 참고하셔야겠고요. 을지로는 삼가에서 일가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고요. 종로도 삼가를 중심으로 종로 일가 쪽으로 더디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동 사거리 부근으로도 각방향 신호대기를 길게 하고 있고요. 통일로 서대문역을 통과하는 길은 독립문이나 염천교 쪽 모두 신호대기에서만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를 지나 가양대교 쪽으로 전반적으로 좀 둔한 흐름이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강동대교에서 암사대교 그리고 청담대교를 시작으로 반포대교, 마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속도 떨어져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 삼양터널 부근에 장애물이 있고요. 청주에서 옥산,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안성에서 안성 분기점 그리고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답답합니다. 외곽 방향으로는 신갈 분기점 통과할 때 그리고 안성 휴게소 부근 5차로에는 장애물이 있고요. 만양 휴게소에서 천안까지도 더딥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음악과 뉴스를 이어드리는 라디오 방송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주말 내내 서울의 낮 기온 29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은 꽤 덥게도 느껴질 것 같아요. 일교차는 오늘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겉옷 챙겨서 외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기 국내 가요 들어볼게요. 주요 뉴스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악동 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3시 뉴스 뮤직 악동 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으로 열어봤습니다. P74-729님 마트 가신다고요. 저는 되게 오랫동안 온라인 배송만 이용하다가 최근에 오프라인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아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오늘도 퇴근 후에 들러서 그릭 요거트 만들 요거트랑 카레 만들 재료랑 이것저것 사서 갈 예정입니다. P742님은 마트를 주말마다 가시나요? 오늘 저녁 메뉴는 어떤 건지요? 네, 9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현재 25분 막 지나고 있네요. 지금 떠오른 음악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보내주실 곳 문자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무료 참여가 가능한 앱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3시 뉴스 뮤직, 싸이 이제는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정승환의 너였다면 세곡 전해드릴게요.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보이며

3시 뉴스 뮤직 싸이의 이제는 원슈타인 존재만으로 정승환의 너였다면 노래 3곡 차례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며 추가 검증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언제 어떻게 정리할 거냐는 질문에 많은 분들의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중이던 지난 8일 김지용 변호사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여권 내부 반발이 이어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쓴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 전쟁에 투입된 비용이 지난 3일 기준으로 451억 달러, 우리 돈으로 62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미국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전쟁 비용 436억 달러에 추가 연료비 15억 달러가 더해졌습니다. 지난달 1일까지의 전쟁 비용으로 미 의회 예산국이 추산한 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2조 7천억 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3시 뉴스 뮤직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7785번님, 재활치료 후 7번 국도로 돌아가는 길 엄청 막히네요. 힘들어도 잘 이겨내야겠죠? 어서 벗어나고 싶네요. 네, 나들이객들로 이번 주말 도로 정체 구간이 많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쉬엄쉬엄 가시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실 겁니다. 7785번님께 힘이 되실 수 있게 노래 바로 보내드릴게요. 세 곡입니다. 전미도의 버터플라이, 델리 스파이스의 별빛 속에, BTS의 퍼미션 투 댄스.

네, 노래 세 곡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개회식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참가국 중에 16번째로 등장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늘 오후 6시부터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미즈호 공원 육상경기장에서 열리는 대회 개회식 선수 입장 때 영문 국가명 알파벳 순서에 따라 우리 선수단이 16번째로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기수로 선정된 조정 종목의 김동용 선수, 탁구의 신유빈 선수를 앞세워 행진할 예정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3시 뉴스 앤 뮤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끝곡으로 들으실 곡 두 곡입니다. 코나의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런 눈동자여 먼저 들으시고요. 가을방학의 가을방학 이어집니다. 뉴스 앤 뮤직은 5시 20분부터 다시 이어집니다. 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일교차 큰 가을 하늘 아래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중심으로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전주와 광주는 30도로 예년 기온을 2도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 차가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행담도 휴게소 부근 1차로에 사고가 났는데요. 그 때문에 행담도 휴게소 통과할 때 정체 나타나고요. 서평택 분기점 통과할 때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내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차량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로 가는 길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천안을 지나갈 때 안성에서 안성분기점, 그리고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차가 많아 밀리고 있고요. 수도권제 1순환고속도로 순환하는데 곳곳으로 정체입니다. 먼저 성남에서 성남요금소까지, 하남에서 하남분기점, 불암산터널에서 사패 산터널까지 의정부에서 판교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들어가는 길도 일산에서 김포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 조남에서 수암터널 쪽으로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내부순환로는 북부간선으로 넘어오자마자 밀려서 정릉터널까지 답답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7: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8: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9: 살아있는 있는 방송 YTN
8: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임명 절차를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11: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먼저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예정에 없던 주말 기자회견을 공지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13: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1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3: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의 자금 부담이 더해서는 안 된다고.

0: 생각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꼭 20일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새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싶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거 자신을 향했던 검찰 수사와 한동훈 의원이 펼쳐온 낙마 공세에는 사퇴 이후에도 전모를 파헤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짓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1: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가 짧은 입장을 내자 곧이어 민주당도 같은 결의 논평을 냈습니다. 김 후보자의 결단을 고뇌에 찬 결정,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결단으로 평가하며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주도했던 여당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메시지에 발을 맞췄습니다. 김 후보자를 향했던 검찰의 조작, 표적 수사와 한동훈 의원의 수사기록 불법 유출 의혹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외적 메시지엔 존중과 개혁만 담겼지만 민주당으로선 끝까지 김 후보자를 엄호했던 게 되레 부담으로 남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통령도 당사자도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당은 여론을 거스르며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남게 된 겁니다. 민주당은 내일로 예정됐던 김민석 대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연기했는데 김 후보자 자진 사퇴가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YTN 송진입니다.
2: 이번 청문정국 기간에는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크고 작은 의혹이 봇물터지듯 쏟아졌는데요.
3: 국민의힘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이제부터는 수사의 시간이라 벼르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결정타가 된 건 신약 로비 의혹입니다.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에 신속한 승인을 전달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임상시험 승인으로 실제 93명에게 투약된 데다가 주가 조작의 빌미가 됐다는 게 야권 주장입니다. 의혹 제기와 전천후 검증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녹취록 공세가 한몫했는데 김승원 후보자 사퇴 직후엔 국민의 승리란 소회를 밝혔습니다.
5: 철회했다는 이야기는 김승원의 문제, 오빠 누가 그러고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제기 한쪽에다가 복수하겠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4: 김 후보자 배우자와 아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 돌봄기관이 바우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를 해명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6: 열악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다른 장애인 단체의 기회를
7: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김승원 후보가 사퇴할 때까지 장애인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은 파렴치합니다.
4: 국민의힘은 사퇴는 면죄부가 아니라며 각종 의혹을 모두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다시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떠나는 순간에 마저 표적수사 타령을 늘어놓으며 오기를 부렸다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공소취소라는 제일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단지 작전의 선봉장을 교체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이 대통령도 정조준했습니다.
8: 김현지 실장 등 인사 농단에 대해 즉각
7: 박성훈 국민의힘 소속 대변인입니다.
8: 인사검증 시스템이 왜 이 지경으로 무너졌는지 전면적인 재점검에 나서십시오.
4: 용혜인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연이은 낙마로 기세가 바짝 오른 국민의힘은 이제 철거민 특별공급 논란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겨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20일 대국민 보고대회까지 예고하며 인사실패 여론전은 추석 밥상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김승원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법무부 장관 공백은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3: 다음 달 공소청 공식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개편 작업에 차질이 없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김승원 후보자 사퇴 발표에 대한 법무부 입장은 나왔나요?
9: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입장 발표가 늦어지면서 김승원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 기자회견이 시작하기 30분 직전에 긴급 공지된 만큼 내부적으로도 다소 당혹스러운 기류도 감지됩니다. 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법무부 수장 공백 장기화는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다음 달 검찰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차질은 없을지 안팎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하위 법령 정비와 검사 정원 조정 등 공소청 직제 개편, 공소청장 인선 작업 등 후속 작업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물색과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법무부 수장 공백 사태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 짚어주실까요?
9: 네, 가장 핵심은 이른바 식약처 청탁 의혹입니다. 2021년 10월 김 후보자가 정치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제렌셀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장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제렌셀 설립자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판사, 정치 브로커 양 씨와 함께 찍은 3인 셀카가 공개되면서 이들의 친분 관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배우자와 장남이 근무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미인과 학교 명칭 사용, 인건비 특혜 의혹과 자녀 위장 전입, 김 후보자의 성폭행 가해자 변호와 음주운전 이력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 가운데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김 후보자가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당해 후보직을 사퇴했더라도 경찰 수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3: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현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여 의지를 설명하고 대미 투자 결실을 위한 노력의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신속한 투자를 강조했다고 밝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0: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 조현 장관은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11: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공항 회복을 위해 우리 정부도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적 기여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10: 대미 투자 사업도 한미가 함께 결실을 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와 대화와 외교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1: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10: 미 국무부의 평가는 우리 정부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한국의 신속한 투자 이행을 강조했고 한미가 반도체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루비오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협력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고 밝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표현을 사용해 우리 정부가 밝힌 한반도 비핵화와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북미 대화가 진전되면 한국과 공조하겠다면서도 아직 진전된 사항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회담에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에 공정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사태에 대한 불만을 다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국제유가 상승에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18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인 오피넷을 보면 오전 9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1,858.4원으로 하루 전보다 0.1원 떨어졌고 경유 가격은 0.5원 내려가 1,843.4원으로 집계됐습니다. 9월 셋째 주 전국 평균 기름값은 전주 대비 휘발유는 0.5원, 경유는 0.2원 떨어졌고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에선 각각 1원과 0.2원 낮아졌습니다. 중동정세의 불안으로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일주일 사이 배럴당 8.4달러 올랐지만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지난 5월 셋째 주부터 18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1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3: 국내 대기업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110만 용인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8: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양 호수 예술 축제.
9: 고양 특례시.
10: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11: 교통안전 1분 턱.
12: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백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희성이었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5: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0: 마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눈부생 가을 햇살이 투명하게 떨어지는 주말의 시간인데요. 차도 사람도 어디든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간선도로도 고속도로도 정체 구간이 길고 속도를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서 서울 쪽 들어오는 길 송악에서 행담도 휴게소, 서평택에서 밀리고 있고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차량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서울로 들어오는 길 서종에서 화도분기점,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까지 정체가 보이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외곽 방향으로의 정체는 좀 짧아졌지만 여전히 신갈분기점이나 망양휴게소에서 천안, 동해기념관 부근에서는 차간격 좁힙니다. 서울로 오는 길은 꾸준하게 옥산, 천안, 안성,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더딥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요즘 노래 한번 들으면요 계속 흥얼거리게 되죠. 정말 그만큼 컨셉과 중독성이 강한 노래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돈도요 노래처럼 리듬을 잘 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야 할 돈까지 흐름을 제대로 잡아야 내 자산이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내 돈의 흐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렵다면 굿모닝 굿나잇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인생의 악보 함께 그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돈 관리 타이밍 잡기 위한 머니 인사이트 주제는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보험 중에 보험, 바로 실손의료보험의 변천사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또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 보장 내용과 보험료도 모른 채 돈만 빠져나가고 있었던 집에 대한 가성비 좋은 리모델링 조건 통해 어떻게 재무 고민 해결했는지 그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청취자분의 질문에 시원하게 답해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고민, 질문 있으시다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정상욱 팀장님 뭐 이렇게 급하다고 또 청취자분께 기침으로 먼저 인사를 하셨어요.
2: 잘해 걸렸어요.
0: 아니 요즘 또 환절기다 보니까 일교차 엄청 심해서 맞아요. 병원에 독감 환자 그리고 감기 환자 많다고 하는데 이러한 때 또 저희가 또 잘 들여다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이잖아요. 겨울 월동 대비를 좀 미리 한다라는 차원으로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어떤 거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까요?
2: 사실 오늘 방송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청취자님들 꼭 집중해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 년, 몇 월에 가입하셨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병원 다닐 때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맞죠. 실손보험이니까 네, 체크해 보면 네. 좋겠고요.
3: 그 다음으로는 요즘 이제 관심이 많아지는 게 내 보험이 잘 되어 있나 이런 것도 점검에 관한 부분인데요. 주의하실 게 남들이 좋다고 하는 보험이 꼭 나한테도 과연 좋을까? 왜냐면 상황마다 그리고 각 집안마다 병력도 다르고 다 급여도 다른데 남들이 좋다는 보험이 꼭 나한테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도 굿모닝 굿나잇 쭉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 우리 집도 상담받아서 깊은 고민, 문제들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잇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0: 있습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험 점검, 보장 체크, 보험료 수준에 대한 재정비 도와드리겠습니다. 재무 상담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에 문자창 열어놓고 두 분이 짚어주신 청취 포인트 기억하면서 오늘의 첫 코너 만나봅니다. 머니 인사이트 시작할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실손보험. 그런데요, 제대로 알고 가입한다면 혜택이 훨씬 많습니다. 올해 7월 1일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됐습니다. 기존 상품보다 보장의 범위가 줄어든 대신엔 보험료 부담이 큰 폭으로 낮춘 게 특징인데요. 기존 가입자들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5년 전에 가입한 4세대 실손보험의 소비자분들이 5세대 실손보험으로 자동 전환됨에 따라 변화와 실손보험의 변천사 짚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실비의 핵심 내용들 자세히 알아봅니다. 보험이라는 공부에 있어서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죠. 이런 실손 의료 보험인 거죠. 필수 중에 필수인데 워낙 그 시기별로 보상 내용과 보장의 범위가 다르다 보니까 들어도 들어도 헷갈리고
1: 맞아요.
0: 이게 만약에 서술형 문제라면 나는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이 없거든요. 자, 두 명장이 정확하게 짚어주신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실손보험 저도 이렇게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실손보험의 변천사를 통해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될 내용을 콕 찍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실손보험은 크게 1세대부터 최근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으로 크게 대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입 시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2009년 7월까지 가입한 실손보험을 1세대, 2009년 8월에서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보험을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한 보험을 3세대 실손보험, 21년 7월부터 26년 6월까지 가입한 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올해 26년 7월에 출시된 실손보험을 5세대 실손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가입 시기에 따라서 실손보험이 보장 내용, 보험료, 재가입 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언제 가입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2: 이 가입 시기를 왜 알아야 되냐면요.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저 이거 병원 갔다 왔는데 실손 되나요?
0: 그렇죠.
2: 그리고 두 번째.
1: 맞아요.
2: 이 병원비 뭐 15만 원 나왔는데 이 중에 얼마 돌려받나요?
0: 그러니까 가입을 했는데 보장을 네, 잘 모르는 거예요.
2: 맞아요. 어. 근데 이게 가입 시기에 따라서 내가 낸 병원비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기별로 찾아봤을 때 이 1세대 실손 보험은 입원하신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아예 없어요. 다 돌려받습니다. 그 대신 통원 시에도 약가 포함해가지고 5천 원 공지하고 모두 받아요. 요즘은 만 원 청구하면 요즘 세대 실비는 뭐 받을 게 없죠. 그렇죠. 옛날 거는 만 원 청구해도 5천 원 빼고 다 받아요. 그리고 상해 의료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에 대해서도 지금 보장 못 받지만 50%의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정말 보장 면에서는 정말 탁월하고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5년에 한 번씩 이게 갱신되는데 이 보험료 인상폭이 꽤 높다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 여력이 되시거나 지금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으실 예정인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0: 그렇군요. 1세대 실손보험은 보장이 정말 월등히 좋다. 하지만 보험료가 나이대에 비해 많이 비싸다. 기억하시고요. 다음 실손 알아볼게요. 2세대 실비.
1: 네, 맞습니다. 2009년 8월부터 17년 3월까지 가입한 실손보험을 2세대 실손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세대 실손보험도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상이나 갱신 주기, 재가입 주기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2013년 3월까지 가입한 실손보험의 갱신주기는 3년이고요. 3년에 한번 갱신되면서 100세까지 보장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갱신주기는 1년이고 15년에 한 번씩 재가입을 해야 되는 재가입주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2세대 실손보험부터 전 보험사의 보장약관이 동일 기준 규정화를 시켰고요. 자기부담금은 급여 10%, 비급여 20%를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0: 이걸 그럼 금액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볼까요?
1: 제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상욱이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 치료를 입원을 했고 총 병원비 500만 원을 사용을 했는데 의료비 영수증을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급여는 350만 원, 비급여는 15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급여 35만 원이 제외가 될 거고요. 비급여 30만 원을 공제 후 총 65만 원이 빠진 나머지 435만 원을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1세대 실손보험은 입원했을 때 병원비 천액을 받으니까
1: 맞아요.
0: 500만 원을 받는다면 2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중 43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만 들어도 굉장히 2세대 실비 또한 솔깃합니다. 자, 그럼 3, 4세대 실손보험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2: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17년 4월부터 21년 6월까지를 이 3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도수치료, 비급여 MRI, 비급여 주사제 이런 뭐 특약들이 별도로 분리되어서 이제 보장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연간 보상금액과 횟수가 좀 제한되기 시작했고요. 입원하실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10%, 비급여 20%를 제외한 후에 보장을 받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그 다음으로는 21년 7월부터 4대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또 자기부담과 재가입 주기가 본격적으로 변했어요. 뭐냐면 보장 같은 경우에는 급여 20%, 비급여 30%로 자기부담금을 좀 높였고요. 이 급여 말고 비급여 사용 금액에 따라서 한 5에서 10% 정도의 보험료를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는 비급여를 많이 쓰면 최대 300%까지 할증이 붙을 수도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험료가 300% 오른다고 하니까 내 보험료가 다 오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납입하는 실손보험료가 예를 들어 5만 원인데 15만 원으로 인상되는 게 아니라 이 5만 원 중에서 비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만약에 한 8천 원이라면 이 8천 원이 3배 오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입 시기별 보장 내용, 재가입 주기,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올해 7월에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인데 이 5세대 실비에 대한 전환을 굿모닝 청취자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신다는 거거든요.
1: 맞아요. 정말 많이 문의 주시기도 하고 현장에 있다 보면 정말 많은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이제 보상 내역과 재가입 주기에 따른 내용이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 그리고 보험료는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 요건데요. 우선 재가입 주기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 년 몇 월에 가입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 재가입 주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즉 2013년 3월 말일까지 가입한 실손보험은 갱신 뭐 3년이나 5년 갱신 후에 100세까지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15년 또는 5년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15년이 지나면 혹은 5년이 지나면 그 당시에 실손보험으로 변경을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을 꼭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실손보험에 가입한 게 2013년 4월부터 가입하신 분들은 2028년부터 재가입이 되는 것이고 2021년 4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당장 올해부터 재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5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과 변화는 뭐라고 우리가 짚어보면 될까요?
2: 가장 크게 변한 거는요. 이 보장과 자기부담금에 있어서 질병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중증 질환과 비중증 질환. 요거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선 급여 부분은 같은 경우에는 중증 질환과 비중증 할 경우에 입원 시에 20% 공제를 제외하지만 이 비급여 보장에 있어서 중증은 또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30%를 공제합니다. 단 종합병원 이상의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이 비급여 자기부담금의 최고 금액이 500만 원 한도로 또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중증 환자분들에게는 또 다소 유리하게 변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비중증 질환으로 입원을 했을 경우인데요. 이게 또 연간 보장 금액이 기존 5천에서 1천만 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건 자기 부담금이 50%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의 그 세대와 달리 이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에 대한 보장이 또 축소 또는 보장이 제한이 좀 생겼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1: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픈 자료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3년에서 25년까지 실손보험 청구에 따른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제로 보험금이 지급이 된 게 무려 2.7조 원으로 1위에 해당을 하더라고요. 암이나 내 심장 쪽에 이 중증 질환 2.6조 원에 비해서 더 높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에 따른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은 개선을 하고 비중증 질환이나 비급여 질환에서 보장을 좀 축소해서 자기 부담금을 올린다는 취지에서 보여지고요. 보험료는 나이와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별 차이는 있겠지만 적게는 약 10%에서 많게는 최대 70% 정도까지 저렴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정상욱과 김충남 픽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1세대나 2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주의 권유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만약에 고민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저는 전환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1월 이후에 전환을 하게 되더라도 3년간 보험료로 50%를 할인받을 수 있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보험사나 아니면 이제 국가에서 재매입을 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서두르게 지금 전환을 하시는 건 반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 네, 오늘은 필수 보험 중에 하나인 실손 보험에 대해서 머니 인사이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수업 잘 따라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들었는데 내게 몇 세대 실손 보험인지 모르겠고 지금 내 상황에 이 보장과 보험료가 적절한 건지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직접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상담은 무료입니다.

0: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 주인공 어디에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까요?
1: 네, 청취자님께서 말씀하시길 보험 들어놓고 바쁘게 사느라고 보험료도 모르겠고 보장을 내는 보장 내역도 모르겠습니다. 보험료가 높게 나온다는 얘기에 신경 쓰이기도 하고 똑똑하게 보험 리모델링도 하고 노후 준비를 하고 싶은데 우리 집 보험 가성비 있게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요? 라고 2주 전에 저희 수요일 방송을 들으시고 문자를 보내주신 50대 청취자님 가정에 상담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사실 가정은 2, 3년 전에 리모델링을 하셨는데요. 기존 보험 정리하고 보험을 새로 가입했는데 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0: 그렇군요. 보장성 보험 과연 이대로 가져가는 게 맞는지 청취자님 궁금해하셨다고 하는데요. 일단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직접 사연을 통해서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청취자님 보험 가입 현황 어떤 것들 짚어보면 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일단 청취자님의 가장의 이제 보장성 보험은 총 13건의 보험료 꽤 많아요. 116만 원의 보험료가 지출이 되고 있었고요. 약 3년 전에 그 기존 보험의 담당자가 그만두시면서 또 신규 담당자가 기존 보험의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보험료가 좀 늘어나셨습니다. 우선 20대 자녀분의 보험료가 무려 47만 원으로 매우 높았고요. 당시 자녀분의 결혼 자금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다고 저축목 쪽으로 가입한 또 종신보험이 결국 사망보험금 1억 3천만 달랑 있는 그리고 보험료도 21만 원의 고액으로 또 나머지 납입이 17년이나 지난 이후에 원금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종신보험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갱신형 특약들 전부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사실 청취자님과 배우자님이 과거 가입한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은 앞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재가입 주기가 없는 3년 갱신 100세 보장으로 보험료 수준도 지금 현재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시 가입한 건강보험의 보장의 범위가 문제가 됐었고요. 갱신형 특약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대한민국 암 발병률이 저희가 예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남성이 약 45%로 2명 중에 1명이고요. 여성이 36%로 3명 중에 1명입니다. 특히나 남성 암 발병률 1위는 전립선 암이고요. 여성은 유방암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가족 모두 리모델링한 보험에서의 암 진단비는 이 전립선과 유방암 진단비가 일반암 진단비의 50%였고요. 특히나 초기 유방암과 대장점막내암 이런 암들은 소외감으로 분류가 돼서 일반암의 20%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0: 그렇군요. 자, 13건의 매월 116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었지만 정작 보장을 살펴보니까 불필요한 것들 또는 보장이 너무 약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실손 보험이 잘 대비가 돼 있었는지, 3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 잘 돼 있었는지, 그 외에 필요한 특약들 구성이 잘 됐는지 이제 전문가분들이 하나하나 좀 짚어주셔야 될 텐데,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갱신형 보장 그리고 효율성 부족한 특약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거다라고 좀 살펴보면 될까요?
1: 예를 들면 우리가 보험 증권을 살펴보다 보면 이런 보험들이 있어요. 비행기, 선박, 열차,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망한다. 이랬을 때 보장을 해주는 상해보험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미국 안전협회에 이 자료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사망할 확률은 1100만 분의 1이고요. 이거를 어떻게 표기를 했냐면 지나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로 이렇게 표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희박하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매달 뭐 돈 만 원의 정도의 비용을 20년간 낼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청취자님 가정의 보험 기준으로 매월 8,700원을 20년을 납입해야 되는 이런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식중독으로 병원에 4일 이상 입원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0: 굉장히 좀 떨어지겠죠.
1: 그랬을 때 2만 원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내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1, 2천 원인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 눈에는 이런 게 다 새고 있는 너무너무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발병 확률이 높은 질병 진단에 대한 보장은 굉장히 부족했고 대신 불필요한 특약, 짚어주신 것들 진짜 필요 없어 보여요. 비행기, 선박, 열차,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받게 되는 특약 또는 식중독으로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해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특약 이런 것들로 내 돈이 줄줄 새고 있었다라는 건데 자 이런 불필요한 특약들 싹 제거하고 필요한 특약들로 어떻게 구성해서 보장성 보험안을 만들어 주셨을지 자 잠시 후 애프터 결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보험 점검이나 보장 체크, 재무 상담 필요하시다면 굿모닝 굿나잇으로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애프터 처방 결과 함께 만나볼게요.
1: 자 우선 20대 자녀분의 보험은요 기존 47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매월 22만 원의 보험료를 줄였습니다. 실적으로 자녀분의 사망보험금 외에 생존 시 필요한 보장보험료는 15만 원 미만이었는데요. 과거 가입한 종신보험료에 그동안 납입한 기간이나 자녀보험료 등을 감안해서요. 해지가 아닌 계약 변경을 통해서 보험료를 줄여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드렸고요. 기존 보장의 내역도 중요한 암들이 다 빠져 있었잖아요. 발병률이 높거나 보장의 범위가 가장 넓은 암 진단비와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비로 효과적으로 계산을 해드렸고요. 그 외에 자녀분 20대인 자녀분이 100세까지 납입을 해야 했던 3년이나 5년 갱신형 보험들, 특히나 갱신형 특약들, 숨어있는 이 특약들 다 삭제해서 향후 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도록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기존에 47만 원 나가던 보험료가 25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이 나이대에 꼭 맞는 그런 보장들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취자님 부부 두 분은 어떻게 또 변경이 되셨을까요?
2: 네. 청취자님 그리고 배우자님 보장도 기존 갱신형 특약과 효율성이 부족한 이런 특약들을 좀 삭제를 통해 보험료를 크게 줄였고요. 효율성이 좀 부족했던 건강보험도 정리했고 암, 뇌, 심장 진단비는 자녀분과 마찬가지로 보장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서 그리고 보장의 기간 또한 효과적으로 길게 해드렸습니다. 또한 가족 모두 암에 대한 그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가 중요한데 그것 또한 연간 1회 아니지만 만기까지 계속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드렸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 전체 보험료는 기존 116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여서 매월 36만 원을 절감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가 갱신을 빼더라도 5,800만 원 정도로 줄였으니까 갱신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1억 정도로 줄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줄어든 만큼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는 말씀에 노후 플랜까지 또 짜드릴 예정입니다.
1: 가성비 좋은 보장성 보험의 리모델링을 할 때 몇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청취자님 사연에 빗대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매월 보험료가 좀 줄어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납입해야 하는 자녀 보험료도 줄어야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장의 내용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는 보장의 범위가 협소했다면 변경된 이후에는 보장의 범위가 더 넓어졌고 보장의 기간이나 갱신형 특약들도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을 줄였고 준비가 부족했던 청취자님의 노후 자금도 일부 자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드렸으니까 이게 바로 가성비 좋은 리모델링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맞습니다. 사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신 청취자님이 정상욱, 김충남 두 분 팀장님 만나 뵙고 이 깊은 고민 해결했다면서 저희 라디오 제작진 식구들에게 커피를 또 보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마셨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진짜 진심으로 내일처럼 상담을 해주시니 이렇게 진정성이 닿아있는 상담 통해 깊은 가정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의 도움받아 우리 집도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있는 보험과 각종 금융상품 정리하고 슬림한 다이어트 통해 불필요한 지출 잡아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재무 상태 확실히 AS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휴대전화 뒷번호 1967번님. 방송 듣다가 가입한 실손보험 대체 언제 가입한 건지를 확인해 보니까요. 2015년 4월입니다. 최근에 기존 설계사분이 보험료가 높으니까 이거 전환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1: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들은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질문 주신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 15년도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셨으니 30년도 뭐 한 3, 4월 요쯤 되면 그 당시에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앞으로 4년 정도 남은 건데 지금 5세대 실손보험과 청취자님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장단점이 명확하지만 지금 전환을 하시는 거는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지금 변경하나 향후에 30년도에 변경을 하나 그 당시 실손으로 재변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결정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0: 그렇군요. 1967번님께 관련 도움이 됐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취자분 휴대전화 뒷번호 5435번님인데요. 역시 실손보험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도 다음 달에 5세대 실손으로 재가입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변경해야 하나요?
2: 이건 뭐냐면 다음 달에 실손 재가입 요청이 왔다는 거는 가입 날짜를 아마 예상해보면 21년 10월 달에 4세대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5세대 실비로 재가입을 요청을 받으신 건데 요거는 회사마다 좀 달라가서 좀 정확하게 좀 해당 보험사에 물어보시는 게 좋은데 이게 워낙 이제 보장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보험사마다 좀 정책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회사는 꼭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재가입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또 연장을 해주는 회사도 있어서 요거는 추가 상담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군요. 좋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하나 더 만나봅니다. 392번님. 올 초 암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전립선 암이나 다른 암들이 제외된다는 그런 내용들은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1: 정말 좋은 질문 주셨고요. 우선 가입한 보험 증권을 딱 펼치시고요. 여기에 이제 뭐 암 진단비 몇천만 원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밑쪽으로 보시면 일반 암 진단비 5천만 원 그리고 뭐 가로 열고 뭐 유방암 제외, 전립선암 제외, 대장 점막내암 제외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거고 그 금액도 5천만 원이 아닌 뭐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 20%인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따로 표기가 되어 있을 거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증권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좋습니다. 관련해서 또 도움 필요하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0: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오늘은 1세대에서 5세대까지의 실손보험의 변천사들과 특징, 그리고 3인 가족의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리모델링의 조건과 유의할 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지금의 걱정

가지고만 있고 해결되지 않고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파이프의 Until the Time is Through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말 가을을 느끼기 참 좋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수원은 18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까지 오릅니다. 사직로 따라 독립문 가는 길 동십자각에서 정부 서울청사 교차로 쪽으로 집회로 인해서 진앙 방향 전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점 살피셔야겠고요. 전국 빌딩 앞에서 법원 3거리,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신사역 3번 출구 쪽으로 진행하는 행진도 조금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전국 빌딩에서 법원 3거리,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신사역 3번 출구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고요.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도 차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강변북도는 일산 쪽으로 들어가는 길, 현재 올림픽대교부터 쭉 밀리기 시작해서 가양대교까지 긴 구간 답답하고요. 한강대교, 양화대교 모두 북단 쪽으로 다리 건너는데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대교, 청담대교는 모두 남단 쪽으로 정체 살펴집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 서울 요금소 부근 2, 3차로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변으로 조심히 통과하셔야겠습니다. 알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하.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8: 청와대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데 대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기자회견 직후 언론 공지에 국정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김승원 후보자의 자진 사퇴라는 고뇌에 찬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며 국민 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SNS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개혁은 계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주가 조작과 국민 생체 실험, 가족 조합 등 드러난 범죄 혐의를 모두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 말이 사퇴지 사퇴 당한 거라며 김 후보자가 물러나면서까지 남탓, 검찰 탓만 했는데 장관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수사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적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에 대통령이 공소 취소라는 국정 제일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작전의 선봉장을 교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통령이 재판받겠다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후보자까지 낙마한 건 싸늘해진 민심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정권 자체에 큰 부담을 안겼기 때문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9: 용혜인 전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 여론은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급격히 커졌습니다. 의원직을 내려놓는 관례를 어겼다는 비판은 용 전 후보자에게 장관을 맡을 전문성이 있느냐는 지적과 겹쳐지며 더욱 거세졌습니다. 자신이 비판해오던 기득권과 다를 게 무엇이냐는 질문과 함께 청년층을 중심으로 여론이 급격히 차가워진 겁니다. 사퇴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임명 반대 답변이 전 연령에서 70%를 넘었고 30대에서는 80%를 넘는 결과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10: 그 용혜인 후보 관련된 것은 어떤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애초에 시작이 특권과
11: 임세윤 전 청와대 부대변인입니다.
10: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미지가 이렇게 딱 더 씌워져 버렸습니다. 특히나 청년 세대들에게 있어서요. 네.
9: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식약처 로비 의혹이 치명적이었습니다. 공익적 민원이라는 해명에도 부실 심사 의혹, 관련 업체 주가 등락 의혹 등이 연이어 제기됐습니다. 법무 전반을 관리해야 할 수장으로서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됐던 이유입니다.
12: 적어도 본인의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11: 임주혜 변호사입니다.
12: 이걸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전달할 때는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를 고려하자면요. 네. 이 발언은 좀 비판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9: 김 후보자 역시 여론조사에서 임명 반대가 찬성의 두 배를 넘나들다 보니 가뜩이나 여론조사 하락세를 보이는 대통령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들까지 반대 입장을 내세운 것은 치명타로 작용했습니다. 연이은 사태로 정권 입장에서는 두 후보자를 임명하는 부담을 덜었지만 부정적 여론 속에서 적절한 새 후보자를 찾아야 하는 고심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13: 부산 북항에 있는 친수공원 수로에 이틀째 상어가 나타나 시민들이 모여들자 관계기관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친수공원은 가을 주말을 맞아 평소보다 공원을 찾는 시민이 많다며 펜스에 기대지 말고 안전하게 이용하라는 안내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상어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산책하는 분들과 인근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도서관 앞 행사장에 1톤 트럭이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행사에 참여했던 3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20대 여성이 두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3명은 얼굴 철과상 등 가벼운 부상을 당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최초 조사에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갔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습니다. 15조 원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담합을 벌인 국내 업체 전현직 경영진 8명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다만 김유신 OCI 대표이사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개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국내 석유화학 업체 7곳의 전현직 경영진들이 줄줄이 법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동 전쟁 당시 제품 가격을 단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겁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모두 입을 꾹 닫았습니다.
15: 가격 단합 혐의 인정하십니까? 혹시 전쟁 틈타서 경제적 이익 취하려 하신 건가요?
16: 영장 심사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 건가요?
17: 전쟁 틈타서 경제적 이익 취하려고 하신 거 맞습니까?
14: LG화학과 롯데정밀화학, 애경케미칼 등 업체 7곳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석유화학 제품 8개 품목 가격을 사전 협의해 왔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진 틈을 타 국내 판매 가격을 올려 수조 원대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전체 담합 액수는 15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검찰 수사 사건 중에선 가장 큰 규모입니다. 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 8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김유신 OCI 대표와 장영수 전 PKC 대표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기각으로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는 일부 제동이 걸렸지만 검찰은 민생과 직결된 물가 교란 사안인 만큼 남은 기간 엄정히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13: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는 출렁이고 있지만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18주째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에 기름값을 내리기로 했는데 다른 주유소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18: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가 한 주 전에 비해 배럴당 $8.4 올랐습니다. 최근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중동 정세 불안에 큰 폭으로 올랐던 탓입니다. 국제유가 상황과는 달리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셋째 주 이후 1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7월 둘째 주 이후 1,8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최고 가격제가 6달 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19: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잖아요.
20: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19: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재정도 낭비 요인이 되는 것이라서 최대한 빨리 석유 가격 상한제는 그만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18: 이런 가운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의 주유소 226곳이 대상입니다.
21: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22: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21: 100원 인하하여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부담하고
18: 고속도로 주유소 가격 인하 소식에 일반 주유소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객이 줄어들 게 뻔하다며 문을 닫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3: 업무를 못할 정도로 연락이 오고 지금 항의가
22: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입니다.
23: 주유소하면은 그 인근 주유소뿐만 아니라 일반 그 시내권에 있는 주유소도 당연히 매출도 감소되고 고속도로 주유소는 싸게 파는데 왜 일반 주유소는 왜 비싸게 파는지 이렇게 항의도 올 거고.
18: 협회는 공정한 가격 경쟁을 위해선 모든 주유소에 기름값을 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8: 전투 파병은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 언론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한 건 아니라며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비전투 분야 파병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24: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파병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우리 군이 전쟁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25: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24: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의 군사력에 함께 맞설 지원군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투 파병 거절은 사실상 트럼프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는 겁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트럼프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투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비전투 자원 파병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25: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상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 부대가 나가 있습니다.
24: 조현 외교부 장관도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0: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의 메시지가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을 필두로 미국의 군사훈련을 비판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강변하는 담화문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북한 주민이 보는 매체에는 담화문을 싣지 않고 있는데요. 그 속내를 강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사실상 오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김 부장이 연 이틀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 주도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낸 데 대한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백두혈통 김 부장이 IAEA 총회 논의 내용까지 직접 반응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메시지 수위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비핵화 촉구는 잡소리이자 헛고생이라고 일축했고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비례성 또는 그를 능가하는 반응이 필요하다며 더 강한 무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기류는 최근 북미 접촉 분위기 속 비핵화를 협상 의지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북미 대화를 고리로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계산 아래 미국과 담판을 짓기 전 꾸준히 입장을 내며 이슈를 만드는 흐름이 관측됩니다.
2: 미국과 관련국의 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3: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2: 북한의 핵 보유 정당성을 강변하는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1: 군사훈련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는 것 역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훈련 폐지 또는 축소를 의지에 올리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은 노동신문 등 주민들이 보는 대내용 매체에는 내부 단합과 경제발전을 촉구하는 데에만 주력할 뿐 비난 담화를 싣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잇단 담화가 외부를 향한다는 관측을 방증하는 거지만 한편으론 북미 대화가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까지 염두에 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주민들의 기대를 키웠다가 성과 없이 끝나면 내부가 동요할 수 있는 만큼 메시지의 창구를 미리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여론 관련 여론조사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게 의뢰해 지난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ARS 무선전화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3: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4: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1: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2: 교통안전 1분 턱.
3: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백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희성이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쾌청한 주말 내일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과 수원은 18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 서울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로 위로 변화가 부쩍 느껴집니다. 현재 고속도로나 서울 시내도 차들이 무척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위로는 돌발 구간까지 함께 발생해서 조금 더 어려움이 더해져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제 1순환 고속도로 장수 부근 각 방향으로 고장차가 있습니다. 승용차와 화물차가 각각 고장으로 서 있어서 장수 지났을 때 좀 더 살피셔야겠습니다. 판교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 안현분기점에서 중동, 김포에서 자유로 이렇게 일산 쪽으로 들어가기 어렵고요. 반대 나오는 길도 일산에서 김포, 김포에서 송내, 조남에서 수암터널까지 더딥니다. 계속 서해안고속도로는 서평택과 화성휴게소 사이로 정체 구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매송부근 2차로에 사고까지 나면서 더 어려움이 더해져 있습니다. 특히 매송부근에서는 5시 16분경 조금 전에 발생했고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들어가는 길도 차량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역시 서울 방향으로 서울 요금소 부근 2, 3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때문에 주변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news and music for Weekend.
1: 주말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YTN 라디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9월 19일 토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잠시 거꾸로 되돌아간 걸까요? 9월도 어느덧 후반에 접어들었는데 한낮의 햇볕은 아직 여름의 끝자락처럼 따갑기만 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인데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늘에 가만히 서 있으면 이따금씩 불어오는 바람 끝에서 분명 가을은 짙게 느껴집니다. 뜨거운 햇살과 선선한 바람이 한자리에 머무는 시간, 주말의 첫날도 일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바쁘게 보내셨다면 이제 조금만 속도를 늦추고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 하시죠.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Pharrell Williams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Happy.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의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의 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의 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의 드피아
3: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0: 경동산업 주식회사.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FM 94.5MHz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은 해피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퍼렐 윌리엄스의 목소리로 출발해 봤고요.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팝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먼저 Temptations의 My Girl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Hall & Oates의 You Make My Dreams까지 만나고 올게요.

Temptations의 My Girl, 이어서 Whole Notes, You Make My Dreams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34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라는 고뇌에 찬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주도했던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역시 존중의 뜻을 전하면서도 김 후보자를 향해 진행됐던 표적 조작 수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주가 조작과 국민 생체 실험, 가족 조합 등 드러난 범죄 혐의를 모두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 말이 사퇴지 사퇴를 당한 거라며 김 후보자가 물러나면서까지 남 탓, 검찰 탓만 했는데 장관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수사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적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에 대통령이 공소 취소라는 국정 제1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작전의 선봉장을 교체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통령이 재판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두고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승원 오빠 독약 로비는 인사 철회만으로 많이 부족하다며 전모를 밝히고 책임을 묻는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자신에게 복수하겠다는 건 국민께 복수하겠다는 뜻이라며 그런 마음가짐이면 철회에도 부정적인 효과가 커지는 걸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익숙하면서도 계절의 정취 만끽할 수 있는 팝 선곡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유럽의 The Final Countdown 이어서 브라이언 웨스트린이 부릅니다. Eye of the Tiger까지 만나볼게요.

유럽의 The Final Countdown 이어서 브라이언 웨스트린의 Eye of the Tiger 듣고 왔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4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아시안게임 5회 연속 우승에 출사표를 올린 우리나라 야구대표팀이 결전지 입성 후 처음으로 적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류지현 감독이 지휘하는 우리 대표팀은 오늘 일본 아이치현 도요카와시의 한 실내 훈련장에서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가볍게 몸을 풀었습니다. 전날 나고야에 도착한 대표팀은 이날 대회 조직위원회 측으로부터 연습 장소를 제공받지 못하자 한국야구위원회 사무국이 미리 마련해둔 실내 연습장으로 이동해 컨디션을 점검했습니다. 대표팀은 내일 실제 경기가 열리는 일본 오카자키 야구장에서 마지막 훈련을 진행하고 결속을 다질 예정입니다. 사우디 알나스르 FC의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포르투갈 축구 국가대표로 계속 뛸 수 있게 됐습니다. 호날두 선수는 현지 시각으로 18일 포르투갈 축구협회가 9월과 10월 A매치 4연전을 앞두고 발표한 국가대표 25명 명단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호날두가 국가대표에서 은퇴할 수 있다는 전망은 당분간 잠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 프로골프 김민선 선수가 어려운 코스에서 맹타를 휘두르며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셋째 날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김민선 선수는 오늘 경기도 안산시 더 헤븐 컨트리클럽 웨스트 사우스 코스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뽑아내 5언더파 67타를 쳐냈습니다. 사흘 연속 언더파 스코어를 적어낸 김민선 선수는 중간합계 8언더파 208타로 1위에 올라서며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통산 세 번째 우승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4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몰을 1시간도 채 앞두지 않고 있는데요. 여전히 서울의 기온은 높습니다. 20도 후반대에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해가 떨어지면 오늘 밤에는 또 20도 아래로 뚝 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일교차가 워낙 커서 감기, 환절기 이때만 늘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뭐 독감 환자, 인플루엔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훌쩍훌쩍 하시면서 두통 그리고 몸살 앓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특히나 또 외출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가벼운 외투 한 장 정도 챙겨서 나가셔야겠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지막 곡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이번 곡 재즈입니다. 크리스 보티와 스팅이 함께한 노래인데 이게 프랑스어로 직역하면 후회 없는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이래요. 제가 프랑스어 발음을 잘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 끝곡으로 라벨 담서 허글레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4: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 교육에 참여해 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 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 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 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0: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햇빛은 뜨거웠지만 그래도 날씨 즐기기 좋은 낮이었습니다. 야외 활동하기 가장 좋을 텐데요. 낮에 자외선 대비는 잘해주시고요. 일교차에 대비해서 얇은 겉옷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28.1도, 대구 24.6도, 전주 27.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날 좋은 주말은 도로 위도 바쁜데요. 자동차 전용 도로 위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정체 중이고 고속도로 위로도 10km 넘게 밀리는 곳이 있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서해대교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5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신천부근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광명부터 4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안현분기점에서 중동까지 13km 정도 밀리고 있고 판교방향은 불암산요금소에서 사패산터널 구간, 김포요금소에서 송내까지 각각 12km가량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기흥에서 수원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쳐 송구하다며 전격 사퇴했습니다. 다만 과거 검찰 수사와 한동훈 의원의 무차별적 낙마 공세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한 사례라며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청와대는 김승원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민주당도 국정에 부담을 더해선 안 된다는 결단이란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태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며 신약 로비 의혹 관련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2: 안성 벼룩시장에서 트럭이 행사장으로 돌진해 3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숨지는 등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부산 북항에 있는 공원 수로에는 이틀째 상어가 출몰해 공원 측은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방송을 내보내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3: 중동 정세의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18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다음 주 추석 명절 기간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주유소의 기름값이 리터당 100원씩 추가로 인하됩니다.
2: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현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여 의지를 설명하고 대미 투자 결실을 위한 노력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신속한 투자와 미국 기업에 대한 공평한 환경을 강조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3: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오늘 저녁 개막식과 함께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41개 종목에 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우리나라는 금메달 40개 이상을 따내 3회 연속 종합 3위를 지키겠다는 목표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임명 절차를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3: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먼저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예정에 없던 주말 기자회견을 공지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5: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5: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의 자금 부담이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꼭 20일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새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싶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거 자신을 향했던 검찰 수사와 한동훈 의원이 펼쳐온 낙마 공세에는 사퇴 이후에도 전모를 파헤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6: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5: 짜짓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4: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가 짧은 입장을 내자 곧이어 민주당도 같은 결의 논평을 냈습니다. 김 후보자의 결단을 고뇌에 찬 결정,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결단으로 평가하며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주도했던 여당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메시지에 발을 맞췄습니다. 김 후보자를 향했던 검찰의 조작, 표적 수사와 한동훈 의원의 수사기록 불법 유출 의혹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외적 메시지엔 존중과 개혁만 담겼지만 민주당으로선 끝까지 김 후보자를 엄호했던 게 되레 부담으로 남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통령도 당사자도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당은 여론을 거스르며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남게 된 겁니다. 민주당은 내일로 예정됐던 김민석 대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연기했는데 김 후보자 자진 사퇴가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YTN 송진입니다.
2: 이번 청문정국 기간에는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크고 작은 의혹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졌는데요.
3: 국민의힘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이제부터는 수사의 시간이라 벼르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결정타가 된 건 신약 로비 의혹입니다.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에 신속한 승인을 전달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임상시험 승인으로 실제 93명에게 투약된 데다가 주가 조작의 빌미가 됐다는 게 야권 주장입니다. 의혹 제기와 전천후 검증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녹취록 공세가 한몫했는데 김승원 후보자 사퇴 직후엔 국민의 승리란 소회를 밝혔습니다.
7: 철회했다는 이야기는 김승원의 문제, 오빠
6: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7: 인정한 거잖아요. 제기 한쪽에다가 복수하겠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4: 김 후보자 배우자와 아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 돌봄기관이 바우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를 해명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8: 열악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다른 장애인 단체의
6: 주진욱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빼앗아 놓고 김승원 후보가 사퇴할 때까지 장애인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은 파렴치합니다.
4: 국민의힘은 사퇴는 면죄부가 아니라며 각종 의혹을 모두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다시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떠나는 순간에 마저 표적수사 타령을 늘어놓으며 오기를 부렸다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공소취소라는 제일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단지 작전의 선봉장을 교체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이 대통령도 정조준했습니다.
9: 김현지 실장 등 인사 농단에 대해 즉각
6: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9: 인사검증 시스템이 왜 이 지경으로 무너졌는지 전면적인 재점검에 나서십시오.
4: 용혜인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연이은 낙마로 기세가 바짝 오른 국민의힘은 이제 철거민 특별공급 논란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겨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20일 대국민 보고대회까지 예고하며 인사 실패 여론전은 추석 밥상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김승원 후보자는 자리에서 물러나면서도 수사기밀 유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며 한동훈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3: 2차전 양상 속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 여부도 관심입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사과로 시작한 사퇴 회견은 한동훈 의원을 향한 선전포고로 끝났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한 의원의 검찰 기소 계획서 공개를 불법 유출과 짜깁기로 규정하며 반격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5: 지금 내려놓아도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5: 않겠습니다. 아니면 말고시기에 의혹 제기로
10: 김 후보자와 한 의원 사건 모두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나란히 배당된 상태입니다. 먼저 김 후보자는 과거 브로커의 부탁을 받아 특정 업체 임상 시험 승인을 식약처장에게 요청하고 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로 지난 4일 고발됐습니다. 2년 전 검찰이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한 사안이지만 청문전국에서 고발장이 새로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선상에 다시 오른 겁니다. 경찰은 그동안 재수사란 용어 자체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김 후보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은 우선 덜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재수사를 위해선 새로운 증거 확보가 관건인데 검찰이 관련 재판 진행을 이유로 과거 수사 기록 제공에 난색을 보이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한 의원이 관련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되면서 같은 경찰서에서 동시에 입수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11: 오빠 독약 로비의 전날
6: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11: 책임을 묻는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0: 공격이 역공을 부른 청문회장 정치 공방은 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외 난타전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2: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한국의 대미 전략 투자의 결실과 양국 정상 간의 합의 사항에 충실한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해 외교부는 조 장관이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실질적인 기여 의지를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북미 대화를 포함한 대북 정책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3: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존 햄리 명예소장과 빅터 차 한국 석좌를 만나 한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조 장관은 현지 시간 18일 워싱턴 DC에서 햄리 명예소장을 만나 미국 조야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가 제고될 수 있도록 연구소 측이 지속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가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 전투 파병은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 언론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의 파병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 청와대는 트럼프의 요청을 거절한 건 아니라며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비전투 분야 파병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파병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우리 군이 전쟁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13: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12: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의 군사력에 함께 맞설 지원군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투 파병 거절은 사실상 트럼프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는 겁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트럼프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투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비전투 자원 파병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13: 전쟁에는 관...

0: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양 호수 예술 축제.
5: 고양 특례시.
6: 교통 안전 1분 턱.
7: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배기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 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배기성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9: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0: 답 나왔네.
11: 가자.
9: 어딜요?
11: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2: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3: 평택시!
14: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9: 얼마나 걸릴까요?
14: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1: 네, 세계 최고 수소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4: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5: 세계 반도체 수도,
11: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5: 바로 평택시.
16: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7: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18: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9: 햇빛에도 끄떡 없는 선글라스 체크.
1: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8: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0: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8: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가계월세에 재료비까지,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참 많죠.

0: 걱정 마세요.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급할 때 언제든 꺼내 쓰는 서울시 안심통장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이라 쓴 만큼만 이자를 내니까 사장님 부담은 줄고 마음은 더 든든하게.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사장님 비상금 서울시 안심통장.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 맑겠습니다. 비 소식도 없고요. 일교차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낮에 30도 내외의 기온 보이는 곳이 많아서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주말은 곳곳에서 행사와 축제가 열리는데요. 서울 도심 안쪽 일부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연희동에서는 서울특별시 수어문화제가 진행 중입니다. 저녁 8시까지고요. 현재 연세로 신촌전철역에서 연세대학 굴다리 구간 이용 어렵습니다. 서초동에서는 서리풀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고 도로 통제는 월요일 새벽 4시까지 이용 어렵습니다. 반포대로 서초역에서 서초 3동 사거리 구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하남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2016년 9월 19일 토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토요슬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쿠프랭의 틱톡 쇼크.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미슈카 러시디 모멘의 연주였습니다. 지난주 새로 나온 음반 중 한 곡이었습니다. 라모아 쿠프랭, 엘리자베트 자케트 라게르 등 프랑스 바로크 시대 건반 음악을 피아노로 연주한 음반입니다.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바흐의 건반 음악이 오늘날 피아니스트들의 핵심 레퍼토리로 자리 잡은 것과 달리 프랑스 바로크의 건반 음악은 상대적으로 잘 다뤄지지 않는 편이죠. 최근에는 알렉상드르 타로를 비롯한 피아니스트들이 쿠프랭과 라모 등의 프랑스 바로크 음악을 현대 피아노로 연주하면서 이 작품들이 가진 섬세한 색채와 우아함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죠. 미슈카 러시디 모멘의 이번 음반도 이런 흐름을 이어가는데요. 음반 제목이 홀 오브 미러스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화려한 거울의 방. 현대 피아노로 연주하는 베르사유의 음악 더 들어보시죠. 라모가 작곡한 새들의 부름, 그리고 자케 드 라 게레 사르방드, 미슈카 러시디 모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랑스 바로크 시기의 건반악기 음악이었습니다. 라모가 작곡한 새들의 부름, 그리고 자케 드 라 게르의 사라방드, 미슈카 러시디 모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슬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시죠. 2호 이사님입니다. 끝난 줄 알았던 갱년기 증상이 다시 시작되어 요즘은 힘이 들어요. 몸이 아프니 일상생활도 겨우겨우 에너지를 짜내서 하거나 못 해낼 때도 있어서 마음까지 가라앉는데요. 그러다 문득 다가올 짙은 가을에 꼭 봐야 할 곳을 적다 보니 기분이 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슬디는 워낙 꽃구경, 단풍구경 안 한다고 했지만 이번 가을은 신곡 제발을 부르러 전국을 다니면서 지나가는 단풍구경 많이 했으면 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예, 그렇죠. 제가 꽃구경, 단풍구경을 가지 않지만 그래도 다니다 보면 볼 테니까, 네, 야외 공연 하다 보면 또 꽃도 단풍도 보게 되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으면 좋겠네요. 듀엣토의 제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발. 네. 3266님입니다. 엄마가 포김치를 새로 담가주셔서 듀엣토 음악방송을 보며 먹었어요. 수육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고 했더니 엄마가 수육을 슬기라고 잘못 들어서 빵 터졌어요. 수육이랑 이랬더니 슬기랑으로 들으셔가지고 슬기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고. 네, 슬기가 아니라 수육이었습니다. 슬 네, 수육 슬기. 감사합니다. 3861님 공연 가고 싶습니다. 69세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피아노 15년 정도 쳤네요. 피아노 교습은 결혼 전까지 했고요. 11살 외손녀가 지금 피아노를 몇 년째 배우고 있네요. 손녀랑 특별한 나들이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진과 함께 손녀의 사진. 아, 11살. 하, 11살이고 동생인 것 같은데 제 조카랑 둘이 나이가 비슷하네요. 제 조카가 지금 12살, 9살이니까 비슷하네요. 지난주 경기 아트센터 공연 티켓 선물,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이죠. 율리아스 아살 피아노 리사이틀 경기 아트센터 소극장, 10월 6일 화요일 7시 반입니다. 손녀랑 피아노 공연 보러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꼭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티켓을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름을. 저희가 이름을 모르면 이 선정해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꼭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055님입니다. 전 방금 슬기데이 들으며 정원 보러 나왔는데 분노에 찰 일이 생겼어요. 가을꽃 봉오리들을 새들이 다 따먹고 파헤쳐놨네요. 이것들을 잡아 패대기에 치고 싶으나 그럴 순 없고 정말 열받네요. 이러다 가을 정원이 전멸하겠어요. 으유, 유슬기의 9월의 바람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근데 새들도 먹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내가 만들어놓은 농작물을 멧돼지가 와서 파헤쳤으면 모르겠지만 이 가을 꽃을 새들이 먹은 건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본인 정원이신가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정원을 갖고 오시는 상태에서 그 정원을 만약에 새들이 했으면은, 아, 그건 또 정원을 개인 정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못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개인 정원이시라면은 열받죠. 네, 그 마음을 달래고자 유슬기 9월의 바람 신청하셨네요. 네. 아무튼 이 가을이 되니까 꽃도 그렇고 경치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좀 날씨도 그렇고 선선해서 돌아다니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그렇네요. 가을의 분위기를 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롱이 님입니다. 이번 무화과 농사가 풍년이어서 엄청 달고 맛있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진짜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 특히 빵 위에 크림치즈랑 같이 올려서 먹어도 맛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세로로 잘린 참외 위에 올려진 씨들이 송충이처럼 보여서 괜히 징그러워 그 부분만 빼고 먹었던 적이 있어요. 요즘 듀엣토 덕분에 오랜만에 음악방송도 챙겨보고 너무 즐겁네요 하셨네요. 네, 무화과 맛있죠. 무화과를 저도 먹어본 게 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는 무화과를 과일로 먹었나 싶을 정도로 무화과에 대한 그게 없었어서 저도 무화과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맛있더라고요. 무화과 진짜 뭐 그냥 통째로 먹어도 되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싹 먹으면 그 아삭함, 뭐라고 해야 돼? 아삭하다? 아닌데 뭔가 과일인데
케이크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 과즙이 나오면서 달달한데 그게 부서지는 그 안의 느낌이 되게 파사삭 사라지는 뭐랄까 아삭 뭐라 그럴까 그 두촌쿠 같은 두촌 부드러운 두촌쿠 같은 느낌이랄까 사르르 아 저 무화과 좋아해요 무화과 맛있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뒤에 도가 신곡을 내서 음악방송 활동을 했죠 예 여러분은 오랜만에 음악방송을 보셨겠지만 저는 난생 처음 음악방송을 나간 겁니다 예 아, 물론 2018년도에 음중에서 특별 무대로 노래를 한 적은 있어요 저희가 가요 대제전에서 아이돌 메들리를 부르고 나서 음중에서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특별 무대로 다른 장르의 소개로 그림 끝에를 부른 적 있지만 이렇게 다른 아이돌들처럼 한 주 내내 이렇게 음방을 돌다니 예 꿈만 같았습니다 네 여기 있는 게 맞나 싶으면서도 야 여기 있을 수 있다니 가수를 꿈꿨던 고등학교 친구를 음방이 끝나고 만났는데 그걸 보더니 감동이라고 감격했다고 자기 꿈을 대신 이뤄줘서 고맙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지금 사업을 해서 한 300억대 자산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전교 꼴찌였어요 네. 전교 꼴찌였던 그 친구가 지금은 AI 사업을 하면서 뭐 회사를 차려가지고 거의 뭐 CEO죠 CEO 심지어 음반 이런 마케팅 활동도 하고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만났다가 아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저희들 때문에 음방을 다 챙겨보시고 참 감사합니다 룬님 분노라 저는 분노에 다 차면 그냥 손절해요 어쩌면 슬디랑 비슷하겠네요 단지 게이지가 차는 게 오래 걸리는 것뿐 화를 안 내는 게 아닌데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남의 감정을 존중하는 걸 바라는 게 어렵다는 걸 알지만 최소 한계선을 알아차리는 눈치들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가족 간의 관계에서 또는 친구 간의 관계에서라면은 이런 말이 맞고 뭐 직장과에서의 관계라면 뭐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 눈치를 보진 않으니까 오히려 아랫사람이 기분 나빠도 참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니까 하긴 요즘은 윗사람도 아랫사람 눈치를 보겠죠 예전에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뭐 군대에서 예를 들면 뭐 아래 선임이 후임 눈치를 보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사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저는 단점 장점 둘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4007님 2020년 9월은 제게 참 남다른 시간입니다 제발이라는 두 글자가 이렇게 깊이 가슴속에 새겨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이 좋은 계절에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은 제발 빨리 일어나고 듀엣토는 새로운 음원으로 제발 대박나고 여러분들도 제발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용기 내어 평소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아, 상호칠님 이게 아직도 그 남편분께서 아직 안 일어나셨나 보는데, 아, 이게 참, 어떻게 보내고 계실지 걱정이 됩니다. 이 건강이라는 게 참, 정말 중요하죠. 그때 중환자실로 가셨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셨는지는 모르겠고, 아, 좀 빨리 일어나셨으면 좋겠네요. 누워 계신다고 하니까. 네, 힘내십시오. 다들 제발 건강하십시오. 제발. 부띠부띠님, 따끈한 제발 녹음 당시 더 불타오르도록 뜨거웠을 제발 랩인가요? 따뜻한 제발 녹음 당시 더 불타 제발 라임을 맞추셨는데 따뜻한 제발 8005님 실디 엄마가 옷 입으시다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전주에 가서 모시고 왔어요 수요일에 입원해서 토요일 수술하세요 그래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듀더클로 위로받을 수 있어 다행이에요 뒤에 제발 들려주세요 아니 이게 참 건강을 그쵸 어르신들이 고관절이 부러지시면은 이게 붓기가 어려워가지고 아예 계속 입원 치료하셔야 되거든요 움직일 수가 없어서 고관절은 젊은 사람이 부러져도 붓기 힘들어서 고관절이라니요 아휴 참 다들 제발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술 잘 되어서 얼른 완쾌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발 아스트로파지님 저의 노래방 애창곡을 듀디가 부르니 다르네요. 율리우스 아살, 실력 있는 피아니스트네요. 화요일 저녁이라 못 가지만 성황 이루세요. 공연 관람평은 몇 페이지라도 쓸 수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공연을 보셔야 관람평을 쓰셔야죠. 공연 보고. 아무튼 모든 공연 보실 때마다 이렇게 관람평을 남겨주시면 모든 우리 공연장에서 아주 아주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분들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조회 더 클래식 우물정 공고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아트센터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반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 율리우스 아살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 티켓 원하시는 분들 우물정 공고사업 50원의 유료 문자로 티켓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름을 꼭 함께 적어주세요. 저희 신곡 제발을 신청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네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제발은 뭐 가을에 나왔다고 하지만 뭐 언제 들어도 되는 노래니까 언제든 신청해 주시면 언제든 들려드리겠습니다. 듀엣토의 제발 이어서 유슬기 9월의 바람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0: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9월 19일 토요일 실기데이 1부 마치겠습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소프라노 리세 다비드센이 베르디의 오페라 아리아를 모은 새 음반이 지난주 발매되었죠. 리세 다비드센은 현재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드라마틱 소프라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번 음반에서는 맥베스의 레이디 맥베스를 비롯해 가면무도의 아멜리아, 운명의 힘의 레오노라, 돈카를로의 엘리자베타, 그리고 아이다까지 베르디가 남긴 서로 다른 여주인공들의 아리아를 한 음반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중 한 곡, 오페라 아이다 중에서 리토르나 빈치토르, 소프라노 리세 다비드센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6: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7: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8: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10: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 해안 지역은 너울이 높게 일겠습니다.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안가 접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지역은 바람 강하게 불고 있고 영남 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강풍이 예상됩니다. 토요일인데 날씨까지 좋아져서 저녁 시간까지 밖에 계신 분들 많습니다. 고속도로 위로도 아직 붐비고 있고요. 고속도로 위 일부 지역에서는 10km 넘는 정체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청주휴게소 구간 정체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에서 서해대교,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총 22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안현 분기점에서 중동 구간 혼잡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신갈분기점에서 북수원까지 13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서는 성수에서 마포 가는 길, 강남에서 강서까지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정체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신약 청탁 로비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2: 김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결백함을 거듭 밝혔습니다. 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3: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3: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의 자금 부담이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미완의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짓기 사태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 당일 아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과거 일했던 전직 보좌진들이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과거 김승원 의원실에 재직한 보좌진은 YTN과의 통화에서 또 다른 전직 보좌진들의 경험과 제보를 토대로 김 후보자 비위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작성해 어제 아침 청와대 측에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탄원서에는 김 후보자가 지난 2024년 기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2023년 말 지역구인 경기 수원에서 국회의원 회관까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혹, 또 경기도당 위원장 시절 민원을 받아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 등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사퇴하기 전 청와대는 해당 탄원서가 청와대 측에 제출됐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려우니 양해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앞서 전직 보좌진들이 대통령 회견 전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탄원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오늘

0: 의원실 명의의 입장을 내고 후보자 사퇴 배경과 관련한 해당 소문에 대해 당시 근무했던 보좌관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알렸습니다. 또 해당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도 없고 제출됐는지도 알지 못한다며 보도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추가 폭로가 담긴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주장에 대해 자진 사퇴가 아니라 도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음주운전도 더 있었고 보좌진에 대한 상습 욕설과 폭언에 추가 청탁과 성추행까지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볼수록 잘된 인사라는 김민석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보는 눈이 있다면 이 정도면 청와대 인사라인부터 쫓아내야 하는데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이 배후에 있으니 못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결정한 건 각종 의혹이 일파만파 커졌기 때문인데요.
0: 청문회에서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싸늘한 여론을 돌리진 못했습니다. 낙마에 영향을 준 의혹들을 이영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 최대 뇌관이 됐던 건 신약 로비 의혹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 씨 부탁으로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했다는 겁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공익 목적의 민원을 전달한 거라며 선을 그었지만 임상시험 자체가 가짜로 드러난 데다 식약처 승인을 매개로 한 주가 조작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은 더 싸늘해졌습니다.
3: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제가 알 수가 없고요.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3: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맨 먼저 만나서.
2: 가족 특혜 의혹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가 김 후보자 지역구로 옮긴 뒤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특혜를 받았고 가족들에게는 과도한 급여가 지급됐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눈물까지 보이며 부인했습니다.
3: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4: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3: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2: 이 밖에도 음주운전 이력과 자녀의 학군지 위장 전입 등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이런 과거 행적들이 잇따르면서 악화한 여론을 돌리기 어려워지자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 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법무부 수장 공백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0: 사실상 장관이 없는 상태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맞이해야 해 혼란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가 큽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다음 달 2일부터는 형사사법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행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새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제였습니다.
6: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6: 싶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려던 걸음을 여기서 멈춥니다.
5: 그러나 김 후보자가 자진에 물러나면서 정성호 전 장관 사직 이후 3주 넘게 이어지는 법무수장 공백이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 대격변을 장관 없이 맡게 된 겁니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 직제 개편과 예산 편성 등 후속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공소청 직제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위 법령 정비는 물론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미제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작업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소청장 재청권을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는 만큼 공소청은 기관장 없이 출범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새 후보자를 물색하고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려면 후임 장관이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당혹한 분위기 속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새 제도 안착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후보자까지 낙마한 건 싸늘해진 민심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0: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정권 자체에 큰 부담을 안겼기 때문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용혜인 전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 여론은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급격히 커졌습니다. 의원직을 내려놓는 관례를 어겼다는 비판은 용 전 후보자에게 장관을 맡을 전문성이 있느냐는 지적과 겹쳐지며 더욱 거세졌습니다. 자신이 비판해오던 기득권과 다를 게 무엇이냐는 질문과 함께 청년층을 중심으로 여론이 급격히 차가워진 겁니다. 사퇴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임명 반대 답변이 전 연령에서 70%를 넘었고 30대에서는 80%를 넘는 결과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8: 그 용혜인 후보 관련된 것은 어떤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애초에 시작이 특권과 공정,
4: 임세훈 전 청와대 부대변인입니다.
8: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미지가 이렇게 딱 더 씌워져 버렸습니다. 특히나 청년 세대들에게 있어서요. 네.
7: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식약처 로비 의혹이 치명적이었습니다. 공익적 민원이라는 해명에도 부실 심사 의혹, 관련 업체 주가 등락 의혹 등이 연이어 제기됐습니다. 법무 전반을 관리해야 할 수장으로서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됐던 이유입니다.
9: 적어도 본인의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4: 임주혜 변호사입니다.
9: 이걸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전달할 때는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를 고려하자면요. 네. 이 발언은 좀 비판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7: 김 후보자 역시 여론조사에서 임명 반대가 찬성의 두 배를 넘나들다 보니 가뜩이나 여론조사 하락세를 보이는 대통령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들까지 반대 입장을 내세운 것은 치명타로 작용했습니다. 연이은 사태로 정권 입장에서는 두 후보자를 임명하는 부담을 덜었지만 부정적 여론 속에서 적절한 새 후보자를 찾아야 하는 고심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1: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현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여 의지를 설명하고 대미 투자 결실을 위한 노력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신속한 투자를 강조했다고 밝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0: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 조현 장관은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11: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4: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11: 우리 정부도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적 기여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10: 대미 투자 사업도 한미가 함께 결실을 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와 대화와 외교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1: 우리 정부가 한반도
4: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11: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10: 미 국무부의 평가는 우리 정부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한국의 신속한 투자 이행을 강조했고 한미가 반도체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루비오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협력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고 밝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표현을 사용해 우리 정부가 밝힌 한반도 비핵화와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북미 대화가 진전되면 한국과 공조하겠다면서도 아직 진전된 사항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회담에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에 공정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사태에 대한 불만을 다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오늘 서울 도심에서 파병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파병 반대 긴급행동은 오늘 낮 1시쯤 서울 종각역 근처에서 집회를 연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단체는 어제 이 대통령이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말했지만 미국 측의 파병 요청을 거절하는 건 아니라는 청와대 입장 발표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파병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 도서관 앞 행사장에

0: 시민들이 모여들자 관계기관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친수공원은 가을 주말을 맞아 평소보다 공원을 찾는 시민이 많다며 펜스에 기대지 말고 안전하게 이용하라는 안내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산책하는 분과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1: 수시원서 접수 사이트 먹통 사태와 관련해 수험생 학부모 단체가 집회를 열고 오후 6시 이뤄진 원서 접수를 전면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시원서 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연대는 오늘 국회 앞에 모여 접수 시간이 1시간 연장된 사이 대학 17곳이 경쟁률을 공개해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규칙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이라며 수험생에게 0.001이라는 숫자는 절대 사소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정세 불안으로 두바이유는 일주일 사이 배럴당 8.4달러 올랐지만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18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9월 셋째 주 전국 평균 기름값은 전주 대비 휘발유는 0.5원, 경유는 0.2원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최고 가격제가 6달 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 인하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주유소협회는 일반 주유소는 문을 닫으라는 것이냐며 반발했습니다. 협회는 고속도로 주유소의 가격만 인위적으로 낮추면 일반 주유소와의 가격 격차가 확대돼 정상적인 가격 경쟁이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이어 고유가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하 정책은 전국 주유소를 다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손실 보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앞서 김주영 기자 리포트에서 언급된 용해인 전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여론 관련 여론조사는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가 진행했으며 지난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6: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5: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6: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5: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6: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8: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YTN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바람이 시원합니다. 쌀쌀해지기 전 서늘한 지금을 즐기러 외출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도 옷 한 벌로는 추운데요. 가벼운 겉옷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26.2도, 대구 23도, 광주 25.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분기점 진입로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희동에서 진행 중인 수어문화제 행사는 잠시 후 8시면 종료되는데요. 다만 현재 통제 중인 구간은 내일 밤 10시까지 이용 어렵습니다. 연세로 신촌전철역에서 연세대학 굴다리 구간입니다. 신촌기차역 입구나 현대백화점 부근으로 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서 아직 정체 중인 곳이 많습니다. 한강 중앙부에서 많이 밀리는데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이후 가양대교까지 서행흐름 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구리 쪽은 한강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사근에서 상계교까지 정체고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신내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북정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각 구간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분기점 부근에서 살짝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슬기대 2부 첫 곡은 알비노니 아다지오 조수미의 노래였습니다. 올해는 조수미가 세계 무대에 데뷔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수미는 1986년 이탈리아에서 리골레또의 질다 역으로 데뷔했는데요. 올해 이를 기념해 지난 5월 창원을 시작으로 전국 20개 도시를 순회하는 40주년 기념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에는 서울예술의전당에서도 기념 무대를 열었고 9월 8일에는 전국의 클래식 전공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약 2,000명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 전석 무료로 초청해 공연을 갖기도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뒤더클 토요 매거진, 국내 대표 공연장들의 알짜배기 공연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공연장과 그곳의 공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관계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공연 소식, 공연 외 꿀팁 정보까지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뒤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아트센터 인천입니다. 공연 기획팀 박지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잘 지내셨죠?
1: 네.
0: 이게 한 달이 금방 갑니다.
1: 맞습니다. 예, 어느새 한 달이.
0: 금방 지지난주 뵀던 느낌으로 맞아요. 느껴지는데 이게 한 달이군요.
1: 벌써 9월입니다.
0: 네. 8월에 오셨을 때랑 날씨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1: 네, 네, 맞아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굉장히 선선해져서 그쵸. 창문을 닫게 되더라고요.
0: 송도는 더 춥지 않나요?
1: 거기는 이제 바람의 그죠? 도시라서 서서히 이제 맞습니다. 바람이 몰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거기는 머리를 하고 가면 안 되는 도시입니다. 바람에 다 날립니다.
1: 네.
0: 자,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공연이 바로 오늘 오후 5시에 있네요. M&M 시리즈 세 번째 무대 마르티누 N2역 2호 공연 준비는 잘 되어 계신가요?
1: 네, 저희 세 번째 M&M 시리즈 세 번째 무대죠. 마르티누 N2역 2호 공연이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진행됩니다. 지휘는 이번에도 지휘자 지중배 선생님이 함께 하시고 KBS 교향악단이 또 함께 연주할 예정입니다.
0: 야, 그러니까 오늘 방송 나가고 이제 오후에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그죠?
1: 네. 2역 2호로 협연자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네. 팀장님도 공연장에서 또 이제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1: 네, 당연히 저도 공연장에 있을 겁니다.
0: 오늘은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시고 이제 바로 가실 테니까 박지현 팀장님을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밀고 있는 우리 아생이네, 오드리도뚜.
1: 네. 네. 꼭 아는 척을 해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
0: 그래서 그러신가요? 혹시 살도 빼신 것 같고 지금 점점 더 이렇게 미모의 관리를
1: 라디오에 출연하다 보니 미모 관리를 제가 또 해야 되지 않나.
0: 저희 보이는 라디오를 해주세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을 화면에 내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어디를 떴든지. 이제 안 되겠습니다. 자, 아세님 벌써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가을. 공연장은 이 가을이면 성수기죠?
1: 맞아요. 아마 전국 공연장들의 그 캘린더를 살펴보시면 해외 연주단체들에 대한 공연이 집중될 때가 이 가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공연장도 9월부터 12월까지 해외 단체와 또 연주자들의 공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주하기도 하고 기대감도 큽니다.
0: 10월에는 어떤 연주자들의 공연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줄 공연 몇 개인가요?
1: 예, 두 개의 공연과 그리고 마지막에 짧게 덧붙일 게 하나 더 있습니다.
0: 짧게 덧붙일 게 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연부터 소개해 주시죠.
1: 네, 장기 앤케라스 첼로 리사이틀인데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0: 장기

0: 기엔 케라스가 사람 이름인가요?
1: 네, 맞습니다.
0: 이장 기엔인가요?
1: 장 기엔
0: 아, 한
1: 케라스까지가
0: 사람.
1: 네, 맞아요.
0: 오,
1: 네.
0: 그 장에
1: 장
0: 이제
1: 기엔이 first name이고, 네.
0: 아.
1: 케라스가 last name.
0: 이게 줄이 가 있길래
1: 네.
0: 외국 이름이라 아, 장 기엔인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1: 네.
0: 그러면 이제 보니까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6곡 다 하는 건가요?
1: 네, 맞아요. 6곡 전곡을 그 피아노나 그 어떤 악기의 반주 없이 오롯이 첼로만으로 연주됩니다.
0: 아, 하긴 이게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 보통 첼로 혼자 하다 보니까 그죠? 야, 공연 시간이 꽤길것 같은데 어느 정도 걸까요?
1: 인터미션 포함해서 약 3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0: 인터미션이 한뭐 깨봐 15분?
1: 15분? 네, 맞습니다.
0: 3시간이요?
1: 네, 이제 전곡을 한 번에 끊지 않고 쭉 연주하게 되는데요. 이런 무대가 흔치는 않습니다. 네, 연주를 해도 이틀에 나눠서 한다든지 혹은 일부 곡들만 한다든지 하는데요. 이 장기엔 케라스의 경우엔 한 번에 전곡을 완주하는 것을 택했고 그 이전 내한에도 이렇게 한 공연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안보로 연주해서 정말 제가 보고 감탄했던 기억이 있어요.
0: 그래서 이름이 장기엔이군요. 아, 어쩐지. 아, 이게 사실 무반주 첼로 모음곡만 하면은 진짜 긴 건데.
1: 맞아요.
0: 야, 보통이 알 텐데. 이게. 근데 사실 이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연주에서 전곡을 듣는 게 사실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연주 시간도 길고, 첼리스트가 혼자 무대를 쳐야 되니까 이 부담되는 일이라서 안 하는데, 대단하네요.
1: 네, 맞아요. 근데 이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을 또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아카데믹한 그런 곡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관람하시려고 또 티켓 구매를 하셨어요. 네.
0: 전국의 첼리스트 분들 다 오실 것 같아요. 진짜 다 듣기 힘드니까.
1: 일반 분들도 또꽤 많이 오시는 것
0: 그러면 이제 이 길게 연주하시는 우리 장기인 케라스라는 연주자는 어떤 분인가요?
1: 네, 프랑스 첼리스트고요.
0: 네.
1: 개인적으로 저도 아주 매력적인 연주자라고 생각하는 분이세요.
0: 어떤 점이 또 그렇게.
1: 그 어떤 한 시대 작품에 머무르지 않고
0: 네.
1: 바로크 음악부터 가장 최근의 현대 음악까지 두루 섭렵한다는 점에서 놀랍고요. 바흐, 베토벤, 브람스 등 고전 작곡가들의 작품 연주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현대 음악 단체인 앙상블 앵테르콩텅포랭이라는 단체의 멤버로도 활동을 했어요.
0: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발음해 주세요. 너무 좋았습니다.
1: 네, 앵테르콩텅포랭.
0: 이 정확한 이것까지 알 발음까지 하셨습니다. 앵테르. 네.
1: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장겐 케라스라는 연주자가 굉장히 열려 있는 연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양한 장르를 또 관심이 있고
0: 네.
1: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두루 섭렵.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0: 네.
1: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굉장히 매력적인 연주자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그 지휘자 피에르 블레즈와 10년 넘게 함께 활동하면서 리게티 블레즈 작품 녹음으로 그라모폰 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0: 아, 지금 저는 어떤 이야기도 안 들려오고 우리 박지현 팀장님의 그 프랑스 발음이 브러 발음이 역시
1: 네,
0: 전공 분야시잖아요.
1: 네,
0: 아,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아, 다르네요.
1: 오래전에
0: 그래도 다릅니다.
1: 전공했던.
0: 야, 이거 보통 앵테르 콩탱퍼랭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아,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현대 음악 전문가인 거네요.
1: 네, 맞아요. 현대 레퍼토리에 많은 애착을 가진 연주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0: 네네.
1: 그런데 또 동시에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으로 두 번이나 음반을 발매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0: 네.
1: 2007년에 발매된 케라스의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음반은 디아파종 황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애호가들의 필청 음반으로 빠지지 않는 음반입니다.
0: 엄청난 분이셨네요, 이게.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면 디아파종 황금상이 프랑스의 권위 있는 클래식 음반지 디아파종에서 수여하는 상인데 매달 심사를 통해서 뛰어난 예술적 성과를 달성한 음반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0: 오.
1: 매년 연말에는 그각 분야별
0: 네.
1: 그해의 최고작을 선정해서 올해의 디아파종 황금상을 시상하는데 그 권위와 명예가 그라모폰 어워즈와 비견된다고 하네요.
0: 야, 이게 뭐 저는 이름을 처음 들어봐서 그랬는데 엄청난 연주자였군요. 이런
1: 맞습니다.
0: 분들 또 어떻게 모셨나 몰라. 아, 선생님 대단하신데.
1: 네, 아트센터 인천에서만 저희가 또
0: 그니까.
1: 보실 수 있는
0: 아, 여기서만 공연하시고 다시 나가세요.
1: 네,
0: 보통
1: 맞습니다.
0: 내한하시면 보통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실 텐데.
1: 맞아요.
0: 오, 야, 아세인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혹시 이분 프랑스 분이죠?
1: 네.
0: 그러면 이제 우리 오시면은 박신혜 팀장님이 불어로 통역을 하시는.

0: 제가 그러면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아,
0: 네.
1: 통역자가 또 있군요.
0: 아, 네. 영어로 아마 말씀하시지
1: 아,
0: 않을까요?
1: 그렇군요.
0: 네.
1: 아,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아, 아쉽습니다. 자, 현대 음악과 바로크 음악에서 모두 독보적인 건 흔치 않다고 하는데, 그래서 매력적인 연주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맞아요.
1: 예.
0: 흔치 않죠. 근데 제가 이분을 이제 처음에 소개할 때 매력적인 연주자라고 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1: 또 다른 이유가 뭔가요?
0: 이 장겐 케라스가 이 곡을 무용수들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1: 첼리스트가 무용수랑
0: 맞아요. 함께 공연을 또 했었어요.
1: 무용 바흐 무반주를
0: 네, 벨기에의 유명한 안무가죠.
1: 네
0: 안네 테레사 드 케이르스마커와 로사스 무용단이 함께 만든 삶의 한가운데에서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 케라스가 무대 위에서 이 여섯 곡을 연주하고 무용수들이 또 춤을 추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1: 아 처음 봤어요. 클래식 연주하면서 무용수가 있는 거? 오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첼로 연주가 준대 무용이 함께 해주는.
0: 맞아요. 근데
1: 오.
0: 요즘 좀 그런 시도들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1: 오. 어떠셨어요? 혹시 보셨어요?
0: 아, 저는 직접은 못
1: 네.
0: 봤고 저도 영상으로만 봤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무반주 첼로 모음곡 6곡이 사실 전부 춤곡이거든요.
1: 아하, 아하.
0: 네, 그래서 이 케라스가 그 안네 테레사 드 케리스마커와 약 7년간 협업을 했다고 해요.
1: 네.
0: 그리고 나서 이제 2024년에 두 번째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앨범을 또 발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7년 만에 재발매가 된 건데 이 음반 역시 디아파 중 황금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1: 아, 그러면 진짜 이런 전공 연주를 꽤 많이 해나 보네요.
0: 맞아요.
1: 오.
0: 이 연주자분이 저희 공연장에서 이제 한국 내한 전에도 다른 나라에서도 이 무반주
1: 아.
0: 전공 모음곡을 또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1: 같은 곡을 또 녹음했다고 하면은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이번 연주회가 더 기대가 되는데, 이번 연주회는 무용은 없죠?
0: 무용은 없고,
1: 아,
0: 예.
1: 아쉽네요.
0: 네, 첼로로만 연주합니다.
1: 네, 아마 이전 연주를 보신 분들도 이번 10월 공연을 또 보러 오실 것 같습니다.
0: 네, 많이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0: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1: 네.
0: 또 그동안 이제 이 연주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저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1: 우리 박정현 팀장님께서 느끼실 때 우리 이 연주회에 관람 포인트가 있다면요.
0: 저는 항상 이 곡을 들을 때면 아, 이 곡이 춤곡이구나 하고 느꼈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번 케라스 연주는 특히나 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심각하게 무겁게 듣지 마시고 자유롭게 선율에 맞는 춤들을 상상하면서 각자의 춤들을 상상하면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아, 춤을 머릿속으로 춤을 추면서 들썩들썩 일어나시지 말고요. 네, 의자에 앉아서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4일 일요일 오후 3시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공연하는 장기엔 케라스 첼로 리사이틀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연주회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공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번엔 고음악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3시 아트하우스 17이라는 공연입니다.
1: 아트하우스. 무슨 어떤 공연장, 영화관 이름 같은 느낌이네요.
0: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단체 이름입니다.
1: 아하.
0: 2018년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창단된 고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 단체예요.
1: 아, 고음악이면 이제 뭐 앙상블 같은 거죠?
0: 네, 맞습니다. 고음악 연주 단체이기도 한데요. 그 연주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성악가, 배우, 무용수, 안무가, 작가로 구성된 제작진이 있고 그 작품마다 필요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1: 옛날 악기로 하는 고음악을 주로 하는 팀인가 보네요.
0: 네, 그런데 이 앙상블에 이제 붙은 별명이 있는데요. 고음악계의 무법자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고음악 축제인 네덜란드 위틀레흐트 고음악 축제가 이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1: 왜 이런 무법자라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0: 보통 고음악은 그 시대 악기의 연주법을 되살리는 데
1: 네,
0: 집중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이 단체는 거기에 이제 연극, 무용, 영상, 무대 미술, 이야기를 담아서 연주자들이 마치 극중 인물처럼 하나의 스토리를 들려주듯 연주를 합니다.
1: 아, 연주자 그럼 연기도 하나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객석에 앉아 계신 관객 입장에서는 음악회인지 연극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 둘을 합친 하나의 음악극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음악이 중심이 된 음악극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 네.
0: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공연 매우 궁금합니다.
1: 아,

0: 보신 적 없지만 이제 초청 와서 하는
1: 맞습니다.
0: 거니까.
1: 네.
0: 그래서 아트하우스라는 이름이 그런가 봅니다. 사실 고음악이라고 하면은 뭐 아직도 낯설게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데, 베토벤, 뭐 라흐마니노프, 베르디, 푸친을 연주한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어떤 느낌인지 알지만, 고음악은 아무래도 주목도가 떨어지다 보니 이런 시도를 하면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아마 고음악만의 어떤 가치가 일반 대중분들한테는 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예.
1: 이런 대중적 인지도를 넓히는 데는 좀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0: 물론 이제 공연을 직접 보신 적 없겠지만, 이 공연을 준비하시고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 팀장이 보셨을 때이 공연의 관람 포인트가 또 있다면요.
1: 네. 일단 연주회에서 일반 연주회에서 자주 못 보시는 악기들이 나옵니다.
0: 네네.
1: 하프시코드를 비롯해서 비올라 다감바, 떼오르보 같은 옛 악기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소리의 질감이 일반 연주회와는 다릅니다. 모던 악기의 어떤 시원시원하고 쨍쨍한 소리가 아닌 제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소박하고 어떤 뽀송뽀송한 질감의 소리들을 이제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질감들이 아트센터 인천의 음향과 잘 어우러져서 관객들이 아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면은 공연장이 어딘가 이거는?
1: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0: 콘서트홀이면
1: 연주합니다.
0: 대극장.
1: 맞아요. 근데 저희가 워낙 음향이 좋다 보니까
0: 네.
1: 소리가 볼륨이 좀 이런 작은 고음악 연주회에
0: 또.
1: 굉장히 굉장히 좀 저희 공연장의 음향과 어우러져서 이런 공연이 또 많은 분들이 또
0: 그렇죠.
1: 좋아하시더라고요.
0: 보통 고음악을 대공장에서 안 하지 않나요?
1: 맞아요, 맞아요. 저희도 조금 더 작은 공연장이면 이제 훨씬 또이 소리를 전달하는 데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0: 네.
1: 저희 공연장은 1,700석 규모이긴 하나
0: 네.
1: 음향이 워낙 또 좋기 때문에 이런 고음악 고악기 들을 음향을 전달하는데도 충분히 그 아름다운 어떤 잔향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이거 자체가 엄청나네요.
1: 네,
0: 고음악 저
1: 맞습니다.
0: 대극장에서 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1: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씩 좀 고음악들을 많이 하시는데
0: 네.
1: 대극장에선 아무래도 좀
0: 너무
1: 여러 가지
0: 하프시코드로 대극장이 울리다니.
1: 또잘안 들리죠.
0: 아세님 대단한데요.
1: 뒷좌석에서는. 네, 한번 꼭
0: 궁금합니다.
1: 오세요. 네.
0: 나오는 분들은 또 어떤 분일까요?
1: 음악 감독으로는 이제 하프시코드 연주자 미하엘 헬이란 분이 이제 음악 감독을 맡으셨고요. 오페라 연출가 토마스 페프트가 연출을 맡았고 소프라노 소피 데인만 그리고 바리톤 디트리 헨셀 등이 출연을 합니다.
0: 아, 성악가들도 계시군요.
1: 네, 맞습니다.
0: 와, 이게 고악기로 성악가랑 연주하면 이게 악기가 들릴라나? 궁금합니다. 오. 근데 프로그램이 독특하네요.
1: 네, 1부와 2부로 나뉘는데요. 완전히 좀 다른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연 두 편을 하루에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부가 사운드 오브 에벤게르트,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에벤게르트의 소리입니다.
0: 에겐베르크가 뭐죠?
1: 에겐베르크가 17세기에 지어진 오스트리아 그라츠에 있는 성 이름입니다. 이 17세기 에벤베르크 성을 배경으로 한 바로크 궁정 문화를 조명하는 프로그램들로 일부가 구성이 됩니다. 당시에 그 궁정에서 연주됐을 법한 그런 소나타와 아리아들이 이어지는데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곡들을 이때 소개하게 됩니다.
0: 아, 진짜 만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름도 너무 어렵습니다. 에겐베르크 성. 그럼 2부. 2부는 뭔가요?
1: 네, 2부의 제목이 Remember Me인데요.
0: 네.
1: 이 제목이 어디서 왔냐면 퍼셀의 오페라 디도와 아이네아스 마지막 장면입니다.
0: 아, 그 디도의 탄식.
1: 맞습니다.
0: 네.
1: 버림받은 여왕이 죽음을 앞두고 부르는 노래인데요. 나를 기억해달라. 그런데 내 운명은 잊어달라. 이 곡이 2부 전체 주제를 함축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과 고향, 그리고 유럽 역사 속에서 강제로 떠나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존 다울란드의 노래들, 그리고 오래된 민요들로 아름답게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400년 전 노래로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체를 고음악의 무법자 혹은 고음악의 아방가르드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0: 고음악계에서 엄청난 팀이었군요, 이게. 아, 그래서 이렇게 대극장에서 공연하는구나. 10월 10일 일요일 오후 3시 아트하우스 17 고음악 공연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트하우스 17, 그럼 출연진도 17명인가?
1: 네,
0: 궁금합니다.
1: 출연진도 많으세요. 네.
0: 그리고 아까 짧게 소개하신다고 했던 그 마지막 그 뭐죠?
1: 아, 네. 저희가 10월 9일 금요일인데요. 한글날이죠. 네. 이날과 이제 10월 10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저희 아트센터 인천 야외에서 음악회를 엽니다.
0: 음흠.
1: 야외 음악회 제목이 어쿠스틱 브리즈라는 제목인데요.
0: 브리즈, 산들바람. 네. 제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1: 네. 10월 초에 아트센터 인천 앞이 정말 좋거든요.
0: 네.
1: 수변으로 펼쳐지는 노을과 또 야경을 보면서 감성 가득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0: 아하, 좋습니다. 이 고음악부터 아쿠스틱 브리지 야외마켓까지 10월도 정신없이 바쁘시겠네요.
1: 네.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네. 10월에 가을 나들이도 할 겸 저희 아트센터 인천에 많이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네. 그리고 저희가 네. 오늘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0: 오늘도요?
1: 네.
0: 아, 이렇게 매달 저희가 해드리는 게 없는데.
1: 아, 저희가 지난달에 사실 준비를 못해서.
0: 아, 그건 네. 제가 봤을 때 그냥 한번 쉬셔도 됐습니다.
1: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잊지 않고 준비를 했는데요.
0: 아.
1: 아트하우스 17 공연에 모두 10분을 초대합니다. 티켓 R석 1인 2매를 5분께 선물로 드릴게요.
0: 예, 자꾸 이러시면은 청취자분들이 아세님만 나오기를 바랄 텐데 큰일 났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뭐 좋다 이런 얘기죠. 네, 청취자 여러분 아세님에서 또 청취자 티켓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3시 공연 아트하우스 17 공연 보고 싶으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티켓 신청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1인당 2매씩 5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때 이름을 꼭 함께 적어주셔야 당첨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이름을 꼭 적어주십시오. 아, 오늘도 이렇게 선물을 가져와 주신 우리 아세닌 박지현 팀장님께 뒤덮을 토요 매거진 항상 여쭤보는 꿀팁이죠. 오늘은 아세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꿀팁 정보 질문은 공연장에서 물 마시는 곳이 어딘가?
1: 네. 이런 질문들 저희도 관객분들한테 많이 받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공연장에 근무를 저는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0: 네.
1: 이런 질문을 주셔서 제가 좀 공연장 곳곳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0: 왜 도우셨어요? 그 밑에 직원을 시켜서 야 정수기 어디냐 이렇게 하셨어야죠.
1: 아니 저도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질문이 있어서 마침 또 예, 체크를
0: 예.
1: 해보니
0: 예.
1: 총 4개의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0: 공연장 안 해요.
1: 네, 1층에 이제 1층 객석 앞에는 물품 보관소 맞은편과 카페 맞은편에 각각 한 대씩 있고요.
0: 네.
1: 그리고 2층 객석과 3층 객석은 각각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저희 아세닌을 찾으시는 분들 이 꿀팁 정보를 기억하셨다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1층에 두 곳, 2층에 한 곳, 3층에 한 곳, 정수기 네 대.
1: 네.
0: 하긴 왜냐면 공연 보다 보면 정말 목이 마르거든요.
1: 네.
0: 침이 바짝바짝 마르죠. 그 아세닌도 아무래도 음료수나 이런 걸 들고 들어갈 수는 없죠.
1: 물, 생수만 가능합니다.
0: 생수, 네. 잠글 수 있는 것만.
1: 네. 네.
0: 이게 왜 생수만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항상 잠그면 되는데 왜. 그럼 생수는 인터미션 기간에 마실 수 있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0: 오. 뚜껑이 있는 거는 맥주 안 되냐고 지금 피디님께서 쫓겨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맥주 마시면 공연 관계자가 아니라 옆에 관객이 저기요 이러면서 쫓아낼 수도.
1: 네. 아, 한 번에 어떤 관객분이 정말
0: 예.
1: 그 텀블러에 커피를 이렇게 담아서 입장하셨다가 그걸
0: 네.
1: 뒤늦게 이제 저희
0: 어쩌다가
1: 발견하고 제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이 간혹 흘리시거나 이러면 객석에 흘리시면 또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또 냄새의 부분도 있고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저
0: 물은 괜찮지만
1: 네, 생수로 좀 제한을
0: 하긴 설탕이 있습니다. 조금만 들어가 있거나 커피가 들어가 있으면 안 지워지기도
1: 네,
0: 하고
1: 네 맞습니다.
0: 그럼 텀블러에 몰래 다른 음료를 가져갈 경우 텀블러를 맡겼다가 다시 받나요? 아니면 텀블러 음료를 다 버려야 되나요?
1: 이게 맡기시면 되는데
0: 네.
1: 이제 이렇게 감추시고 또 입장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는 그것까지는 또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0: 그럼 중간에 발견했다
1: 네
0: 텀블러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1: 밖에다
0: 끝날 때 가져가시라고.
1: 맞습니다.
0: 그렇게 네. 안전하게 다시 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네, 벌금이 있는 건 아니라는 점. 네. 관람 예절을 중요하겠네요.
1: 그렇죠.
0: 다음에는 관람 예절에 관한 꿀팁을 한번 아니면 꿀팁보다는 이제 각자 공연장에서 우리 팀장님들이 겪었던 관객과의 에피소드를 하나씩 말씀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에피소드를 듣다 보면은 이제 진상이 어떤
1: 그렇죠.
0: 관람객인지
1: 네.
0: 어떤 게 아주 기억에 남는 관람객인지. 남을 것 같네요.
1: 아주 준비해 오겠습니다.
2: 아주 좋은. 네. 그러니까 박지원 팀장님 지금 수많은 관람객을 만났을 것이고 가장 기억에 남는 진상 관람객 다음번에 와서 말씀해 주시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2: 자, 지금까지 아센인의 공연기획팀 오디도트를 닮으신 박지원 팀장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공연 소식과 꿀팁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있다.
1: 오늘 10월 4일 일요일 오후 3시 아트센터 인천에서 연주회를 갖는 장기엔 케라스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2024년 새로 녹음한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음반 중 한 곡입니다. 첼로 모음곡 1번 중에서 첫 번째 곡 전주곡 장기엔 케라스의 첼로 연주입니다.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바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9월 19일 토요일 슬기데이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아세닌 공연 티켓 선물도 있죠.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3시 공연 아트하우스 17 그리고 지난주 경기아트센터 공연도 티켓 신청 계속 받겠습니다. 경기아트센터 공연은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반 공연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 율리우스 아살 피아노 리사이틀입니다. 원하시는 공연 티켓 신청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시면 되고요. 보내실 때 이름을 꼭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 꼭 부탁드려요. 오늘 끝곡으로 피아니스트 선우예건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지금 방송 중인 드라마 포엔즈에서 선우예건이 한 깜짝 출연에 많은 화제를 모았죠. 드라마 속 하우스 콘서트 무대에서 리스트의 피아노 곡을 연주했습니다.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 1번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듀에토 유슬기였고요. 인태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2: 고향 특례시.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4: YTNS FM.
5: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북 중북부 내륙 지역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 밖에 전국 내륙에도 안개 짙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어두워진 상태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위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청주 1차로에서 버스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 군위 영천

휴게소 부근 갓길에도 사고 있습니다. 1시간 반째 처리 중인데 시간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래도 정체는 많이 풀렸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1km 정도 밀립니다. 이외 지역은 원활하거나 서행 흐름 정도 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의 교통량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서는 강남에서 여의도 가는 길, 용산에서만 살짝 주춤하고 동부간선도로 위로는 군자에서 상계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하남 쪽은 동호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된 김성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임명 절차를 앞두고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예정에 없던 주말 기자회견을 공지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5: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5: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의 자금 부담이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꼭 20일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새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싶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거 자신을 향했던 검찰 수사와 한동훈 의원이 펼쳐온 낙마 공세에는 사퇴 이후에도 전모를 파헤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6: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5: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짓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4: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가 짧은 입장을 내자 곧이어 민주당도 같은 결의 논평을 냈습니다. 김 후보자의 결단을 고뇌에 찬 결정,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결단으로 평가하며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주도했던 여당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메시지에 발을 맞췄습니다. 김 후보자를 향했던 검찰의 조작, 표적 수사와 한동훈 의원의 수사기록 불법 유출 의혹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외적 메시지엔 존중과 개혁만 담겼지만 민주당으로선 끝까지 김 후보자를 엄호했던 게 되레 부담으로 남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통령도 당사자도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당은 여론을 거스르며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남게 된 겁니다. 민주당은 내일로 예정됐던 김민석 대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연기했는데 김 후보자 자진 사퇴가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YTN 송진입니다.
3: 이번 청문 전국 기간에는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크고 작은 의혹들이 봇물터지듯 쏟아졌는데요. 국민의힘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이제부터는 수사의 시간이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7: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결정타가 된 건 신약 로비 의혹입니다.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에 신속한 승인을 전달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임상시험 승인으로 실제 93명에게 투약된 데다가 주가 조작에 빌미가 됐다는 게 야권 주장입니다. 의혹 제기와 전천후 검증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녹취록 공세가 한몫했는데 김승원 후보자 사퇴 직후엔 국민의 승리란 소회를 밝혔습니다.
8: 철회했다는 이야기는 김승원
6: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8: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제기 한쪽에다가 복수하겠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7: 김 후보자 배우자와 아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 돌봄기관이 바우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를 해명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9: 열악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6: 주진욱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총탁으로 빼앗아 놓고 김승원 후보가 사퇴할 때까지 장애인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은 파렴치합니다.
7: 국민의힘은 사퇴는 면죄부가 아니라며 각종 의혹을 모두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다시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떠나는 순간에 마저 표적 수사 타령을 늘어놓으며 오기를 부렸다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공소취소라는 제일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단지 작전의 선봉장을 교체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이 대통령도 정조준했습니다.
10: 김현지 실장 등 인사 농단에 대해
6: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0: 인사검증 시스템이 왜 이 지경으로 무너졌는지 전면적인 재점검에 나서십시오.
7: 용혜인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연이은 낙마로 기세가 바짝 오른 국민의힘은 이제 철거민 특별공급 논란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겨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20일 대국민 보고대회까지 예고하며 인사 실패 여론전은 추석 밥상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당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주작이 나왔습니다. 각종 논란 속에 임명 강행 대신 자진 사퇴로 마무리됐지만 청와대 인사 검증을 둘러싼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1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직후 청와대는 후보자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후보자가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밤새 고심이 깊었다고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는데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에 김 후보자의 추가 의혹에 대한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보좌진 A씨는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탄원서엔 기자 성추행이나 추가 음주운전, 또 다른 청탁 정황 등 여러 의혹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 기자회견 당일인 어제 오전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좌진은 이런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신고를 통해 알렸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청와대에 직접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기자회견이 2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회견을 30분 연기했는데 해당 탄원서에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고 김 후보자 측은 탄원서 제출 사실도 모르고 관련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용혜인에 이어 김승원까지 2기 내각 후보자가 논란 속에 잇따라 낙마하면서 청와대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특히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참모들 사이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는 정황도 흘러나옵니다.
12: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겠죠. 부족함일 겁니다.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11: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해 임명 강행 대신 자진 사퇴 형식으로 잡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추가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전국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3: 국민의힘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폭로가 담긴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자진 사퇴가 아니라 도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SNS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음주운전도 더 있었고 보좌진에 대한 상습 욕설과 폭언에 추가 청탁과 성추행까지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볼수록 잘된 인사란 김민석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보는 눈이 있다며 이 정도면 청와대 인사라인부터 쫓아내야 하는데 김현재 청와대 부속실장이 배후에 있으니 못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도대체 누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인지 한숨만 나온다며 다시 한번 청와대 인사라인에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법무부 수장 공백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사실상 장관 없는 상태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맞이해야 해 혼란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가 큽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13: 다음 달 2일부터는 형사사법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4: 시행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새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제였습니다.
5: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5: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려던 걸음을 여기서 멈춥니다.
4: 그러나 김 후보자가 자진해 물러나면서 정성호 전 장관 사직 이후 3주 넘게 이어지는 법무수장 공백이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 대격변을 장관 없이 맡게 된 겁니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 직제 개편과 예산 편성 등 후속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공소청 직제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위 법령 정비는 물론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미제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작업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소청장 재청권을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는 만큼 공소청은 기관장 없이 출범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새 후보자를 물색하고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려면 후임 장관이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당혹한 분위기 속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새 제도 안착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네, 휴일을 맞아 벼룩시장 행사에 참석했던 시민들을 1톤짜리 트럭이 갑자기 덮쳤습니다. 3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평화롭던 행사장 안으로 갑자기 트럭 한 대가 돌진합니다. 행사용 천막은 물론 사람들까지 마구 치어나가는데도 아랑곳 없이 질주가 이어집니다. 1톤 트럭이 안성 씨가 주관하는 나눔 녹색장터 행사장을 덮쳤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11시 20분쯤입니다.
6: 안성 씨 관계자입니다.
14: 전화를 받긴 했는데.
13: 트럭은 모두 6명을 들이받았습니다. 30대 여성과 1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15: 심정지 2명이고요.
6: 소방 관계자입니다.
15: 10대하고요. 여자 30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13: 또 20대 여성이 두 다리가 모두 골절되는 중상을 당했고 나머지 3명은 얼굴 철가상을 입거나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분리배출 행사 홍보를 위해 현장을 찾은 트럭은 안성시 소유로 60대 트럭 운전자 역시 안성시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남성을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3: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경기 용인시 포천 1터널 부근에서 세종시를 향해 달리던 승용차를 뒤따르던 3.5톤 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뒤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이 숨졌고 앞좌석에 탑승한 남성 2명은 가볍게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사고 수습 여파로 3개 차로 가운데 2개의 차로가 통제되면서 북용인 분기점부터 용인 분기점 사이 20km 구간이 1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난 상어가 이틀째 목격됐습니다. 관계기관이 앞다퉈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이 상어를 보려는 주말 나들이객으로 공원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16: 부산 북항 친수공원이 인파로 북적입니다. 수로를 따라 늘어선 사람들 모두 물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은 건 다름 아닌 진회색 지느러미가 선명한 상어

0: 퇴치를 중단한 상황. 이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수시로 안내 방송을 내보내거나
1: 안전을 위해 수로 난간에 기대거나 올라타는 행위를 절대 삼가두시기 바랍니다.
0: 안전관리 요원이 현장을 둘러보는 정도에 그칩니다. 이번에 출몰한 상어는 몸길이 3m, 몸무게는 250에서 300kg으로 추정되는 무태상어입니다. 제주도와 부산 앞바다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상어로 백상아리 상어만큼 강한 공격성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건드렸을 때 다치게 한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도심 가까이 접근한 상어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계기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8: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썽. 고향의 하늘과

0: 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양 호수 예술 축제.
1: 고양 특례시.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제주 해안과 경남 남해안 지역은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바다에서도 2m에 달하는 파도가 치는 곳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춘장대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문학 3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휴게소에서 독립기념관 구간 안성분기점 부근 서행하고 있습니다. 신갈분기점 4차로에는 고장난 차량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양재에서 반포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 도심 일부 지역은 축제와 행사로 인해서 도로 이용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연세로 신촌 전철역에서 연세대학 굴다리 구간 내일 밤 10시까지 통제됩니다. 신촌 기차역 입구나 현대백화점 부근으로 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동에서는 내일까지 서리풀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도로 통제는 월요일 새벽 4시까지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수많은 언론이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인터뷰와 촬영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데요. 최근 새로운 재난보도 체크리스트가 마련됐습니다. 사고 직후뿐 아니라 1주기와 3주기 같은 추모 시기의 보도까지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는 재난을 보도하는 언론이 카메라를 어디까지 들이대고 또 언제 내려놓아야 할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24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죠. 정상회담이나 기업인들의 만남을 보면 공식 회담에 앞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길어야 30초, 1분 정도의 스몰 토크지만 리더에게는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에서는 밖에서는 말하고 안에서는 듣는 리더의 스몰 토크에 대해서 김섭 리더스랩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열린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1: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0: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최근 재난보도와 관련해서 새로운 체크리스트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소장님이 네. 평소에 재난보도 모니터링을 자주 하시잖아요. 네, 네, 오늘은 네. 이 결과를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2: 예,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할 때 가장 지표가 되는 것들이 이제 뭐 이런 준칙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유난히 이런 게 나오면 관심이 많은데요.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재난보도 모니터링 도구 고도화와 체크리스트 개발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이미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어요. 2022년에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도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자가 현장에서 뭘 해야 하는지 또 데스크는 뭘 해야 하는지 언론사는 이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실제 뉴스룸과 취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체크리스트로 좀 더 구체화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하나 의미 있는 것은 그동안 재난보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고가 발생한 직후의 보도들에 집중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는 1주기, 3주기 같은 추모 시기에 그 보도들도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2: 언론에게는 사건이 지나간 일이 그 될 수 있지만은 유가족 생존자에게는 그렇지 않고요.
0: 네.
2: 특히 유가족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1주기나 2주기 이런 주기 때마다 와서 기자들이 다시 묻고 다시 영상이 방송되고 이런 것들이 유가족들한테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0: 네.
2: 그래서 재난보도의 트라우마 문제는 사고 직후 며칠 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모니터링이 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사고 직후와 추모 시기 보도를 비교해 보셨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2: 연구진은요.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발생 당시 보도와
0: 네.
2: 2025년에 경북 경남 울산의 초대형 산불 보도 그리고 이태원 참사 3주기 보도 또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1주기 보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보도들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재난 직후의 보도 때는 자극적인 표현이나 충격적인 장면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였는데요. 예를 들면 뭐 분석 대상에 따라서는 최고 30.6%가 이런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0: 네.
2: 그런데 추모기가 되니까 양상이 달라지더란 겁니다. 충격적인 사고 대신에 유가족의 오열이나 격한 감정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아지더라. 그리고 일부 분석에서는 이런 내용이 50%까지 나타나더라라고 했습니다.
3: 네.
2: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다고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의 형태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추모부도 역시 트라우마 예방의 관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네. 또 이번 연구에서 눈여겨볼 만한 게 실제 재난을 경험한 분들의 의견도 청취했다고 들었습니다.
2: 네. 연구진이 재난 경험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 면접 그리고 심층 면접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더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보도의 결과물, 그 보도 결과가 뭐 인권 침해를 했네 안 했네 이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촬영을 할 때 동의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자들이 반복적으로 개인에게 접촉해서 취재를 요청하는 것, 이런 것들도 상처가 트라우마가 된다라는 거죠.
3: 네.
2: 생각해보면 한 기자에게는 전화 한 통, 인터뷰 요청 한 번일 수 있는데요. 유가족 입장에서는 여러 언론사 기자가 차례로 계속 연락을 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되잖아요.
3: 네.
2: 특히 가족이 어떻게 숨졌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 순간 심정이 어땠는지를 계속 묻게 된다면 이 말 대답을 해주는 것도 너무 고역이고 거절을 하는 것도 너무나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 네.
2: 그래서 이번 체크리스트가 흥미로운 게 방송 화면에 무엇이 나왔느냐만 평가하지 않고요. 그 화면이 만들어지기 전에 언론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함께 묻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기자가 현장에 가기도 전에 이런 내용들을 쭉 체크하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3: 네. 체크하고 가야 할 부분들, 그 체크리스트를 실제로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라고요.
2: 네. 취재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는데요. 평상시 사건이 발생해서 현장에 투입되기 직전, 그리고 실제 현장 취재 중,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보도와 후속 취재, 그리고 복귀,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3: 네.
2: 그리고 기자와 데스크, 언론사가 이 각각의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해보면요. 상당히 현실적인데요. 우선 기자가 재난 현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자기 몸과 마음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체적으로 아픈 곳은 없는지, 심리적으로 지나치게 불안하거나 힘들지는 않은지 등을 체크하라는 겁니다.
3: 네.
2: 데스크도 이를 확인해야 하고요. 이 기자에게 과거 트라우마 경험이 있는지, 현재 스트레스나 건강 상태는 어떤지를 살펴보고 현장 취재에 적절한 상태인지를 판단해서 취재를 지시해야 한다는 거죠.
3: 네.
2: 그리고 위험한 재난 현장에 기자를 혼자 보내는 것도 피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명 이상으로 취재팀을 구성하고 교대 근무 계획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안전용품, 비상열람망은 준비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잘 곳과 이동수단은 확보됐는지 등도 체크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3: 네.
2: 이런 것을 보면 재난보도 윤리가 단순히 자극적인 사진 쓰지 마라, 뭐

0: 일단 질문하지 마라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시작부터 잘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1: 그러네요. 기자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확인하는 게첫 순서라고 알려주셨고요. 취재진의 말이나 행동에 관한 내용도 분명히 있겠죠?
0: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좀꼭 기자분들이 이 연구서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이게 근데 기계처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말하는 것도 상당히 적용이 안될 때가 많잖아요.
1: 그럼요.
0: 일단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위로나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투적인 말 있잖아요. 좋은 뜻으로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1: 네.
0: 힘내셔야죠. 이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도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1: 네.
0: 당사자의 감정을 기자가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당사자가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를 제3자가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뷰를 통해서 감정을 끌어올리려고, 끌어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재난보도 인터뷰의 목적은 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잖아요. 또한 후속 취재에서 재난 당시 상황을 반복적으로 회상하도록 질문하는 것은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 네.
0: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시청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묻게 되는데요. 당사자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다시 경험하게 하는 일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1: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이드가 있는데, 뉴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다고요.
0: 일반 뉴스 이용자들은 자극적인 재난 보도가 반복되면 오히려 뉴스를 회피하게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뉴스를 만든 공급자들은 이렇게 자극적인 걸 보여줘야 시청자들이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반대라는 이런 연구 결과인데요. 언론은 강한 화면과 자극적인 제목이 시청자의 관심을 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아예 뉴스를 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1: 네.
0: 또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수많은 언론이 몰려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도가 급격하게 줄어들곤 하잖아요.
1: 네.
0: 왜 사고가 났는지, 책임은 제대로 규명됐는지, 재발방지 대책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후속 보도가 사라지면 시민의 관심이 또 떨어집니다.
1: 네.
0: 그래서 이용자들은 후속 보도의 부재가 시민적 관심을 떨어뜨린다라는 문제도 함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재난보도에서 필요한 것은 사고 순간을 가장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경쟁이 아니라 그 사건을 오래 책임 있게 따라가서 취재해 보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1: 네. 마지막으로 이번 체크리스트가 우리 재난보도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라고 보시나요?
0: 저는 재난 보도를 평가하는 질문 자체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점이라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데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주로 결과물을 봤잖아요. 충격적인 사진 썼나, 자극적 제목 달았나, 유가족의 오열을 몇 분, 몇초 보여줬나,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이제 숫자로 계량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보다 앞선 질문까지 해야 한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에게 촬영 동의를 받았는가, 그 사람이 지금 인터뷰할 수 있는 상태인가? 한번 동의했다고 계속 찾아간 건 아닐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당사자가 말하고 싶은 것보다는 기자가 듣고 싶은 답을 요구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묻게 하는 이런 가이드라인이었고요.
1: 네.
0: 사고 당시의 고통만 보여주고 떠난 것은 아닐까? 진상 규명과 책임, 재발 방지, 그리고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의 회복을 계속 보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더 많이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네.
0: 언론에게 어떤 참사 몇 주기, 이것은 다시 그 기사를 쓰는 날일 수 있지만, 재난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날이 다시 견뎌야 하는 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체크리스트의 의미가 이런 장면은 쓰지 말라는 그런 금지 목록을 하나 더 만든 데 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취재를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하게 만드는 것.
1: 네.
0: 카메라를 어디까지 들이댈까? 언제 내려놓아야 할까? 무엇을 물어볼까? 그리고 무엇은 묻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기자 개인의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데스크와 언론사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만들자는 게 이번 체크리스트에서 가장 주목해서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우리가 굉장히 기렉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언론사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세심히 만들어진 재난보도 체크리스트가 현장에서 부디 잘 이행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김원경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2: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1: 와이티엔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하셨나요?
3: 네, 이번 주에는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저는 9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의 방송을 들었습니다.
1: 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어떤 부분 먼저 짚어볼까요?
3: 네, 먼저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다소 흐릿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프로그램 이름은 경제 매거진인데 경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건강 정보나 순빙 위주의 외신도 비교적 큰 비중으로 다뤄졌습니다.
1: 네.
3: 9월 7일에는 치매, 14일에는 누경기 우울증을 다루는 건강 인터뷰가 편성됐는데요. 내용 자체로는 정보성이 높지만 경제 매거진에서 듣기에는 다소 뜬금없었습니다. 또 외신 코너에서는 이그 노벨상 수상자, 그리고 유엔의 세계 지도 변경, 일본에서 후보자 이름 대신 별명을 적은 투표를 둘러싼 논란, 하이록스 대회 우승자의 돌발 행동 같은 흥미 위주의 소식이 소개됐습니다.
1: 네.
3: 특히 9월 8일에는 외신 3건 가운데 2건이 이런 주제였습니다. 각각 청취자의 관심을 끌만한 소재이고 매거진 프로그램이 다양한 분야를 다룰 수 있다는 점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1: 네.
3: 다만 건강 문제가 가계 의료비나 고령사회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외신이 산업이나 소비 문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연결해주지 않으면 프로그램의 중심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1: 네, 이번 주에 FOMC 같은 큰 이벤트나 AI 속도 조절 같은 이슈도 있었는데 외신 코너가 생각보다 흥미 위주로 진행된 건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또 어떤 부분 짚어볼까요?
3: 네, 개미들의 주식 작전 타임은 다루는 키워드는 많은데 각 키워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약했습니다. 많은 정보를 들은 것 같지만 방송이 끝난 뒤에 무엇을 핵심으로 기억해야 하는지 불분명하게 느껴졌는데요. 9월 4일 방송에서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으로 금리 인상 우려가 낮아지면서 기술주가 반등했다는 설명에 이어 엔비디아의 허깅페이스 인수, 에이전틱 AI, 브로드컴 실처, 미국의 반도체 투자 압박과 국내 외국인 수급으로 주제가 빠르게 그리고 연결고리 없이 바뀌었습니다.
1: 예.
3: 모두 당일 시장과 관련된 정보이긴 한데요. 금리와 같은 거시경제 요인과 기업별 요인을 먼저 나누고 이 뉴스들이 국내 중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구조적으로 설명을 했다면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1: 네.
3: 또 방송 후반에는 외국인 수급과 FOMC 이야기를 하다가 서울 불꽃축제 중계 홍보가 갑자기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1: 네.
3: 진행자가 꼭 이야기하라고 해서 넣었다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짧은 홍보였지만 복잡한 금융시장 설명을 따라가던 청취자의 집중을 끊었습니다. 정보의 양을 줄이기보다 그날 시장의 핵심 요인을 먼저 제시하고 각각의 뉴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종종 단어가 너무 어렵다라는 지적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좀 나아졌을까요?
3: 네, 지난 모니터링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전문 용어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9월 2일 방송에서는 글로벌 리퀴디티와 HBM3가 별다른 설명 없이 사용이 됐습니다. 글로벌 리퀴디티는 글로벌 유동성이라고 말하고 HBM3는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풀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회사 방송에서도 패드워치, 프리캐시플로, IPO처럼 경제 뉴스에 익숙하지 않은 청취자에게는 낯선 용어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1: 네.
3: 모든 영어를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투자 전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이라면 처음 나올 때 짧게라도 뜻을 알려줘야 합니다.
1: 네.
3: 이번 모니터링 기간에는 초보 투자자를 돕는 이전의 모니터링 기간에는 초보 투자자를 돕는 코치의 역할을 강조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코치라는 표현이 빠졌지만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라는 점은 같습니다.
1: 네.
3: 경제 뉴스에 익숙하지 않은 청취자들도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용어를 풀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 네, 패널 관련해서 주목하신 부분이 있었다고요?
3: 네, 패널이 언급한 인물을 이해관계 관련해서 짚을 점이 있습니다. 9월 14일 방송에서 매튜 퍼트의 한국 시장 전망을 소개한 방식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1: 네.
3: 진행자는 그를 월가의 해독대, ETF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면서 코스피가 장기적으로 1만 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비중 있게 전달했습니다. 방송 말미에는 그 패널인 오준석 에디터에게 진행자가 매튜 터틀의 발언이 앞으로도 한국 관련 ETF에 계속 투자하겠다는 뜻인지 물었는데요.
1: 예.
3: 이 질문은 터틀의 전망을 실제 투자 의사와 연결 지을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에게는 미국의 전문 투자자가 한국 시장의 상승 가능성을 믿고 계속 투자하겠다는 신뢰의 신호로 받아들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투자 관련 전문가가 나올 때는 항상 더 주의를 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죠.
3: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매튜 터틀은 한국 관련 ETF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운용사의 대표입니다. 한국 시장과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자신의 사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전망을 소개할 때는 이런 이해관계를 분명하게 알려야 하고요. 또 오진석 에디터가 그를 레버리지 ETF의 아버지라고 설명하기는 했지만 마지막에는 터틀이 내놓은 것들을 지켜보라는 권유로 마무리됐습니다.
1: 예.
3: 결과적으로 터틀의 전망을 분석하기보다 인물의 권위를 필요 이상으로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해독대나 아버지 같은 수식어를 덜어내고 전망의 근거와 함께 한국 관련 ETF를 운용한다는 사실을 밝혔어야 청취자가 발언의 이해관계를 함께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짚어주실 부분은요?
3: 네, 9월 15일 방송에서는 엔트로픽의 다리우 아모데이 CEO가 제기한 AI 개발 속도 조절론과 주식시장의 반응을 다뤘는데요. 앞서 외신 와스다에서는 속도 조절론을 미국의 사다리 걷어차기로 보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해석과 이에 반발하는 중국의 입장 등 여러 시각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방송된 주식 작전 타임에서는 인류를 위협하는 인공지능을 상징하는 스카이넷을 언급하면서 위험과 규제, 반도체 수요 감소 가능성 등 부정적 시나리오에 무게를 뒀습니다.
1: 네.
3: 사이버 보안주와 일부 플랫폼 기업의 반사 이익도 설명하긴 했지만 속도 조절론 자체를 다르게 해석하는 관점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증시가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면 그 상황을 전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 인터뷰라면 시장의 첫 반응과 함께 다른 시나리오도 분석하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1: 네.
3: 앞선 코너에서 소개한 다양한 해석을 주식시장 분석과 연결했다면 초보 투자자가 속도 조절론의 의미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 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꼼꼼하게 짚어봐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박채린 평가원이었습니다.
4: 열린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1: 모든 미디어는 결국 소통을 위해서 존재하죠. 오늘은 소통의 비법들에 대해 김섭 리더스랩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 24일이죠. 곧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정상들의 스몰 토크는 아무래도 일반인들과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5: 네,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뭐 저희같이 보통 사람들의 대화는 뭐 서로의 어색함을 풀고 뭐 편안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1: 네.
5: 하지만 리더의 가벼운 대화에는 그 스몰 토크는 한 가지 역할이 더 있습니다. 리더는 새로운 화제를 먼저 꺼내서 대화를 좀 더 주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네.
5: 여기서 주도한다는 것은 혼자 말을 많이 하거나 상대의 말을 끊는다 이런

0: 개념은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문제를 먼저 꺼내서 대화의 방향을 만드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1: 네.
0: 뭐 흔히 뭐 아젠다를 선점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1: 네.
0: 아젠다는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중요한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주제를 꺼내느냐에 따라서 뒤에 대화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죠. 상대가 먼저 화제를 꺼내면 어쩔 수 없이 그 얘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모르는 이야기 소재면 주도권을 뺏기게 될 수도 있죠. 반대로 내가 화제를 먼저 꺼내면서 주도하면은 상대는 내 대화 주제 안에서 대화를 해야 하니까 전략적으로 좀 유리한 고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1: 네.
0: 뭐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홈그라운드에서 대화를 편안하게 할수 있는 거죠.
1: 리더는 그러니까 먼저 대화, 주제, 그 화제를 꺼내서 대화의 흐름을 선점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0: 네, 맞습니다.
1: 그럼 국제 무대에서 특히 이런 능력이 중요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뭐 특정 대통령이나 특정 정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국제 행사에서 우리가 아쉽게 느꼈던 장면들을 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뭐 국제회의에서는 뭐 공식 회담만큼이나 기념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은 만찬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다리는 동안에 나누는 짧은 대화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1: 네.
0: 뭐 길어야 30초나 1분 정도지만 이때 어떤 이야기를 먼저 꺼내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방향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런데 뭐 과거 뭐 국제행사 장면을 보면은 한국 정상이 상대 정상 옆에서 먼저 말을 걸기보다는 뭐좀 기다리는 경우가 좀더 많았죠.
1: 네.
0: 상대가 말을 걸면 통역을 통해서 짧게 대답하고 웃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화가 끝난 적도 많았습니다.
1: 그랬던 것 같아요.
0: 네,
1: 생각해 보니까.
0: 맞습니다. 상대 정상이 한국 음식이나 한국 문화가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정상은 감사합니다라고만 답하면 뭐 기분 좋은 인사가 될 수도 있지만 더 이어지거나 새로운 대화로 이어지지는 않죠.
1: 네.
0: 반면 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1: 네.
0: 요즘 두 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뭐 서로의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K-팝이나 K-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양국 청년들의 교류가 더 활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좀더 스몰 토크 소재로 K-컬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대통령이 먼저 꺼낸다면은
1: 네.
0: 상대 국가의 대표는 K-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양국 대화를 넘어서 회담을 좀더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1: 그러네요. 예시를 딱 들어주시니까 이해가 바로 됩니다.
0: 네.
1: 우리 정상이 상대의 이야기에 짧게 대답만 하고 끝냈다면 대화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셈이겠네요.
0: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대화를 선점하지 못하면 상대가 꺼낸 문제만 이야기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외국 정상들이 좀 잘하는 방법인데
1: 네.
0: 산업이나 자국의 안보 문제를 먼저 꺼내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뭐 우리 정상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저 반응하는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0: 반대로 제가 앞서 예시를 드린 것처럼 우리 대통령이 먼저 준비한 주제를 짧게 꺼내면 상대도 어쩔 수 없이 그 문제에 관해서 생각하고 답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상대방의 머릿속에 확 남길 수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게 바로 대화를 선점한다는 의미입니다.
1: 그렇군요.
0: 내가 꺼낸 소재는 준비된 거니까 사실 잘알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상대방은 또 무조건 답을 해야 되고, 그래서 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겁니다.
1: 내가 먼저 주제를 꺼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군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이게 또 외국어를 잘해야 가능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0: 네, 그래서 요런 뭐 저도 이제 PI를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대표님들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긴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특별히 국제 무대에서는 다들 통역이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외국어 실력보다 어떤 소재의 이야기 거리를 먼저 꺼낼 것을 준비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 공식 회담에서 읽을 긴 자료는 준비할 수 있어도 사실 회담 전후에 말씀드렸던 이런 30초 동안 건넬 한두 문장의 이야깃거리는 좀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1: 네.
0: 근데 의외로 상대에게는 공식 연설보다도 직접 마주보고 들은 짧은 한두 마디가 더 강렬하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약간 정리를 해보면요.
1: 네.
0: 리더가 외부 사람을 만날 때는 딱세 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상대도 관심을 가질 만한 공통의 주제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요. 너무 상대가 재미없는 주제를 얘기하다 보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잖아요.
1: 네.
0: 반드시 상대도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선정하면 좋고요.
1: 네.
0: 두 번째는 또 내가 잘 아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소재로 삼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이렇게 상대방의 그 제가 소재를 던졌을 때 그
1: 네.
0: 소재를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런 시간도 좀 확보해 줘야 되겠고요. 요 세 가지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조금 전에 회담 전후 30초 동안 건넬 한두 문장은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국가 정상들이 만나는 자리라면 스몰토크 주제 정도는 좀 미리 참모진과 논의를 해서 준비를 해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가요?
0: 네. 저도 좀 기록을 찾아보니까
1: 네.
0: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잘 준비 안 돼서 당황했던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부터 점점 뭐 중요하다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인식이 돼서
1: 네.
0: 잘 준비하고 보좌진과 치밀하게 가장 좋은 주제가 뭔지를 뭐 디베이트 그러니까 논의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전략적으로 어느 타이밍에 악수하기 전에 이야기를 꺼낼지 이런 것까지도 또 세밀하게 전부 다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뭐 미국의 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이 같은 경우에는 악수 굉장히 세게 하는 거 보셨죠?
1: 네.
0: 그럴 때 한두 마디 툭툭 건네는 이야기들이 다 전략적인 뭐 보좌진과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는 주제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1: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하나 다 치밀하게 설계된 그런 전략이 담긴 장면일 수도 있겠네요.
0: 네.
1: 리더의 스몰 토크는 밖에서는 말하고 안에서는 듣는다라는 말씀을 앞서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해주셨는데 이건
0: 네.
1: 어떤 의미인가요?
0: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리더가 외부인을 만날 때는 사실 주제를 선점하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1: 네.
0: 내가 아는 얘기고 내가 잘 얘기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조직 안에 들어왔을 때 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청와대 조직 안에 들어왔을 때 정부 조직 안에 들어왔을 때 자기의 얘기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에게 나오는 리더십은 경청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좀 예를 들어본다면 요즘 일하면서 가장 답답한 게 있냐? 혹은 우리가 먼저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있냐? 이런 것들을 먼저 물어보죠. 그러면 그 직원들이 좀 생각을 할 거잖아요.
1: 네.
0: 그리고 반드시 그냥 대답을 듣는 게 아니라 한 5초 정도 침묵이 흘러도 괜찮아요. 그럴 때 직원들은 자기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다라는 안전장치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1: 네.
0: 바로 좀 침묵의 힘인데 한 5초 정도는 시간을 두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경청을 한다면 그것만큼으로부터 나온 리더십만큼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1: 그러니까 리더가 또 조직 안에서는 반대로 말을 줄여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0: 네.
1: 자, 밖에서 하는 가벼운 대화, 스몰톡과 조직 안에서 하는 가벼운 대화가 다르다라는 말씀이시겠죠?
0: 네.
1: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치인과 기업 대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맞추면 좀 아쉬워서요.
0: 네.
1: 저와 같은 일반 청취자들은 어떻게 스몰토크를 좀 시작하면 좋을까요? 팁이 있을까요?
0: 네. 뭐 생각보다 이런 작은 대화, 스몰토크가 필요한 순간이 많습니다. 뭐 특히 우리가 엘리베이터 탈 때 다들 모든 분들이 위에 올라가는 숫자만 보시잖아요. 아니면은 동네 동창회에서나 뭐 이럴 때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을 때
1: 네.
0: 뭐 날씨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잘못 얘기하면은 뭐 결혼했어? 나이는 어떻게 돼? 뭐 이런 얘기를 잘못 묻다가
1: 네.
0: 아, 뭐 좀 약간 비호감으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럴 때 제가 드리는 팁 중에 하나가 가장 스몰 토크 할 때 좋은 소재.
1: 어떤 건가요?
0: 뭘 것 같으세요?
1: 글쎄요. 요새는 외모에 대해서 뭐 예뻐졌다, 너 살빠졌다 이런 말들도 신뢰가 된다고 하니까
0: 네.
1: 선뜻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없거든요.
0: 네. 뭐 예를 들어서 직업을 물어보기도 그렇고
1: 네.
0: 뭐 부모님 뭐 하시냐 뭐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1: 너무 신뢰죠.
0: 네. 그럴 때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주제가 바로 색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색상이요?
0: 네. 뭐 MBTI도 있지만 MBTI도 요즘에 조금 너무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색상 얘기하면은 백전백승이에요. 왜냐하면
1: 네.
0: 아나운서님한테 오늘 약간 갈색 계열의 옷을 입으셨는데

0: 갈색 잘 어울리시는데요, 생각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왜 갈색이 잘 어울린다고 얘기하시죠? 저는 갈색이 안 어울리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색상을 얘기할 때, 뭐 소개팅을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미팅을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약간의 진부할 수 있는 날씨 얘기를 꺼내기보다는
1: 네.
0: 대화가 턱 막히잖아요. 날씨 어때요? 날씨 좋지 않아요? 네, 좋죠. 라고 끝나잖아요. 근데, 검정 색상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요? 라고 했을 때,
1: 네.
0: 나는 싫어요. 검정색 안 어울려, 싫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잖아요.
1: 없죠.
0: 그러니까 색상 얘기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상대의 대답도 들을 수 있고, 반면에,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는 이 색잘 어울리신데요? 이렇게 좀 미담이 오고 할수 있는.
1: 네.
0: 그래서 뭐, 빅토크라고 하죠. 본래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좋은 얘기로 흘러갈 수 있는 하나의 소재로서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1: 오늘 아주 짙은 남색 옷이 너무나 잘 어울리시는 리더스랩 김수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캣 스티븐스의 모닝 해즈 브로큰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아침 저녁에는 겉옷에 낮에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챙겨야 하는 요즘입니다. 일교차 큰데요. 한낮에는 햇빛이 강해서 자외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9도, 광주 31도, 부산 28도로 예상됩니다. 강남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 부근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반포까지 밀리고 안성분기점에서도 서행 흐름 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소래터널에서 중동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구간 정체고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용산과 강남에서 서행 흐름 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 목에서 하월곡 구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월계 1교에서 상계교 구간도 서행 흐름 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신약 청탁 로비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결백함을 거듭 밝혔습니다. 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4: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의 자금 부담이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4: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미완의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짓기 사태 전무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당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각종 논란 속에 임명 강행 대신 자진 사퇴로 마무리됐지만 청와대 인사 검증을 둘러싼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직후 청와대는 후보자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후보자가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밤새 고심이 깊었다고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는데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에 김 후보자의 추가 의혹에 대한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보좌진 A씨는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탄원서엔 기자 성추행이나 추가 음주운전, 또 다른 청탁 정황 등 여러 의혹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 기자회견 당일인 어제 오전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좌진은 이런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신고를 통해 알렸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청와대에 직접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기자회견이 2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회견을 30분 연기했는데 해당 탄원서에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고 김 후보자 측은 탄원서 제출 사실도 모르고 관련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용해인에 이어 김승원까지 2기 내각 후보자가 논란 속에 잇따라 낙마하면서 청와대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특히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참모들 사이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는 정황도 흘러나옵니다.
7: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겠죠. 부족함일 겁니다.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6: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해 임명 강행 대신 자진 사퇴 형식으로 잡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추가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전국 부담은

0: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김승원 후보자는 자리에서 물러나면서도 수사기밀 유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며 한동훈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2차전 양상소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 여부도 관심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2: 사과로 시작한 사퇴 회견은 한동훈 의원을 향한 선전포고로 끝났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한 의원의 검찰 기소 계획서 공개를 불법 유출과 짜깁기로 규정하며 반격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3: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3: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로
2: 김 후보자와 한 의원 사건 모두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나란히 배당된 상태입니다. 먼저 김 후보자는 과거 브로커의 부탁을 받아 특정 업체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장에게 요청하고 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로 지난 4일 고발됐습니다. 2년 전 검찰이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한 사안이지만 청문 전국에서 고발장이 새로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선상에 다시 오른 겁니다. 경찰은 그동안 재수사란 용어 자체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김 후보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은 우선 덜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재수사를 위해선 새로운 증거 확보가 관건인데 검찰이 관련 재판 진행을 이유로 과거 수사 기록 제공에 난색을 보이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한 의원이 관련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되면서 같은 경찰서에서 동시에 입수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5: 오빠 독약 로비에
4: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5: 밝히고 책임을 묻는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공격이 역공을 부른 청문회장 정치 공방은 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외 난타전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1: 이렇게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결정한 건 각종 의혹이 일파만파 커졌기 때문인데요. 청문회에서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싸늘한 여론을 돌리진 못했습니다. 낙마에 영향을 준 의혹들을 이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 최대 뇌관이 됐던 건 신약 로비 의혹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 씨 부탁으로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했다는 겁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공익 목적의 민원을 전달한 거라며 선을 그었지만 임상시험 자체가 가짜로 드러난 데다 식약처 승인을 매개로 한 주가 조작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은 더 싸늘해졌습니다.
3: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제가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3: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맨 먼저 만나서
6: 가족 특혜 의혹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가 김 후보자 지역구로 옮긴 뒤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선정되는 특혜를 받았고 가족들에게는 과도한 급여가 지급됐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눈물까지 보이며 부인했습니다.
3: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4: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3: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6: 이 밖에도 음주운전 이력과 자녀의 학군지 위장 전입 등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이런 과거 행적들이 잇따르면서 악화한 여론을 돌리기 어려워지자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용훈입니다.
1: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 도서관 앞 행사장에 1톤 트럭이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행사에 참여했던 3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20대 여성이 두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3명은 얼굴 찰과상 등 가벼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트럭이 돌진한 곳에선 오후부터 벼룩시장 행사가 본격적으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마터면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던 건데 65살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7: 사고가 난 도서관 앞엔 시민 20명가량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후에 예정된 벼룩시장 행사를 준비하는 판매자와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행사 시작 2시간 전쯤 갑작스럽게 돌진한 트럭에 모자가 참변을 당했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혼비백산했습니다.
4: 사고 목격자입니다.
7: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했을 때 사고가 났더라면 인명피해 규모가 더 컸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고 충격으로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차가 밀고 들어간 자리를 따라 그늘막이 무너져 있습니다. 65살 고령인 트럭 기사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가 이후에는 차가 갑자기 튀어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에도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대낮에 도심 아파트 언덕을 뚫고 돌진하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로 843명이 숨졌고 다친 사람도 6만 명이 넘습니다. 경찰이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독려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차량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사고를 낸 트럭 기사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난 상어가 이틀째 목격됐습니다. 관계기관이 앞다퉈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상어를 보려는 주말 나들이객으로 공원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8: 부산 북항 친수공원이 인파로 북적입니다. 수로를 따라 늘어선 사람들 모두 물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은 건 다름 아닌 진회색 지느러미가 선명한 상어.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에 화들짝 놀라면서도 신기해하는 반응입니다.
9: 한 3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시민입니다. 헤엄치고 가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아이들도 상어 보니까 엄청 좋아했습니다.
8: 상어 목격담이 실시간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오는 등 관심이 집중되며 공원은 상어를 보려는 나들이객으로 종일 붐볐습니다. 관계기관은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지면 어쩌나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바다로 나가도록 내버려두라는 전문가 권고에 해경도 퇴치를 중단한 상황. 이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수시로 안내방송을 내보내거나
10: 안전을 위해 수로 난간에 기대거나 올라타는 행위를 절대 삼가두시기 바랍니다.
8: 안전관리 요원이 현장을 둘러보는 정도에 그칩니다. 이번에 출몰한 상어는 몸길이 3m, 몸무게는 250에서 300kg으로 추정되는 무태상어입니다. 제주도와 부산 앞바다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상어로 백상아리 상어만큼 강한 공격성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건드렸을 때 다치게 한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도심 가까이 접근한 상어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계기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1: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경기 용인시 포천 1터널 부근에서 세종시를 향해 달리던 승용차를 뒤따르던 3.5톤 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뒤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이 숨졌고 앞좌석에 탑승한 남성 2명은 가볍게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사고 수습 여파로 3개 차로 가운데 2개가 통제되면서 북용인 분기점부터 용인 분기점 사이 20km 구간이 1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화물차가 안전 펜스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작업자 2명이 크게 다쳤고 20대 작업자 1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50대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던 더위가 꺾이고 농촌에서는 벌써 벼수확이 한창입니다. 폭염과 가뭄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작황이 좋아서 풍년이 예상되는데요. 가을거지 현장을 오선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0: 준 곡성 석곡 농협 조합장입니다.
1: 작년 대비 수확량이 10에서 20% 정도 증수가 됐다는 것. 올해 굉장히 수확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 추석을 앞두고 진행한 벼수확엔 주한미국 대사관도 참여했습니다. 햅쌀로 김밥을 만들고 김치도 버무리며 남도의 음식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0: 석곡의 농민분들께 노고와 환대,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의 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기꺼이 나눠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입니다.
2: 전북 진안에선 지역 대표 특산물인 홍삼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나들이객들은 홍삼을 활용한 차와 아이스크림 등을 마음껏 먹고 이색 체험들도 즐겨봅니다.
3: 시중에 파는 아이스크림보다 당분도
0: 계획입니다.
3: 더 낮은 것 같고 몸에 좋은 샤프닌도 많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2: 마이산의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진안 홍삼 축제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4: 오늘 서울 도심에서 파병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파병 반대 긴급행동은 오늘 낮 1시쯤 서울 종각역 근처에서 집회를 연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단체는 어제 이 대통령이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말했지만 미국 측의 파병 요청을 거절하는 건 아니라는 청와대 입장 발표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파병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고향
7: 등일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8: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7: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8: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7: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8: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0: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성묘나 벌초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기가 건조해서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산행시 화기소지 피해 주시고 불씨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사고 소식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강릉 방향 덕평 부근 갓길에서 사고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남동 5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 중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서행 중입니다. 부산 방향은 남사진이 5차로와 남청주 부근 갓길에서 각각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강남과 용산에서 살짝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양방향 정체고 한강대교에서 서강대교 가는 길은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서행 중입니다. 수어문화재 축제로 인해 막고 있는 연세로 신촌전철역에서 연세대 앞 굴다리 구간은 내일 밤 10시까지 이용 어렵습니다. 성산로 방향으로 우회전 허용되니까요. 참고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리풀 뮤직 페스티벌도 반포대로에서 진행 중인데 월요일 새벽 4시까지 이용 어렵고요. 반포대로 서초역에서 서초 3동 사거리 구간 현재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회해서 안전하게 지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분당수서로 청

성남대교 방향 수서에서 탄천 1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홍제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9월 19일 토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주말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리차드 막스가 부릅니다. Now and Forever.

FM 94.5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Now and Forever 듣고 왔습니다. 리차드 막스의 목소리로 출발했어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주말의 첫날 우리 뉴스앤뮤직 가족분들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궁금한데요.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또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뉴스앤뮤직 시작하기 전부터 애청자 가족분들께서 문자로 인사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5265번님, 올해 가을 날씨 참 선선하네요. 당분간 큰 일교차에 감기 조심해야겠습니다. 라고 안부 관련된 인사 전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오늘 한낮에는 거의 뭐 30도 가까운 뜨거운 여름 날씨 같은, 무더위가 또 다시 돌아온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땀이 나는 날씨였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밤이 되면서 기온이 꺾이기 시작하더니 일교차가 이렇게 클수 있구나 싶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20도 아래까지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 거의 뭐 십몇 도? 그 정도 온도 차가 나는 거잖아요. 이런 환절기 일교차가 큰때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특히나 환절기에 호흡기 질환 주의하셔야겠고요. 저도 저녁밥 잠깐 먹으려고 외출하고 왔는데 겉옷 입고 나가도 전혀 덥지가 않더라고요. 또 중간중간에 불어오는 바람이 차게 느껴질 정도니까 혹시 외출 계획하시는 분들 얇은 겉옷 하나 정도는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9620번님 오늘도 수고하세요라고 하시면서 또 인사 전해주셨고요. 늘 주말마다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9620번님 그리고 또 애청자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0120번님 사진으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유람선 승선권 딱 손에 쥐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낮에 다녀오셨나 봐요. 티켓이 4장인데 누구랑 같이 다녀오셨나요? 가족들과 함께 유람선 타셨나요? 저도 어렸을 때 한강 유람선 타고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제가 지방 출신이잖아요. 학원에서 저희 피아노 학원으로 기억됐던 것 같은데 같이 단체로 어린이들 다 데리고 야유회 겸 해서 서울 올라와서 한강 유람선 타고 63빌딩 보여주던 그 코스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거든요. 우리 0120번님도 한강바람 착 쐬시면서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군요. 가을밤 흐르고 있는데 들려오는 선곡 기분 좋게 합니다. 오늘도 함께해요 라고 하시면서 또 오늘 첫 곡, 오프닝 곡에 대해서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난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노래 두곡더 듣고 올 텐데요. 좋은 분위기 이어가 볼게요. 존 마이클 몽고메리의 I Swear, 이어서 암브로시아가 부릅니다. Biggest Part of Me까지 만나고 올게요.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 정책을 총괄 전담할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들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의 역량을 키우는 게 사회 전체의 역량을 키우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년 정책 전담 기구를 고민하고 있다며 점점 확장되는 양극화와 인공지능으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이 새로운 세대의 기회를 줄여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어제 남자 하키 경기장에서 애국가가 아닌 북한의 국가가 잘못 연주된 사고에 대해 아시안게임 조직위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어젯밤 조직위 관계자 2명이 우리 선수단 사무실을 방문해 국가 연주 오류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사고 직후 조직위에 경위 해명을 요구하며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고 앞서 크루즈 입항 행사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한 데 대해서도 조직위를 항의 방문하고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5분쯤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건봉산에서 열린 산악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46살 남성 참가자가 달리던 도중에 쓰러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소방헬기가 출동해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익숙한 가요 그리고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9시 39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엔 우리 가요로 준비했습니다. 이 계절에 잘 어울리는 목소리로 한번 선곡을 해봤는데요. 먼저 김광석의 너에게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장혜진 1994년 어느 늦은 밤까지 만나고 올게요. 나의 하늘은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 사이트 먹통 사태와 관련해 수험생 학부모 단체가 집회를 열고 오후 6시에 이뤄진 원서 접수를 전면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는 오늘 국회 앞에 모여 접수 시간이 1시간 연장된 사이 대학 17곳이 경쟁률을 공개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규칙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이라며 수험생에게 0.001이라는 숫자는 절대 사소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남자 테니스가 권순우를 앞세워 사상 처음으로 국가대항전 데이비스컵 8강 파이널 무대에 진출했습니다. 권순우는 서울올림픽공원 테니스장에서 열린 데이비스컵 최종 본선이 걸린 2라운드 둘째 날 단식에서 인도의 수미트 나가를 2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전날 열린 단식 두 경기에서 승리한 우리 대표팀은 2라운드 최종 스코어 3대1로 인도를 누르고 8개국이 겨루는 데이비스컵 파이널 무대에 올랐습니다. 도심 속 음악 축제인 서리풀 뮤직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9월이면 열리는 축제로 올해도 반포대로 900m 구간 10차선 도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오프닝 퍼레이드로 문을 연 축제는 클래식부터 K-POP 등 다양한 음악 공연으로 채워진 뒤 내일 밤 불꽃놀이로 마무리됩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9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모세의 사랑인걸 고종서님의 신청곡이에요. 이소라 기억해줘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북 중북부 내륙 지역은 안개가 짙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도 있고요. 그 밖에 전국 내륙도 안개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정체 다 풀리고 원활해졌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아직 정체 남아있는데요. 용산과 강남에서 살짝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정체고 하남 쪽은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한강대교에서 서강대교 가는 길 서행 중이고요. 강변북로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양방향 정체인데 일산 쪽은 한남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홍은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 밀립니다. 성수분기점 방향은 홍은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동탄 방향 2차로에서 비탈면 보수 작업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덕평에서 난 사고는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4: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하.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주말밤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 네,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임명 절차를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2: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예정에 없던 주말 기자회견을 공지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4: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5: 김승원
4: 미쳤습니다.
5: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4: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의 자금 부담이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꼭 20일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새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싶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거 자신을 향했던 검찰 수사와 한동훈 의원이 펼쳐온 낙마 공세에는 사퇴 이후에도 전모를 파헤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한동훈의
5: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4: 유출, 짜짓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3: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가 짧은 입장을 내자 곧이어 민주당도 같은 결의 논평을 냈습니다. 김 후보자의 결단을 고뇌에 찬 결정,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결단으로 평가하며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주도했던 여당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메시지에 발을 맞췄습니다. 김 후보자를 향했던 검찰의 조작, 표적 수사와 한동훈 의원의 수사기록 불법 유출 의혹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외적 메시지엔 존중과 개혁만 담겼지만 민주당으로선 끝까지 김 후보자를 엄호했던 게 되레 부담으로 남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통령도 당사자도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당은 여론을 거스르며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남게 된 겁니다. 민주당은 내일로 예정됐던 김민석 대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연기했는데 김 후보자 자진 사퇴가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YTN 송진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당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 각종 논란 속에 임명 강행 대신 자진 사퇴로 마무리됐지만 청와대 인사 검증을 둘러싼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직후 청와대는 후보자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후보자가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밤새 고심이 깊었다고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는데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에 김 후보자의 추가 의혹에 대한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보좌진 A씨는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탄원서엔 기자 성추행이나 추가 음주운전, 또 다른 청탁 정황 등 여러 의혹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 기자회견 당일인 어제 오전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좌진은 이런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신고를 통해 알렸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청와대에 직접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기자회견이 2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회견을 30분 연기했는데 해당 탄원서에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고 김 후보자 측은 탄원서 제출 사실도 모르고 관련 의혹도

0: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용해인에 이어 김승원까지 2기 내각 후보자가 논란 속에 잇따라 낙마하면서 청와대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특히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참모들 사이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는 정황도 흘러나옵니다.
1: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겠죠. 부족함일 겁니다.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0: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해 임명 강행 대신 자진 사퇴 형식으로 잡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추가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전국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네, 국민의힘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폭로가 담긴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자진 사퇴가 아니라 도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SNS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음주운전도 더 있었고 보좌진에 대한 상습 욕설과 폭언에 추가 청탁과 성추행까지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볼수록 잘된 인사란 김민석 민주당 대표 발언을 겨냥해 보는 눈이 있다며 이 정도면 청와대 인사라인부터 쫓아내야 하는데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이 배후에 있으니 못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청문 전국 기간에는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크고 작은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는데요.
3: 국민의힘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이제부터는 수사의 시간이라 벼르고 있습니다. 박정은 기자입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결정타가 된 건 신약 로비 의혹입니다.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에 신속한 승인을 전달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임상시험 승인으로 실제 93명에게 투약된 데다가 주가 조작의 빌미가 됐다는 게 야권 주장입니다. 의혹 제기와 전천후 검증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녹취록 공세가 한몫했는데 김승원 후보자 사퇴 직후엔 국민의 승리란 소회를 밝혔습니다.
5: 철회했다는 이야기는 김승원의
6: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5: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제기한 쪽에다가 복수하겠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4: 김 후보자 배우자와 아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 돌봄기관이 바우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를 해명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7: 열악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다른 장애인 단체의
6: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빼앗아 놓고 김승원 후보가 사퇴할 때까지 장애인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은 파렴치합니다.
4: 국민의힘은 사퇴는 면죄부가 아니라며 각종 의혹을 모두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다시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떠나는 순간에 마저 표적 수사 타령을 늘어놓으며 오기를 부렸다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공소취소라는 제일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단지 작전의 선봉장을 교체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이 대통령도 정조준했습니다.
8: 김현지 실장 등 인사 농단에 대해
6: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8: 착수하십시오.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왜 이 지경으로 무너졌는지 전면적인 재점검에 나서십시오.
4: 용해인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연이은 낙마로 기세가 바짝 오른 국민의힘은 이제 철거민 특별공급 논란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겨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22일 대국민 보고대회까지 예고하며 인사 실패 여론전은 추석 밥상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김성원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법무부 수장 공백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3: 사실상 장관 없는 상태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맞아야 해 혼란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가 큽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다음 달 2일부터는 형사사법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행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새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제였습니다.
10: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0: 그러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려던 걸음을 여기서 멈춥니다.
9: 그러나 김 후보자가 자진해 물러나면서 정성호 전 장관 사직 이후 3주 넘게 이어지는 법무수장 공백이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 대격변을 장관 없이 맡게 된 겁니다. 78년

0: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 직제 개편과 예산 편성 등 후속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공소청 직제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위 법령 정비는 물론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미제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작업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소청장 재청권을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는 만큼 공소청은 기관장 없이 출범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새 후보자를 물색하고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려면 후임 장관이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당혹한 분위기 속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새 제도 안착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용혜인 전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전 후보자까지 낙마한 건 싸늘해진 민심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2: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정권 자체에 큰 부담을 안겼기 때문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용혜인 전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 여론은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급격히 커졌습니다. 의원직을 내려놓는 관례를 어겼다는 비판은 용 전 후보자에게 장관을 맡을 전문성이 있느냐는 지적과 겹쳐지며 더욱 거세졌습니다. 자신이 비판해오던 기득권과 다를 게 무엇이냐는 질문과 함께 청년층을 중심으로 여론이 급격히 차가워진 겁니다. 사퇴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임명 반대 답변이 전 연령에서 70%를 넘었고 30대에서는 80%를 넘는 결과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4: 그 용혜인 후보 관련된 것은 어떤 의혹을 해소하는
5: 임세은 전
4: 차원이 아니라
5: 청와대 부대변인입니다.
4: 시작이 특권과 공정 이 문제가 발단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미지가 이렇게 딱더 씌워져 버렸습니다. 특히나 청년 세대들에게 있어서요. 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식약처 로비 의혹이 치명적이었습니다. 공익적 민원이라는 해명에도 부실 심사 의혹, 관련 업체 주가 등락 의혹 등이 연이어 제기됐습니다. 법무 전반을 관리해야 할 수장으로서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됐던 이유입니다.
6: 적어도 본인의 국회의원이라는
5: 임주혜 변호사입니다.
6: 누군가에게 이걸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전달할 때는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를 고려하자면요. 네. 이 발언은 좀 비판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3: 김 후보자 역시 여론조사에서 임명 반대가 찬성의 두 배를 넘나들다 보니 가뜩이나 여론조사 하락세를 보이는 대통령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들까지 반대 입장을 내세운 것은 치명타로 작용했습니다. 연이은 사태로 정권 입장에서는 두 후보자를 임명하는 부담을 덜었지만 부정적 여론 속에서 적절한 새 후보자를 찾아야 하는 고심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2: 전투 파병은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 언론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의 파병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청와대는 트럼프의 요청을 거절한 건 아니라며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비전투 분야 파병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7: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파병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우리 군이 전쟁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8: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7: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의 군사력에 함께 맞설 지원군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투 파병 거절은 사실상 트럼프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는 겁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트럼프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투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비전투 자원 파병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8: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상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 부대가 나가 있습니다.
7: 조현 외교부 장관도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미 간의 파병에 대한 견해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0: 측의 파병 요청을 거절하는 건 아니라는 청와대의 입장 발표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파병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일을 맞아 벼룩시장 행사에 참석했던 시민들을 1톤짜리 트럭이 갑자기 덮쳤습니다. 3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 평화롭던 행사장 안으로 갑자기 트럭 한 대가 돌진합니다. 행사용 천막은 물론 사람들까지 마구 치어나가는데도 아랑곳 없이 질주가 이어집니다. 1톤 트럭이 안성 씨가 주관하는 나눔 녹색장터 행사장을 덮쳤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11시 20분쯤입니다.
2: 안성 씨 관계자입니다.
3: 전달을 받긴 했는데.
1: 트럭은 모두 6명을 들이받았습니다. 30대 여성과 1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2: 소방 관계자입니다.
4: 남자 10대하고요, 여자 30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1: 또 20대 여성이 두 다리가 모두 골절되는 중상을 당했고 나머지 3명은 얼굴 찰가상을 입거나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분리배출 행사 홍보를 위해 현장을 찾은 트럭은 안성 씨 소유로 60대 트럭 운전자 역시 안성 씨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남성을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5: 앞서 김주영 기자 리포트에서 언급된 용혜인 전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관련 여론조사는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가 진행했으며 지난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며 덥습니다. 가을 햇빛도 쨍쨍한데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소폭 내려가겠고 낮 기온은 비슷하겠습니다. 일교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위 일부 구간에서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인 곳이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진 상태라서 도로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안 부근 갓길에 고장난 승용차가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중동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제천 부근 갓길에도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토요일 밤이라서 부담이 집에서 계셔도 외출 중이시더라도 부담 덜하시죠. 아직 용산과 강남에서는 정체 보입니다. 강변북로 반포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쪽은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성산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성산대교 방향은 기름램프에서 정릉터널 구간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깊어가는 토요일 밤. 이번 시간도 다양한 음악과 주요 뉴스 전해드릴게요. 9월 19일 토요일 밤에 함께하는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조지 마이클과 엘튼 존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Don't let the sun go down on me.

FM 94.5MHz 밤 10시 뉴스 앤 뮤직은 조지 마이클과 엘튼 존 Don't Let the Sun Go Down on Me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1992년 라이브 버전으로 함께 해봤어요.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세요.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두곡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팝으로 준비했습니다.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이어서 보이스 투맨이 불러요.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개입하는 호르무즈 파병은 없다고 언급한 이튿날 서울 도심에서 파병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파병 반대 긴급행동은 오늘 낮 1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근처에서 집회를 연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단체는 어제 이 대통령이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말했지만 미국 측의 파병 요청을 거절하는 건 아니라는 청와대의 입장 발표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파병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 첫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목격자를 인용해 현지 시간 19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 인근에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합니다. SNS에는 리야드 공항 인근 고속도로 주변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놀란 시민들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 도서관 앞 행사장에서 1톤 트럭이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행사에 참여했던 3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20대 여성이 두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3명은 얼굴 찰과상 등 가벼운 부상을 당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0시 36분 막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정엽의 너에게 기울어가, 메이트 너에게 기대 두 곡 만나볼게요.

정엽 너에게 기울어 가, 메이트 너에게 기대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4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나고야 미즈호공원 육상경기장에서 성대한 개회식과 함께 다음 달 4일까지 16일 동안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가부키 등 일본의 전통문화와 기술이 어우러진 집단 안무, 자동차와 전자 등의 산업 발전, 아시안게임을 통한 도약을 표현한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조정의 김동용, 탁구의 신유빈 선수를 기수로 16번째로 입장했고, 이번 대회 41개 종목에 1,051명이 참여해 금메달 40개 이상,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18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1,858.4원으로 하루 전보다 0.1원 떨어졌고, 경유 가격은 0.5원 내려가 1,843.4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 인하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주유소협회는 일반 주유소는 문을 닫으라는 것이냐며 반발했습니다. 협회는 고속도로 주유소의 가격만 인위적으로 낮추면 일반 주유소와의 가격 격차가 확대돼 정상적인 가격 경쟁이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초기업 노조는 총회 결과 공고를 통해 DS 부문 근로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약 개정안이 96.3%의 찬성률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약 개정으로 완제품 사업 부문인 DX까지 아우르던 초기업 노조는 DS 중심 노조로 바뀌게 됐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간추린 뉴스에서 아시안게임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5265번님, 오늘 하계 아시안게임 개회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열심히 응원해야겠어요. 선수들 모두 아자아자 파이팅이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부터 이제 보름 동안은 참 볼거리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빅스포츠 이벤트가 열리면 늘 경기 보느라고 밤을 지새웠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빨리 이 경기 결과, 뭔가 메달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늘 경기를 지켜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이런 스포츠 이벤트에 좀 무뎌진 것 같아요. 아마 동시간대에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고 갖고 지켜보실 거고, 또 추석 연휴에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경기를 실시간으로 관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YTN 라디오 청취하시다 보면 저희가 또 선수들 얼마나 활약하고 있는지 메달 집계 뭐 순위라던가 아니면 경기 결과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7214번님, 20년 전 떠난 남편, 아마도 내 모습을 잊어버렸겠죠? 시간이 흘러도 내 모습 기억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정말 내 곁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찬바람이 불어오고 또 쌀쌀한 날씨에 가을을 맞이하다 보면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 내 곁에 지금 없는 가족들 많이 그리워지시는 것 같습니다. 위로가 되는 노래들 저희가 많이 준비해서 선곡표 꽉꽉 채워서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오늘 밤까지도 저희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노래 두 곡 듣고요. 이번 시간 마무리할 텐데요. 박주원과 윤신혜가 함께한 10월의 아침, 루시드 폴 외줄타기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와이텔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제주 해안과 경남 남해안 지역은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바다에서도 2m에 달하는 파도가 치고 있고요. 물가 접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바람도 강한데요. 제주는 오늘까지, 영남 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초속 15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위 강남권 정체는 모두 풀렸습니다. 아직 마포와 여의도에서는 정체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한남 방향 서강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마포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기름에서 정릉터널 구간 서행 중입니다. 뚝섬로 자양동 방향 성수대교 북단사거리에서 한남역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무안갓길에서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처리 중이고 부안 부근 갓길에는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중동 갓길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고 현재 처리 중입니다. 동해고속도로 포항 방향 남경주 부근 1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강남권에서 살짝 서행 흐름 보입니다.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후보자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관련 여야 공방 계속해서 뜨거운데요.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 김만음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자, 김승원 후보자가 전격 사퇴 결정을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임명받은 지 20일 만인데,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결심을 굳혔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을 언급했었는데, 이게 어떤 메시지로 해석이 된 걸까요?
1: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본인하고 관련된 직접적인 발언을 보고 그랬는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기자회견 내용을 봤을 때 어려운 상황인데 나까지 더 어려움을 주면 되겠을까 이런 생각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나중에 다루겠지만은 추가적인 본인 관련 뭔가 비위를 지적했던 의혹을 가졌던 탄원서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예.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2: 김만음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입니다.
1: 대통령의 국정의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얘기인데
0: 네.
1: 애초에 부담이 되더라도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간혹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부담 얘기를 하는데, 부담을 주는 것보다 기여할 게 더 많다 모르겠지만은 예. 지금 나왔던 게 그게 없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될 경우에는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는 아니면 이 사람이 그 장관직에 갔을 때는 훨씬 더 기여할 바가 많이 있다, 나는 또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비교의 관점이 있어야 될 것인데
0: 네.
1: 최근 언론의 보도라든가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은 문제점만 가지고 논란이 됐다가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가 됐었고, 어제 대통령의 발언은 그래서 아직 최종 결정을 못했다.
0: 예.
1: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0: 예.
1: 우리가 아는 국민의 눈높이는 여론 아니겠습니까? 여론은 이후에 기자회견 이후에 완전한 것 나온 건 없지만은 반쯤 거친 여론조사를 나왔죠.
0: 네.
1: 뭐 똑같이 부정적인 게 크고 혹시 뭐 변화를 기대했나 모르겠는데 특별한 변화 상황은 없었습니다.
0: 예. 이게 당초 청와대에서는 좀 김성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가 좀 읽히기도 했는데, 지금 기자회견 이후로 기류가 밝혀서 그 이제 바뀌어서 오늘 이제 전격 사퇴한 거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3: 국정의 위기가 오니까 우왕좌왕하는 것 같습니다. 당과 청, 정 모두가 다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고, 과연 어디에 맞출 것인가? 저는 답은 하나라고 보는데, 국정의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2: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입니다.
3: 그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기존 했던 걸 지지층만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났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애초에 18일 날 기자회견 하기 전에 17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법사위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국민의힘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데 그걸 무릅쓰고, 그리고 임시로 그 안건을 올리는 것도 국민의힘이 허락받지 않고 의사일정도 협의하지 않고 올린 다음에 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는 것은 야당을 무시한 폭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임명을 강행하리라고 누구나 믿었을 겁니다.
0: 예.
3: 그러나 18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통령 워딩 중에서 고민 중이다.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이미 그 순간부터 저는 이미 자신 사퇴를 서로 협의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0: 예.
3: 않으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할 때 이것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황을 보면 결국은 이것은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을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인사 참사, 인사 검증의 실패로 귀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사과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예.
1: 그런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 KBS 보도를 보면은
0: 예.
1: 17일 오전에 정무수석 쪽에 탄원서가 전달된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이거든요.
0: 예.
1: 이런 문제가 파악이 된 상황인데, 만약에 이것에 조금 뭔가 문제를 인식했다면은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에 진퇴를 결정해야 대통령 이후에 전국에 뭔가 새로운 다짐으로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미지가 전달될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런데 지금 기자회견 이후에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0: 이사 문제에 대한 뭔가 지금 뭔가 난국에 빠지는 상황이 같이 불거지는 거여서
1: 네.
0: 만약에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판단했던 판단 잘못이었고 일반적으로 보자면은 그때까지는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 최종 기자회견 이후에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예. 저는 그 아침에 18일 기자회견 당일 아침에 10시 기자회견을 10시 30분으로 갑자기 늦추지 않았습니까?
1: 네, 30분 지연이 됐죠.
2: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30분 늦춘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연임 문제라든가 아니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결정타가 되는 탄원수 문제가 터졌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대통령 기자회견 전에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결정을 한다면 아니면 지명철회를 한다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을 늦추면서 청와대 핵심 그리고 정부와 당과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1: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탄원서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의 전 보좌진이 여러 추가 의혹을 담아서 청와대에다 탄원서를 전달했다는 이제 주장이 있는 그 보도가 있고 일각에서는 이 탄원서가 전달이 되고 나서 청와대에서는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30분 미룬 거 아니냐 이런 의심과 주장이 있다는 점을 이제 언급해 주신 건데.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김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서 결단을 존중하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앞서서 그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잖아요.
0: 네.
1: 그럼 그렇다면은 청와대에서 이제 그 고심을 하고 고뇌를 하는 것을 혹시 못 읽은 건가 아니면 그 교감이 없었던 건지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0: 그 뭐 형식상으로만 따진다면 일단 국회에서는 청문 보고서를 올리는 거고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니까 꼭 뭐 절차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 야당이 퇴장하는 것을 무릅쓰고도 밀어붙였다면 상당히 의지가 강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후반에 갈수록 조금 달라졌다고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민석 당대표는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다라고 얘기했고 또 민주당 소속의 법사위원장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지금 정치 검찰이 작동해서 뭔가 주저앉히려고 하는데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직전까지는 밀어붙이는 그런 분위기로 봤을 겁니다. 대체로 청문회 바로 직후 끝나고 나서도 언론들도 아마 여권에서는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겠는가라는 거였습니다. 더구나 용혜인 후보자가 아예 청문회도 못 가고 낙마한 상황에서 뭔가 좀 부담도 더 있었을 걸로 봅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자진 사퇴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계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지금 자진 사퇴라는 것이 장동혁 대표는 이제 도주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수사의 시간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 공직자로서 국민들한테 청문회장에 섰다. 인사권에 지명을 받고 섰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도덕성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청문회 하기 전에 청문 보고서 할 때 자기 검증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은 몇 개인지 모르지만 200개 내외, 지금 뭐 280개라는 얘기도 있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지만 자기 검증서를 쓸 때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는 이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제명한다고 해서 인사청문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그대로 대통령 뜻에 따라서 맞춰서 가는 그런 것이 인사 참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고 인사검증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야당이 얘기하는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부정청탁, 음주운전, 세금 체납, 위장 전입, 아들 무자격 근무, 가족급여 인상, 재산신고 누락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탄의 문제, 청탁의 문제, 그리고 식약청장에게 신약 임상실험을 잘 봐달라고 청탁한 문제.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생명, 자유, 재산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1: 네.
2: 임상실험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놓고 전제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패싱하고 신약을 허가해줬다. 이런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어떤 정신을 훼손한 거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물론 낙마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적인 그런 단죄를 해야 된다. 그런 원리적인 입장으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0: 후유증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남아있긴 한데 김승원 의원 이제 후보자도 이제 아니니까요. 의원 본인과 관련된 문제는 고발 조치가 네.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사법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청문회 과정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네. 결국은 식약처도 책임 있지 않느냐. 허위 문서를 갖다가 대는 걸 가지고 그대로 속아 넘어갔던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했던 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네. 이미 수사에서 혐의가 없는 걸로 처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얘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네. 다시 다퉈질 수 있을지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허위를 통해서 승인받았던 걸 근거로 해서 주가를 띄워가지고 했던 주장 문제 예. 이런 것 등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 논란이 됐던 게 사적인 청탁이냐 뭐 공적인 민원이냐 이런 논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대다수 모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절차 같은 것을 일반적으로 문의한다거나 어디가 무슨 불편한 시설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기타 민원 정도를 빼놓고는 예. 민원은 서류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뭐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부탁하면 국회의원들이 어디 전화해서 해결해 주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들도 이것을 민원 처리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권력이 작동하니까 민원 처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점을 보자면 그동안에는 일반적으로 민원 처리라고 했던 국회라든가 권력자들을 동원해서 했던 민원 방식의 처리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이것은 자칫하면 최근 다시 저정이 된 청탁금지법과 걸릴 사항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인허가 사항 승인 관련 문제 권력자가 작동하는 문제인데 네. 그동안에 국회의원들이라든가 권력자들이 유권자들 민원 들어오면 이걸 대신 처리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마 국회에서 의원들의 민원 처리 방식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1: 네, 그건 해야 또 민원 처리 관례에 대해서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꼬집어 주셨는데, 자 김 후보자 사퇴 의사 이렇게 밝히면서 한동훈 의원의 이제 자유 유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헤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제기했던 문제잖아요. 검찰에 지금 그 어떤 자료들이 유출이 된 것에 대해서 제기를 해서 그렇다면 이제 낙마를 했으니까 민주당의 반격 혹은 총공세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2: 민주당이 총공세하면 시간 낭비일 뿐더러 김성원 후보자의 의혹을 계속 부풀리게 될 악수를 둘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지 않을까. 예. 국민의힘 대변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낭만 후보자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계속 불법 유출이다. 이것이 공무상 비밀누설 문제에 해당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형법 307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공세를 하고 있는데 네. 억울함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핵심 입수 경위가 어떻게 되냐.
3: 장성욱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입니다.
2: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검찰에서 빼온 것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은 내부 고발자가 아니고 제보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보자의 신분을 밝힐 수 없다. 네. 그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공무상 비밀누설 문제가 되냐 첫 번째, 두 번째는 형법 307조 사실적시와 명예훼손이 되냐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상당히 복잡하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법을 따져봐야 되는데 자료의 성격, 취득 과정, 공개 목적, 공개 범위, 그리고 취득 증거, 입수 경위는 민주당이 밝혀야 됩니다. 만약에 네. 고발한 주체라든가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 공사를 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낭만 유인 이런 한 다섯 가지 정도의 그런 것이 또 언론을 타기 때문에 이것이 현직 민주당 소속 의원인 김승원 의원인데 민주당한테 이런 것이 과연 네. 이루어올 것인가. 지금은 이렇게 낙마하는 그런 뭐 매일 오빠 뭐 독약 로비 이걸로 해서 계속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풀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한다면 네. 노이즈 마케팅이 돼서 민주당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0: 예. 검증 청문회 국면에서는 검증하고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 훨씬 더 공익적 우선이니까 네. 그 당시에는 뭐 이 정보, 이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는가는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전에 정의의 문건이라고
3: 기억이 국회 입법조사처장입니다.
0: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국정농단이 훨씬 중요한 그렇습니다. 문제가 됐었고 정의의 문건 관련된 사람들은 오히려 정치권 이쪽 저쪽 가가지고 정치적인 활동의 기반까지 만든 그런 상황.

0: 위법적인 소지가 없고 충분히 본인이 막을 수 있고 오히려 공익적인 문제가 크다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1: 예.
0: 간에 전반부에서 이제 검증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후에 공무상 비밀 전수 관련 문제도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대변인께서 언급하신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그 문제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김현지 부속실장 책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론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0: 책임론이 있는데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사가 책임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니까 뭐 세 가지 요소를 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거기서 검증하지 못했던 것이 이후에 추가로 불거진 것도 있을 것이다.
1: 예.
0: 또 하나는 이미 알고 있지만은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스템도 검증하겠다는 것인데요. 저는 당연히 검증해야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현재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에서의 인재풀의 빈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일기 내각 때요. 총리까지 포함해가지고 8명의 현역 의원들을 장관으로 가세요. 40%를 현역 의원으로 했어요.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경우가 없습니다.
1: 예.
0: 물론 그중에서 강선우 의원 뭐 등 낙마했기 때문에 7명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한때 이명박 정부 때 5명이 동시에 들어가는 걸 두고 너무 정치권에서 많이 들어간다라는
1: 예.
0: 얘기 했단 말이죠. 이번에 그랬고 이번에도 6명 중에 3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유능한 또 여러 가지 활용할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은 별로 주변에서 국민 여러 군데서 골고루 쓰지 못하고 정치권 주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간신히 막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1: 예.
0: 그 범위 내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전 가장 중시 봐야 된다고 보고 점검 문제는 역시 두 가지 방식이죠. 내부적인 점검을 잘하고 또 하나는 야당이라든가 비판 여론에서 지적한 것을 잘 접수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점검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1: 예. 지금 이제 벌써 두 명의 낙마자. 그런데 또 현직 의원들이 또 낙마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원의 불패 신화가 이미 강선우 의원 시절부터 이제 깨졌지만 앞으로 향후 이재명 정부의 이런 것들이 국정에 부담이 되진 않을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2: 대통령이 모든 것을 행사 인사는 만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사에서 실패하면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미 지금 레임덕이 와 있다고 봅니다. 30%대 지지율이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왜 18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겠습니까?
1: 예.
2: 개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더 떨어지니까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앞두고 민심을 바로잡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기자회견 결과도 마찬가지로 반쪽 기자회견 아니었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지지층만을 보고하는 그리고 본인의 여러 가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 정권에 다시 떠넘기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솔직한 것을 원하고 정치는 신뢰이지 않습니까? 이번 기자회견에서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주는데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만사라고 하지만 결국은 대통령 1인이 어떤 특정한 인사를 지명을 하면 그냥 밑에서 인사 검증 라인에서는 가급적 올리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이번에 김성원 법무부 장관은 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렸고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은
1: 예.
2: 온갖 특혜 의혹과 이런 걸 통해서 2030년에 30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허망함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의 부담은 상당히 크고 특히 이제 지금 국민의힘 주장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철거면 특공도 있지만 북한을 주적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장관이 장관을 과연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1: 예.
2: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명의 낙마가 나온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미 대통령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그런 개각은 실패했다.
1: 네.
2: 그럼 앞으로 어떻게 더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야당과 협의해서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복고 입법을 하지 말고 여당과 야당이 협치하는 그런 정신으로 갈 때만이
1: 네.
2: 여론적 반등이라든가 정권이 안정화 길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1: 그러니까 인사는 만사다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법무부 장관 후임 어쨌든 또 지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 검찰개혁이라는 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적합한지 후속 인선에 대해서 벌써 지금 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0: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풀이 지금 좁으며 된 이 풀 밖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인물이 적합할까요?
1: 우리 앵커도 지금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임명해야 된다고 보시는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이제 여권의 강경파들이 역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바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정성호 전 장관의 경우는 오히려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물러났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문제가 금방 불거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당장 이번에 추가로 쉬운 한 개의 개정법이 등장했어요. 형사법이 개정됐으니까 당연히 후속 법안들이 개정이 되지만 이번의 경우는 지난번 형사법 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보완하려고 만든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0: 예.
1: 예컨대 전에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개정안으로 7대 범죄에 관해서는 보안수사권을 유지하는 개정안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없어져 버렸어요. 무산됐고 이제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지금 현재 공소청법에다가 그걸 넣어서 해결하는 방식 한다든가 여러 가지 땜질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후에 법무부 장관을 어떤 사람을 임명할지도 그 방향하고 맞춰서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이전에 지금 김성훈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공소 취소.
2: 김성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후보자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보면서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지만 김승원 후보자의 전 보좌진이 여러 추가 의혹을 담아 청와대 탄원서를 전달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뜨거운 상황인데 관련 정치권 이슈를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의 대담으로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3: 뉴스와 음악으로 깊어가는 밤.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이제 내일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웨스트 라이프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Easy.

FM 94.5MHz 밤 11시 뉴스 앤 뮤직은 웨스트라이프의 Easy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간대 뉴스 앤 뮤직 시작했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창 열려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세요. 앱 하단에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주말의 첫날도 밤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계절, 이 시간에 잘 어울리는 노래 두곡 선곡해서 띄워드릴 텐데요. 먼저 MIMP의 Say You Love Me 듣고요. 이어서 제임스 모리슨이 부릅니다. Man in the Mirror까지 만나볼게요.

MYMP, Say You Love Me, 이어서 제임스 모리슨의 Man in the Mirror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8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나고야 미즈호공원 육상경기장에서 성대한 개회식과 함께 다음 달 4일까지 16일 동안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가부키 등 일본의 전통문화와 기술이 어우러진 집단 안무, 자동차와 전자 등의 산업 발전, 아시안게임을 통한 도약을 표현한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조정의 김동용, 탁구의 신유빈 선수를 기수로 16번째로 입장했고, 이번 대회 41개 종목에 1,051명이 참여해 금메달 40개 이상,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KT위즈가 두산 베어스를 15-3으로 완파하고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KT는 두산과의 수원 홈경기에서 최원준과 힐리어드의 홈런포를 포함해 16안타를 몰아쳤고, 선발 투수 데니엘은 6이닝 3실점 1자책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KT와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는 롯데 자이언츠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삼성은 6회 말 나승엽의 3루타에 이은 전민재의 적시타로 3-3 동점을 허용한 뒤 8회 말 한동희의 솔로포에 이어 삼성 투수 장찬희의 포크로 2점을 더 내줘 5-3으로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한편 기아 타이거즈는 NC 다이노스를 원정 경기에서 5-1로 잡고 NC전 8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인천 강화군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6일 구제역이 발생했던

소농장 근처에 다른 소농장을 검사한 결과 소 두 마리에서 구제역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본은 해당 농장의 다른 가축들은 항체 양성률이 높은 데다 별다른 증상도 보이지 않아 우선 감염된 소 두 마리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모니카의 Angel of Mine, 이어서 NSYNC, God Must Have Spent a Little More Time on You까지 만나고 올게요.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청와대가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거절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문제 협조 요청을 거부한 거라는 취지의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 2만 5천에서 4만 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MBC 방송이 전현직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미 유럽사령국 사령관은 피터 에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이 같은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유럽에 배치된 미군은 약

8만 명으로 2만 5천에서 4만 명을 철수할 경우 미군 병력이 3분의 1에서 절반가량 줄어드는 셈으로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큰 감축 규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에 처한 국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29번 전화뿐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국민비서 챗봇 등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상담센터가 운영하는 자살예방상담 통합번호 109번을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의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단에 띄워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아나운서 이태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7: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미제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작업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소청장 재청권을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는 만큼 공소청은 기관장 없이 출범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새 후보자를 물색하고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려면 후임 장관이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당혹한 분위기 속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새 제도 안착에

0: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전투 파병은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 언론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의 파병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청와대는 트럼프의 요청을 거절한 건 아니라며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비전투 분야 파병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2: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파병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우리 군이 전쟁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3: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2: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의 군사력에 함께 맞설 지원군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투 파병 거절은 사실상 트럼프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는 겁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트럼프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투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비전투 자원 파병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3: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상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 부대가 나가 있습니다.
2: 조현 외교부 장관도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미 간의 파병에 대한 견해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개입하는 호르무즈 파병은 없다고 언급한 이튿날 서울 도심에서 파병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파병 반대 긴급행동은 어제 낮 1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근처에서 집회를 연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단체는 이 대통령이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말했지만 미국 측의 파병 요청을 거절하는 건 아니라는 청와대 입장 발표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파병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일을 맞아 벼룩시장 행사에 참석했던 시민들을 1톤짜리 트럭이 갑자기 덮쳤습니다. 3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4: 평화롭던 행사장 안으로 갑자기 트럭 한 대가 돌진합니다. 행사용 천막은 물론 사람들까지 마구 치어나가는데도 아랑곳 없이 질주가 이어집니다. 1톤 트럭이 안성 씨가 주관하는 나눔 녹색장터 행사장을 덮쳤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11시 20분쯤입니다.
5: 소유주차 중이라고 전달을 받긴 했는데
4: 트럭은 모두 6명을 들이받았습니다. 30대 여성과 1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6: 심정지 2명이고요. 남자 10대하고요. 여자 30대라고 나와있습니다.
4: 또 20대 여성이 두 다리가 모두 골절되는 중상을 당했고 나머지 3명은 얼굴 찰가상을 입거나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분리배출 행사 홍보를 위해 현장을 찾은 트럭은 안성 씨 소유로 60대 트럭 운전자 역시 안성 씨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남성을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1: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난 상어가 이틀째 목격됐습니다. 관계기관이 앞다퉈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상어를 보려는 주말 나들이객으로 공원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7: 부산 북항 친수공원이 인파로 북적입니다. 수로를 따라 늘어선 사람들 모두 물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은 건 다름 아닌 진회색 지느러미가 선명한 상어.
8: 올라왔다. 일단 일어나.
7: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에 화들짝 놀라면서도 신기해하는 반응입니다.
9: 한 3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엄치고 가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아이들도 상어 보니까 엄청 좋아했습니다.
7: 상어 목격담이 실시간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오는 등 관심이 집중되며 공원은 상어를 보려는 나들이 객으로 종일 붐볐습니다. 관계기관은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지면 어쩌나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바다로 나가도록 내버려두라는 전문가 권고에 해경도 퇴치를 중단한 상황. 이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수시로 안내 방송을 내보내거나
10: 안전을 위해 수로 난간에 기대거나 올라타는 행위를 절대 삼가두시기 바랍니다.
7: 안전관리 요원이 현장을 둘러보는 정도에 그칩니다. 이번에 출몰한 상어는 몸길이 3m, 몸무게는 250에서 300kg으로 추정되는 무태상어입니다. 제주도와 부산 앞바다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상어로 백상아리 상어만큼 강한 공격성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건드렸을 때 다치게 한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어에 대한 시민들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도심 가까이 접근한 상어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계기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1: 예선부터 관심이 쏠렸던 국립중앙박물관 분장놀이 결선이 열렸습니다. 유리 진열장 너머로만 보던 문화유산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이색 풍경에 펼쳐졌는데요. 그 현장을 허현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1: 손가락을 뺨에 댄 채 생각에 잠겨 있던 반가사유상이 갑자기 몸을 움직입니다. 금방이라도 헤엄칠 듯한 백자 잉어 모양 연적이 거리를 누빕니다. 거대한 성덕대왕 신종과 금동대학로가 걸어나오자 객석에서는 웃음과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나란히 기마 임무령 토기가 된 쌍둥이 자매부터 양손을 하늘로 쭉 뻗은 채 나와 간돌검을 재치 있게 표현한 모델 이혜정 씨까지. 박물관 속 유물을 재현하는 국립중앙박물관 분장놀이로 올해 3회째를 맞았습니다. 춘천과 대구 등 전국 권역 4곳에서 본선을 거쳐 25팀이 최종 무대에 올랐습니다.
12: 과거 조상님들이 되게 잉어 연적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런 약간 다산의 의미가 있고 저도 약간 저희 가족들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약간 그런 의미가 또 제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나.
11: 학생들을 응원하러 온 선생님부터 온라인 영상을 보고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도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13: 저희 참가자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4: 공주박물관과 부여박물관에 방문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유물을 선정을 했습니다.
15: 작년에 결승 영상을 봤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기도 했고 올해 출전하시는 분들 퀄리티가 상당하셔서 이거는 꼭 봐야겠다 싶어서 왔어요. 너무 재밌어요.
11: 무대 밖에서도 즐길 거리는 이어졌습니다.
16: 무대 뒤에는 이렇게 분장촌이 마련됐습니다. 누구나 직접 유물로 변신해 볼 수 있어 색다른 재미를 더합니다.
11: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은 지난해보다 한 달 반 이상 빨리 500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진열장을 뛰쳐나와 근엄함을 잠시 내려놓은 유물들. 관람객과 어우러진 한바탕 놀이가 박물관의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7: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18: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

0: 유예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채택이 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임명 절차를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먼저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예정에 없던 주말 기자회견을 공지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8: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의 자금 부담이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꼭 20일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새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싶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거 자신을 향했던 검찰 수사와 한동훈 의원이 펼쳐온 낙마 공세에는 사퇴 이후에도 전모를 파헤치겠다.

0: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짓기 사태 전무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0: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가 짧은 입장을 내자 곧이어 민주당도 같은 결의 논평을 냈습니다. 김 후보자의 결단을 고뇌에 찬 결정,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결단으로 평가하며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주도했던 여당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메시지에 발을 맞췄습니다. 김 후보자를 향했던 검찰의 조작, 표적 수사와 한동훈 의원의 수사기록 불법 유출 의혹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외적 메시지엔 존중과 개혁만 담겼지만 민주당으로선 끝까지 김 후보자를 엄호했던 게 되레 부담으로 남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통령도 당사자도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당은 여론을 거스르며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남게 된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로 예정됐던 김민석 대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연기했는데 김 후보자 자진 사퇴가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YTN 송재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당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각종 논란 속에 임명 강행 대신 자진 사퇴로 마무리됐지만 청와대 인사 검증을 둘러싼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직후 청와대는 후보자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후보자가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밤새 고심이 깊었다고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는데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에 김 후보자의 추가 의혹에 대한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보좌진 A씨는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탄원서엔 기자 성추행이나 추가 음주운전, 또 다른 청탁 정황 등 여러 의혹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 기자회견 당일인 그제 오전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좌진은 이런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신고를 통해 알렸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청와대에 직접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기자회견이 2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회견을 30분 연기했는데 해당 탄원서에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고 김 후보자 측은 탄원서 제출 사실도 모르고 관련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용해인에 이어 김승원까지 2기 내각 후보자가 논란 속에 잇따라 낙마하면서 청와대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특히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참모들 사이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는 정황도 흘러나옵니다.
4: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겠죠. 부족함일 겁니다.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3: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해 임명 강행 대신 자진 사퇴 형식으로 잡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추가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전국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이번 청문 전국 기간에는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크고 작은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는데요. 국민의힘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이제부터는 수사의 시간이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결정타가 된 건 신약 로비 의혹입니다.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에 신속한 승인을 전달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임상시험 승인으로 실제 93명에게 투약된 데다가 주가 조작에 빌미가 됐다는 게 야권 주장입니다. 의혹 제기와 전천후 검증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녹취록 공세가 한몫했는데 김승원 후보자 사퇴 직후엔 국민의 승리란 소회를 밝혔습니다.
6: 근데 철회했다는 이야기는 김승원의 문제, 오빠 독약 로비가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제기 한쪽에다가 복수하겠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5: 김 후보자 배우자와 아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 돌봄기관이 바우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를 해명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7: 열악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다른 장애인 단체의 기회를 총탁으로 빼앗아 놓고 김승원 후보가 사퇴할 때까지 장애인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은 파렴치합니다.
5: 국민의힘은 사퇴는 면죄부가 아니라며 각종 의혹을 모두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다시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떠나는 순간에 마저 표적 수사 타령을 늘어놓으며 오기를 부렸다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공소취소라는 제일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단지 작전의 선봉장을 교체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이 대통령도 정조준했습니다.
8: 김현지 실장 등 인사농단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하십시오. 인사검증 시스템이 왜 이 지경으로 무너졌는지 전면적인 재점검에 나서십시오.
5: 용혜인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연이은 낙마로 기세가 바짝 오른 국민의힘은 이제 철거민 특별공급 논란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겨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20일 대국민 보고대회까지 예고하며 인사 실패 여론전은 추석 밥상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이렇게 자진 사퇴를 결정한 건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커졌기 때문인데요. 청문회에서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싸늘한 여론을 돌리진 못했습니다. 낙마에 영향을 준 의혹들을 이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9: 최대 뇌관이 됐던 건 신약 로비 의혹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 씨 부탁으로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했다는 겁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공익 목적의 민원을 전달한 거라며 선을 그었지만 임상시험 자체가 가짜로 드러난 데다 식약처 승인을 매개로 한 주가 조작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은 더 싸늘해졌습니다.
10: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제가 알 수가 없고요.
11: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맨 먼저 만나서
9: 가족 특혜 의혹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가 김 후보자 지역구로 옮긴 뒤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선정되는 특혜를 받았고 가족들에게는 과도한 급여가 지급됐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눈물까지 보이며 부인했습니다.
10: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9: 이 밖에도 음주운전 이력과 자녀의 학군지 위장 전입 등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이런 과거 행적들이 잇따르면서 악화한 여론을 돌리기 어려워지자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용훈입니다.
2: 전투 파병은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 언론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의 파병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청와대는 트럼프의 요청을 거절한 건 아니라며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비전투 분야 파병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12: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파병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우리 군이 전쟁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4: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12: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의 군사력에 함께 맞설 지원군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투 파병 거절은 사실상 트럼프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는 겁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트럼프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투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비전투자원 파병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4: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상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 부대가 나가 있습니다.
12: 조현 외교부 장관도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미 간의 파병에 대한 견해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3: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임명 절차를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예정에 없던 주말 기자회견을 공지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7: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의 자금 부담이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꼭 20일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새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싶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거 자신을 향했던 검찰 수사와 한동훈 의원이 펼쳐온 낙마 공세에는 사퇴 이후에도 전모를 파헤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짓기 사태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6: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가 짧은 입장을 내자 곧이어 민주당도 같은 결의 논평을 냈습니다. 김 후보자의 결단을 고뇌에 찬 결정,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결단으로 평가하며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주도했던 여당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메시지에 발을 맞췄습니다. 김 후보자를 향했던 검찰의 조작, 표적 수사와 한동훈 의원의 수사기록 불법 유출 의혹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외적 메시지엔 존중과 개혁만 담겼지만 민주당으로선 끝까지 김 후보자를 엄호했던 게 되레 부담으로 남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통령도 당사자도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당은 여론을 거스르며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남게 된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로 예정됐던 김민석 대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연기했는데 김 후보자 자진 사퇴가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YTN 송재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당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각종 논란 속에 임명 강행 대신 자진 사퇴로 마무리됐지만 청와대 인사 검증을 둘러싼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8: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직후 청와대는 후보자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후보자가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밤새 고심이 깊었다고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는데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에 김 후보자의 추가 의혹에 대한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보좌진 A씨는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탄원서엔 기자 성추행이나 추가 음주운전, 또 다른 청탁 정황 등 여러 의혹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 기자회견 당일인 그제 오전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좌진은 이런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신고를 통해 알렸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청와대에 직접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기자회견이 2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회견을 30분 연기했는데 해당 탄원서에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고 김 후보자 측은 탄원서 제출 사실도 모르고 관련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용해인에 이어 김승원까지 2기 내각 후보자가 논란 속에 잇따라 낙마하면서 청와대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특히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참모들 사이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는 정황도 흘러나옵니다.
9: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겠죠. 부족함일 겁니다.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8: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해 임명 강행 대신 자진 사퇴 형식으로 잡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추가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전국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5: 김승원 후보자는 자리에서 물러나면서도 수사기밀 유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며 한동훈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2차전 양상 속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 여부도 관심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10: 사과로 시작한 사퇴 회견은 한동훈 의원을 향한 선전포고로 끝났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한 의원의 검찰 기소 계획서 공개를 불법 유출과 짜깁기로 규정하며 반격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7: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로.
10: 김 후보자와 한 의원 사건 모두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나란히 배당된 상태입니다. 먼저 김 후보자는 과거 브로커의 부탁을 받아 특정 업체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장에게 요청하고 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로 지난 4일 고발됐습니다. 2년 전 검찰이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한 사안이지만 청문 전국에서 고발장이 새로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선상에 다시 오른 겁니다. 경찰은 그동안 재수사란 용어 자체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김 후보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은 우선 덜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재수사를 위해선 새로운 증거

0: 확보가 관건인데 검찰이 관련 재판 진행을 이유로 과거 수사 기록 제공에 난색을 보이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한 의원이 관련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되면서 같은 경찰서에서 동시에 입수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1: 오빠 독약 로비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0: 공격이 역공을 부른 청문회장 정치 공방은 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외 난타전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2: 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법무부 수장 공백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사실상 장관 없는 상태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맞아야 해 혼란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가 큽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3: 다음 달 2일부터는 형사사법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행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새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제였습니다.
4: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려던 걸음을 여기서 멈춥니다.
3: 그러나 김 후보자가 자진해 물러나면서 정성호 전 장관 사직 이후 3주 넘게 이어지는 법무수장 공백이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 대격변을 장관 없이 맞게 된 겁니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 직제 개편과 예산 편성 등 후속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공소청 직제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위 법령 정비는 물론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미제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작업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소청장 재청권을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는 만큼 공소청은 기관장 없이 출범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새 후보자를 물색하고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려면 후임 장관이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당혹한 분위기 속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새 제도 안착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6: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7: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나는 어이하라고 나를 두고 어디로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임명 절차를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먼저 송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예정에 없던 주말 기자회견을 공지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5: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의 자금 부담이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꼭 20일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새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싶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거 자신을 향했던 검찰 수사와 한동훈 의원이 펼쳐온 낙마 공세에는 사퇴 이후에도 전모를 파헤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짓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4: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가 짧은 입장을 내자 곧이어 민주당도 같은 결의 논평을 냈습니다. 김 후보자의 결단을 고뇌에 찬 결정.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결단으로 평가하며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주도했던 여당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메시지에 발을 맞췄습니다. 김 후보자를 향했던 검찰의 조작, 표적 수사와 한동훈 의원의 수사기록 불법 유출 의혹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외적 메시지엔 존중과 개혁만 담겼지만 민주당으로선 끝까지 김 후보자를 엄호했던 게 되레 부담으로 남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통령도 당사자도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당은 여론을 거스르며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남게 된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로 예정됐던

0: 김민석 대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연기했는데 김 후보자 자진 사퇴가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YTN 송재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당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각종 논란 속에 임명 강행 대신 자진 사퇴로 마무리됐지만 청와대 인사 검증을 둘러싼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직후 청와대는 후보자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후보자가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밤새 고심이 깊었다고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는데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에 김 후보자의 추가 의혹에 대한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보좌진 A씨는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탄원서엔 기자 성추행이나 추가 음주운전, 또 다른 청탁 정황 등 여러 의혹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 기자회견 당일인 그제 오전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좌진은 이런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신고를 통해 알렸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청와대에 직접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기자회견이 2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회견을 30분 연기했는데 해당 탄원서에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고 김 후보자 측은 탄원서 제출 사실도 모르고 관련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용해인에 이어 김승원까지 2기 내각 후보자가 논란 속에 잇따라 낙마하면서 청와대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특히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참모들 사이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는 정황도 흘러나옵니다.
3: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겠죠. 부족함일 겁니다.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2: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해 임명 강행 대신 자진 사퇴 형식으로 잡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추가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전국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김승원 후보자는 자리에서 물러나면서도 수사기밀 유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며 한동훈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2차전 양상 속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 여부도 관심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4: 사과로 시작한 사퇴 회견은 한동훈 의원을 향한 선전포고로 끝났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한 의원의 검찰 기소 계획서 공개를 불법 유출과 짜깁기로 규정하며 반격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5: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로.
4: 김 후보자와 한 의원 사건 모두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나란히 배당된 상태입니다. 먼저 김 후보자는 과거 브로커의 부탁을 받아 특정 업체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장에게 요청하고 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로 지난 4일 고발됐습니다. 2년 전 검찰이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한 사안이지만 청문 전국에서 고발장이 새로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선상에 다시 오른 겁니다. 경찰은 그동안 재수사란 용어 자체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김 후보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은 우선 덜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재수사를 위해선 새로운 증거 확보가 관건인데 검찰이 관련 재판 진행을 이유로 과거 수사 기록 제공에 난색을 보이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한 의원이 관련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되면서 같은 경찰서에서 동시에 입수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6: 오빠 독약 로비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공격이 역공을 부른 청문회장 정치 공방은 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외 난타전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0: 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법무부 수장 공백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사실상 장관 없는 상태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맞아야 해 혼란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가 큽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다음 달 2일부터는 형사사법 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행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새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제였습니다.
2: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려던 걸음을 여기서 멈춥니다.
1: 그러나 김 후보자가 자진해 물러나면서 정성호 전 장관 사직 이후 3주 넘게 이어지는 법무수장 공백이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 대격변을 장관 없이 맡게 된 겁니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 직제 개편과 예산 편성 등 후속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공소청 직제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위 법령 정비는 물론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미제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작업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소청장 재청권을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는 만큼 공소청은 기관장 없이 출범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새 후보자를 물색하고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려면 후임 장관이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당혹한 분위기 속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새 제도 안착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0: 전투 파병은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 언론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의 파병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청와대는 트럼프의 요청을 거절한 건 아니라며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비전투 분야 파병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홍성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파병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우리 군이 전쟁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4: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3: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의 군사력에 함께 맞설 지원군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투 파병 거절은 사실상 트럼프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는 겁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트럼프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투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비전투 자원 파병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4: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상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 그런 것도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 부대가 나가 있습니다.
3: 조현 외교부 장관도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미 간에 파병에 대한 견해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휴일을 맞아 벼룩시장 행사에 참석했던 시민들을 1톤짜리 트럭이 갑자기 덮쳤습니다. 3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5: 평화롭던 행사장 안으로 갑자기 트럭 한 대가 돌진합니다. 행사용 천막은 물론 사람들까지 마구 치어나가는데도 아랑곳없이 질주가 이어집니다. 1톤 트럭이 안성 씨가 주관하는 나눔 녹색장터 행사장을 덮쳤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11시 20분쯤입니다.
6: 총기차 중이라고 전달을 받긴 했는데.
5: 트럭은 모두 6명을 들이받았습니다. 30대 여성과 1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6: 심정지 2명이고요. 남자 10대하고요. 여자 30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5: 또 20대 여성이 두 다리가 모두 골절되는 중상을 당했고 나머지 3명은 얼굴 철가상을 입거나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분리배출 행사 홍보를 위해 현장을 찾은 트럭은 안성시 소유로 60대 트럭 운전자 역시 안성시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남성을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임명 절차를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먼저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예정에 없던 주말 기자회견을 공지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7: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의 자금 부담이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꼭 20일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새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싶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거 자신을 향했던 검찰 수사와 한동훈 의원이 펼쳐온 낙마 공세에는 사퇴 이후에도 전모를 파헤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짓기 사태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6: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가 짧은 입장을 내자 곧이어 민주당도 같은 결의 논평을 냈습니다. 김 후보자의 결단을 고뇌에 찬 결정.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결단으로 평가하며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주도했던 여당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메시지에 발을 맞췄습니다. 김 후보자를 향했던 검찰의 조작, 표적 수사와 한동훈 의원의 수사기록 불법 유출 의혹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외적 메시지엔 존중과 개혁만 담겼지만 민주당으로선 끝까지 김 후보자를 엄호했던 게 되레 부담으로 남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통령도 당사자도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당은 여론을 거스르며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남게 된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로 예정됐던 김민석 대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연기했는데 김 후보자 자진 사퇴가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YTN 송재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당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각종 논란 속에 임명 강행 대신 자진 사퇴로 마무리됐지만 청와대 인사 검증을 둘러싼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8: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직후 청와대는 후보자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후보자가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밤새 고심이 깊었다고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는데,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에 김 후보자의 추가 의혹에 대한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보좌진 A씨는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탄원서엔 기자 성추행이나 추가 음주운전, 또 다른 청탁 정황 등 여러 의혹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 기자회견 당일인 그제 오전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좌진은 이런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신고를 통해 알렸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청와대에 직접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기자회견이 2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회견을 30분 연기했는데 해당 탄원서에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고, 김 후보자 측은 탄원서 제출 사실도 모르고 관련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용혜인에 이어 김승원까지 2기 내각 후보자가 논란 속에 잇따라 낙마하면서 청와대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특히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참모들 사이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는 정황도 흘러나옵니다.
9: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겠죠. 부족함일 겁니다.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8: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해 임명 강행 대신 자진 사퇴 형식으로 잡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추가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전국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5: 국민의힘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폭로가 담긴 전직 보좌관의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자진 사퇴가 아니라 도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음주운전도 더 있었고 보좌진에 대한 상습 욕설과 폭언에 추가 청탁과 성추행까지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볼수록 잘된 인사란 김민석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보는 눈이 있다며 이 정도면 청와대 인사라인부터 쫓아내야 하는데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이 배후에 있으니 못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이렇게 자진 사퇴를 결정한 건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커졌기 때문인데요. 청문회에서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싸늘한 여론을 돌리진 못했습니다. 낙마에 영향을 준 의혹들을 이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0: 최대 뇌관이 됐던 건 신약 로비 의혹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 씨 부탁으로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했다는 겁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공익 목적의 민원을 전달한 거라며 선을 그었지만 임상시험 자체가 가짜로 드러난 데다 식약처 승인을 매개로 한 주가 조작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은 더 싸늘해졌습니다.
11: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맨 먼저 만나서
10: 가족 특혜 의혹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가 김 후보자 지역구로 옮긴 뒤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특혜를 받았고 가족들에게는 과도한 급여가 지급됐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눈물까지 보이며 부인했습니다.
11: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10: 이 밖에도 음주운전 이력과 자녀의 학군지 위장 전입 등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이런 과거 행적들이 잇따르면서 악화한 여론을 돌리기 어려워지자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0: 이용훈입니다.
1: 김승환 후보자는 자리에서 물러나면서도 수사김의 유출의 전무를 끝까지 밝히겠다며 한동훈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2차전 양상 속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 여부도 관심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사과로 시작한 사퇴 회견은 한동훈 의원을 향한 선전포고로 끝났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한 의원의 검찰 기소 계획서 공개를 불법 유출과 짜깁기로 규정하며 반격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3: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로.
2: 김 후보자와 한 의원 사건 모두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나란히 배당된 상태입니다. 먼저 김 후보자는 과거 브로커의 부탁을 받아 특정 업체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장에게 요청하고 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로 지난 4일 고발됐습니다. 2년 전 검찰이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한 사안이지만 청문 전국에서 고발장이 새로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선상에 다시 오른 겁니다. 경찰은 그동안 재수사란 용어 자체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김 후보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은 우선 덜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재수사를 위해선 새로운 증거 확보가 관건인데 검찰이 관련 재판 진행을 이유로 과거 수사 기록 제공에 난색을 보이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한 의원이 관련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되면서 같은 경찰서에서 동시에 입수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4: 오빠 독약 로비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공격이 역공을 부른 청문회장 정치 공방은 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외 난타전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일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첫 소식입니다.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청문보고서까지 채택됐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임명 절차를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1: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0: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예정에 없던 주말 기자회견을 공지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2: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의 자금 부담이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꼭 20일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새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싶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거 자신을 향했던 검찰 수사와 한동훈 의원이 펼쳐온 낙마 공세에는 사퇴 이후에도 전모를 파헤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짓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0: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가 짧은 입장을 내자 곧이어 민주당도 같은 결의 논평을 냈습니다. 김 후보자의 결단을 고뇌에 찬 결정,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결단으로 평가하며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주도했던 여당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메시지에 발을 맞췄습니다. 김 후보자를 향했던 검찰의 조작, 표적 수사와 한동훈 의원의 수사기록 불법 유출 의혹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외적 메시지엔 존중과 개혁만 담겼지만 민주당으로선 끝까지 김 후보자를 엄호했던 게 되레 부담으로 남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통령도 당사자도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당은 여론을 거스르며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남게 된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로 예정됐던 김민석 대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연기했는데 김 후보자 자진 사퇴가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당일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 각종 논란 속에 임명 강행 대신 자진 사퇴로 마무리됐지만 청와대 인사 검증을 둘러싼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직후 청와대는 후보자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후보자가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밤새 고심이 깊었다고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는데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에 김 후보자의 추가 의혹에 대한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보좌진 A씨는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탄원서엔 기자 성추행이나 추가 음주운전, 또 다른 청탁 정황 등 여러 의혹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 기자회견 당일인 그제 오전

0: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좌진은 이런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신고를 통해 알렸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청와대에 직접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기자회견이 2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회견을 30분 연기했는데 해당 탄원서에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고 김 후보자 측은 탄원서 제출 사실도 모르고 관련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용혜인에 이어 김승원까지 2기 내각 후보자가 논란 속에 잇따라 낙마하면서 청와대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특히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참모들 사이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는 정황도 흘러나옵니다.
1: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겠죠. 부족함일 겁니다.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0: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해 임명 강행 대신 자진 사퇴 형식으로 잡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추가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전국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네, 김승원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도 수사기밀 유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며 한동훈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3: 2차전 양상 속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 여부도 관심입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다과로 시작한 사퇴 회견은 한동훈 의원을 향한 선전포고로 끝났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한 의원의 검찰 기소 계획서 공개를 불법 유출과 짜깁기로 규정하며 반격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5: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로.
4: 김 후보자와 한 의원 사건 모두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나란히 배당된 상태입니다. 먼저 김 후보자는 과거 브로커의 부탁을 받아 특정 업체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장에게 요청하고 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로 지난 4일 고발됐습니다. 2년 전 검찰이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한 사안이지만 청문 전국에서 고발장이 새로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선상에 다시 오른 겁니다. 경찰은 그동안 재수사란 용어 자체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김 후보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은 우선 덜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재수사를 위해선 새로운 증거 확보가 관건인데 검찰이 관련 재판 진행을 이유로 과거 수사 기록 제공에 난색을 보이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한 의원이 관련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되면서 같은 경찰서에서 동시에 입수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6: 오빠 독약 로비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공격이 역공을 부른 청문회장 정치 공방은 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외 난타전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2: 네, 이렇게 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법무부 수장 공백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3: 사실상 장관 없는 상태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맞아야 해서 혼란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가 큽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다음 달 2일부터는 형사사법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행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새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제였습니다.
5: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려던 걸음을 여기서 멈춥니다.
7: 그러나 김 후보자가 자진해 물러나면서 정성호 전 장관 사직 이후 3주 넘게 이어지는 법무수장 공백이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 대격변을 장관 없이 맞게 된 겁니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 직제 개편과 예산 편성 등 후속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공소청 직제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0: 하위 법령 정비는 물론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미제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작업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소청장 재청권을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는 만큼 공소청은 기관장 없이 출범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새 후보자를 물색하고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려면 후임 장관이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당혹한 분위기 속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새 제도 안착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네, 다음은 사고 소식입니다. 휴일을 맞아 벼룩시장 행사에 참석했던 시민들을 1톤짜리 트럭이 갑자기 덮쳤습니다.
2: 3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평화롭던 행사장 안으로 갑자기 트럭 한 대가 돌진합니다. 행사용 천막은 물론 사람들까지 마구 치어나가는데도 아랑곳 없이 질주가 이어집니다. 1톤 트럭이 안성 씨가 주관하는 나눔 녹색 장터 행사장을 덮쳤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11시 20분쯤입니다.
4: 총기차 중이라고 전달을 받긴 했는데.
3: 트럭은 모두 6명을 들이받았습니다. 30대 여성과 1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5: 심정지 2명이고요. 남자 10대하고요. 여자 30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3: 또 20대 여성이 두 다리가 모두 골절되는 중상을 당했고 나머지 3명은 얼굴 찰가상을 입거나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분리배출 행사 홍보를 위해 현장을 찾은 트럭은 안성시 소유로 60대 트럭 운전자 역시 안성시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남성을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1: 트럭이 돌진한 곳에선 오후부터 벼룩시장 행사가 본격적으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2: 하마터면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건데 65살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사고가 난 도서관 앞엔 시민 20명가량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후에 예정된 벼룩시장 행사를 준비하는 판매자와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행사 시작 2시간 전쯤 갑작스럽게 돌진한 트럭에 모자가 참변을 당했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혼비백산했습니다.
7: 시작하기 전이고 이제 과자 물품 같은 거 논문 진열하는 과정 그때 미용이었으면 진짜 대형사고 터진 거예요.
6: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했을 때 사고가 났더라면 인명피해 규모가 더 컸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8: 사고 충격으로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차가 밀고 들어간 자리를 따라 그늘막이 무너져 있습니다.
6: 65살 고령인 트럭 기사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가 이후에는 차가 갑자기 튀어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에도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대낮에 도심 아파트 언덕을 뚫고 돌진하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로 843명이 숨졌고 다친 사람도 6만 명이 넘습니다. 경찰이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독려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차량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사고를 낸 트럭 기사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2: 그 사이 참석한 국제행사에선 사법 독립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긴 시간 숙고가 이어진 만큼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9: 각국 사법부 수장들이 모인 국제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0: Courts must remain independent. Judges must decide cases according to law.
9: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후보자 재재청 요구 이후 20일 넘게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제청한 두 신임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손봉기 부장판사를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조 대법원장이 이와 관련해 곧 입장을 내겠다고 했지만 갑작스러운 부친상과 국제 행사 일정으로 갈등 국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손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을 다시 제청하느냐 아니면 추천위부터 새로 꾸리느냐입니다. 대법원 내부적으로는 여론은 물론 학계 의견까지 신중하게 살펴 흠결 없는 맞대응을 하겠다는 기류가 읽히는 상황. 하지만 청와대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달라며 재촉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11: 국가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 법조계 안팎에선 추석 연휴 전 입장을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고심 끝에 나올 사법부 수장의 결정이 반년 넘게 이어진 청와대와의 평행선을 좁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1: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상승률은 현 정부 들어서만 10.4%에 달했습니다. 김홍래 기자입니다.
12: 서울 아파트값이 매매 전세 가릴 것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시장이 비상인데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올랐습니다. 15개월 동안 누적 상승률은 무려 10.4%.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준으로 5억 원짜리 전세가 1년 3개월 만에 5억 5천만 원 정도로 오른 셈입니다.
13: 물가라는 큰 범주 안에 주거비용도 들어가잖아요. 소비자 물가가 8월에 3.1% 정도였어요. 책 상회하는 속도의 임차비용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
12: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12년 1월 이후 가장 비쌌을 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1월이었습니다. 이후 1년 4개월 뒤 저점을 찍고 계속 오르다 지난달 6억 3,663만 원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전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로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과 토지거래 허가제, 대출 제한 등 각종 규제들이 꼽힙니다.
14: 전세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한 이유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실거주 중심이라든가 그리고 퇴거 자금 대출 규제 이런 정책의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전세 물량도 감소를 하고
12: 정부의 잇단 대책 발표와 땜질식 규제 보완 탓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점도 전세값 오름세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 최근 검찰로 넘겨진 수원 마약 좀비 사건 피의자는 체포와 석방이 반복되는 동안 줄곧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송치 직전에는 해외 필로폰 투약 사실까지 인정하면서 자백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유가 뭘지 김철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15: 마약 좀비로 불린 30대 남성 A씨 수사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돼 긴급 체포됐지만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풀려났습니다. 모발 정밀 검사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끝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체포와 석방, 구속까지 상황이 널뛰게 하는 동안 A씨 태도는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범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구속된 뒤에는 필로폰만큼은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송치 직전에는 향정신성의약 품은 물론 필로폰 투약까지 사실상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건데 경찰은 먼저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반전의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A씨와 지인이 향정신성의약 품을 주고받으며 위법 투약을 이어온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피의자가 마약 사범이란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증명됐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 수사는 물론 구속영장 발부와 자백까지 일사천리여졌다는 게 경찰 평가입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 자백에는 A씨 모발에 남은 투약 흔적 그리고 출입국 기록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나부의 나이테처럼 머리카락에는 과거 투약 흔적이 길게는 1년까지 남아있게 되는데 피의자 모발에서 올해 초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2026년 9월 20일 일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인테데이. 안녕하세요.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필립 글래스의 음악이었습니다. 영화 The Hours 중에서 The Post Act. 카밀레 토마스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이 새로 나온 음반 중 한 곡이었는데요. 필립 글래스의 작품을 첼로로 연주한 것이었습니다. 클래식 현대음악가 작곡가의 음악을 이 클래식 연주자가 다시 연주한 건데 이런 경우는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음악 작곡가가 영화음악을 작곡하고요. 이 음악은 현대 클래식 음악의 레파토리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음악이 바로 마이클 니먼의 작품입니다. 영화 피아노 중에서 The Heart, Essex, Pleasure First, 고티에 카푸숑의 첼로 연주입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막스 리히터가 HBO 드라마 레프트오버를 위해 작곡한 The Departure, 랑랑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마이클 니먼의 작품, 영화 피아노 중에서 The Heart, Asics, Pleasure First, 고티의 카푸숑의 첼로 연주, 막스 리히터가 HBO 드라마 Leftover를 위해 작곡한 The Departure, 랑랑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연구사업원 샵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테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0120님입니다. 선곡들이 지난 날들을 회상하게 하는 이른 새벽 잠을 깨우네요. 너무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지난 날들을 어떤 곡으로 회상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어떤 곡이었는지 스토리랑 얘기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0737님입니다. 먼저 듀에토의 신곡 제발 너무 축하드립니다. 평소에도 좋아하는 곡이었는데 이 듀에토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좋네요. 요즘 공기와 너무 잘 어울려서 좋습니다. 첫사랑도 떠오르고 크크. 그리고 연기를 해서 그런지 노래 부를 때 테디 눈빛이 더 깊어졌습니다. 듀에토 노래를 라디오에서 들으면 더 설레고 묘한 기분이 들어서 좋으니 신청합니다. 듀에토의 제발 해주셨어요. 아, 듀에토의 제발로 또 음방을 일주일 정도 돌았죠.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샵에 갔다가 리허설을 두 번을 거쳐서 본방을 하고 첫사랑이 떠오르시는군요. 지금 뭐 마지막 사랑은 만나셨죠? 퓨어보이스님입니다. 신곡 발표 축하드려요. 테디를 음방에서 보는 건 뭐랄까 낯설지만 즐거운 느낌. 테디도 오랜만에 연달아 방송 출연하는 거 행복할 것 같아요. 테디한테 출연 소감 듣고 싶네요. 제발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러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잘 되면 더 좋은데 그것만

언니 아니고 음악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음악을 방송을 통해서 이 청취자 여러분이나 아니면은 또 듀에토의 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룬님입니다. 낮부터 덥다 춥다를 반복해서 감기약을 잔뜩 먹고 자고 나니 좀 괜찮아졌어요. 정말 감기였나 봐요. 환절기를 그냥 넘기는 법이 없긴 하지만 요몇년 무사해서 방심했더니 점점점. 테디 바쁜데 건강 조심하세요. 맞아요. 이 환절기를 잘 넘기려면 잠을 많이 자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잠을 많이 자고 휴식을 취하면 좀 괜찮은데, 살짝 피곤하다 싶을 때꼭 새벽에 침 삼키면 목이 따끔하죠. 그러다가 감기가 오기도 하고, 몸이 진짜 안 좋을 때 아니면은 콧물이 훌쩍훌쩍 나기 시작하거나.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다시 코로나가 또 기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면역력은 자기가 챙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베르테르님입니다. 약간 서늘한 요즘 공기가 너무 좋아요. 예전에 새벽에 어느 드라마 배경음악으로 일몬도가 나왔었어요. 기분이 묘하고 너무 좋아서 다시 보기로 녹화뜬 기억이 떠오르네요. 흐흐. 아, 또이 팬텀싱어 아니면 이제 또 거기서 나온 그룹들을 좋아하신 분들이 약간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일몬도랄지 뭐 이런 파페라 곡이나 성악곡이 나오면 누구보다 반가워하시고, 설마 이게 또 우리 오빠 때문에 알려진 곡이려나 이러면서 되게 기분 좋아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떼끼에로님입니다. 초가을 날씨인데 저희 집 옥상엔 장미가 피었어요. 늦여름이 길어서인가 덕분에 예쁜 꽃을 눈에 담아봅니다. 지금 장미가 폈다. 얼마나 반가운 장미인지 모르겠네요. 남들 다 폈을 때안 피고 있다가 나 홀로 이 선선한 날씨에 너의 기분을 더 좋게 만들어줄게 하고 핀건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장미. 저도 궁금하네요. 마리안나님입니다. OST 듣느라 본방사수했었던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한다. 내용은 좀 끔찍했지만 듀에토 덕분에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납니다. 내용은 끔찍하지 않은 OST를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또 저희 덕분에 드라마를 열심히 봐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스트로파지님입니다. 다음 주 휴가 가기 위해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연속으로 일했더니 피곤하네요. 장거리 연애의 현실적인 결말이네요. 지난주 레하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였죠. 맞아요. 장거리 연애. 그것도 그 당시 뭐 비행기가 있다고 가정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없었을 것 같고, 배일 것 같아, 배. 그리고 한번 출발하면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안전하게 도착했는지도 그게 걱정될 것 같고,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의 10개 중에서 6개는,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고, 얼마나 이 깜깜무소식 좋아하는 마음으로 견딘다라는 게 힘들까요? 지금 장거리 연애는요, 여러분, 장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 사랑 지키면서 행복하세요. 해롱이님입니다. 17세기, 18세기에는 오리엔탈리즘이 많았던 때라네요. 동양의 문화에 대한 막연한 동경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 이집트, 터키 같은 중동 문화에 대한 동경도 있었다네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오페라를 들려주는 인텐님도 즐기는 것 같아요. 흐흐. 팝콘 한통 드려야 할것 같네요. 흐흐흐 해주셨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뭐 1980년대 초에 저희 할아버지가 미국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게 되신 거예요. 거기서 손톱깎이를 하나 사오셨어, 미국에서. 근데 그때 어땠어? 미제라고 하면 어땠죠? 난리 났지. 미국 제품이다. 그 이후에 사실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손톱깎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손톱깎이들 좋은 거 많이 나왔죠. 근데 그 옛날에 1980년대에 산 손톱깎이를 할머니는 요게 미제야. 이것만큼 잘 깎이는 게 없어. 분명히 제가 다 깎아봤는데 다른 게더잘 깎였거든. 믿고 싶은 거야.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네. 듀이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듀이토의 제발 듣겠습니다.

듀에토의 재발이었습니다. 지난주 조금 특별한 파가니니 음반, 파가니니 His Music, His Instruments가 나왔습니다. 제목 그대로 파가니니의 음악을 그가 실제 소유했던 악기들로

로 연주한 음반입니다. 파가니니가 소유했던 바이올린 두 대와 비올라, 첼로,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기타까지 다섯 대의 악기를 한자리에 모은 건데요. 골드문트 콰르텟과 이탈리아의 기타리스트 카를로타 달리아가 이 악기들로 파가니니의 실내악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음반 중 한 곡입니다. 파가니니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카프리스 24번 이 곡을 기타와 현악 4중주 편성으로 새롭게 편곡한 버전입니다. 카를로타 달리아의 기타, 골드문트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9월 20일 일요일 인테데이 1분 여기까지입니다. 1957년 9월 20일은 핀란드의 작곡가 시벨리우스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생각보다 꽤 최근까지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벨리우스는 1920년대 후반에 이후 거의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고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30년을 사실상 작곡가로서 침묵하면서 보냈습니다. 원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다고 합니다. 핀란드의 국민적 영웅이 되고 세계적인 거장의 반열에 오르면서 자신의 명성에 걸맞은 작품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이 점점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공들였던 교향곡 8번은 결국 세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상당 부분까지 완성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시벨리우스는 끝내 만족하지 못했고 결국 악보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시벨리우스의 작품 준비했습니다. 교향곡 5번 중 3악장 클라우스 메켈레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전 2부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3: 안녕하세요, 가수 이채원입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제겐 YTN만이 있을 뿐입니다. YTN은 정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잖아요. 24시간 가장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는 채널 24번 YTN. 뉴스는 역시 YTN이 최고입니다. 채널 24번 헷갈리면 안 돼요.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0: 첫 소식입니다. 신약 청탁 로비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1: 김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결백함을 거듭 밝혔습니다. 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2: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의 자금 부담이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미완의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집기 사태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0: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당일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 각종 논란 속에 임명 강행 대신 자진 사퇴로 마무리됐지만 청와대 인사 검증을 둘러싼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직후 청와대는 후보자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후보자가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밤새 고심이 깊었다고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는데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에 김 후보자의 추가 의혹에 대한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보좌진 A씨는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탄원서엔 기자 성추행이나 추가 음주운전, 또 다른 청탁 정황 등 여러 의혹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 기자회견 당일인 그제 오전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좌진은 이런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신고를 통해 알렸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청와대에 직접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기자회견이 2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회견을 30분 연기했는데 해당 탄원서에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고 김 후보자 측은 탄원서 제출 사실도 모르고 관련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용해인에 이어 김승원까지 2기 내각 후보자가 논란 속에 잇따라 낙마하면서 청와대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특히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참모들 사이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는 정황도 흘러나옵니다.
4: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겠죠. 부족함일 겁니다.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3: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해 임명 강행 대신 자진 사퇴 형식으로 잡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추가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전국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네, 김승원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도 수사기밀 유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며 한동훈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1: 2차전 양상 속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 여부도 관심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사과로 시작한 사퇴 회견은 한동훈 의원을 향한 선전포고로 끝났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한 의원의 검찰 기소 계획서 공개를 불법 유출과 짜깁기로 규정하며 반격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2: 지금 내려

0: 노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로
1: 김 후보자와 한 의원 사건 모두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나란히 배당된 상태입니다. 먼저 김 후보자는 과거 브로커의 부탁을 받아 특정 업체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장에게 요청하고 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로 지난 4일 고발됐습니다. 2년 전 검찰이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한 사안이지만 청문 전국에서 고발장이 새로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선상에 다시 오른 겁니다. 경찰은 그동안 재수사란 용어 자체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김 후보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은 우선 덜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재수사를 위해선 새로운 증거 확보가 관건인데 검찰이 관련 재판 진행을 이유로 과거 수사 기록 제공에 난색을 보이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한 의원이 관련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되면서 같은 경찰서에서 동시에 입수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2: 오빠 독약 로비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공격이 역공을 부른 청문회장 정치 공방은 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외 난타전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3: 이렇게 김성원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법무부 수장 공백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4: 사실상 장관 없는 상태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맞아야 해서 혼란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가 큽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다음 달 2일부터는 형사사법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행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새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제였습니다.
0: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려던 걸음을 여기서 멈춥니다.
5: 그러나 김 후보자가 자진해 물러나면서 정성호 전 장관 사직 이후 3주 넘게 이어지는 법무수장 공백이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 대격변을 장관 없이 맡게 된 겁니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 직제 개편과 예산 편성 등 후속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공소청 직제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위 법령 정비는 물론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미제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작업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소청장 재청권을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는 만큼 공소청은 기관장 없이 출범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새 후보자를 물색하고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려면 후임 장관이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당혹한 분위기 속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새 제도 안착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네, 이런 가운데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4: 그 사이 참석한 국제행사에선 사법 독립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긴 시간 숙고가 이어진 만큼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신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각국 사법부 수장들이 모인 국제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7: Courts must remain independent. Judges must decide cases according to law.
6: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후보자 재재청 요구 이후 20일 넘게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재청한 두 신임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손봉기 부장판사를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조 대법원장이 이와 관련해 곧 입장을 내겠다고 했지만 갑작스러운 부친상과 국제 행사 일정으로 갈등 국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손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을 다시 재청하느냐 아니면 추천위부터 새로 꾸리느냐입니다. 대법원 내부적으로는 여론은 물론 학계 의견까지 신중하게 살펴 흠결 없는

0: 맞대응을 하겠다는 기류가 읽히는 상황. 하지만 청와대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달라며 재촉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1: 국가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법조계 안팎에선 추석 연휴 전 입장을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고심 끝에 나올 사법부 수장의 결정이 반년 넘게 이어진 청와대와의 평행선을 좁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 정책을 총괄 전담할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들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사회 전체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년 정책 전담 기구를 고민하고 있다며 점점 확장되는 양극화와 인공지능으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이 새로운 세대의 기회를 줄여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특별하지 않으면 평범하게 사는 것도 빠듯한 세상이고 특히 세대별 자산 격차가 크다고 지적하며 유효한 정책이 무엇인지 현장 중심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비아냥과 멸칭 등 혐오와 폭언을 자제하고 품격 있는 설득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자신의 SNS 글 인용을 계기로 빚어진 논란에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익명 글을 인용한다 해서 작성자의 모든 게시글과 주장에 동조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대통령 친구의 거친 태도는 대통령을 향한 혐오 선동의 소재와 비난의 명분이 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동은 갈등과 적대를 키워 결과적으로 개혁과 통합의 장애물을 높여 오히려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는 거라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2: 취임 한 달을 맞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 앞에 놓인 큰 과제 가운데 하나는 지지율 하락 국면 속 진보 진영을 통합하는 겁니다.
3: 당내뿐 아니라 원내 제3당,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 설정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최근 양당은 건건히 부딪히며 골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0: 김민석 대표 체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미묘한 신경전은 지도부 상견례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김 대표가 아침 회의 공개 발언으로 대통합 추진단을 띄우자
4: 개혁 진보 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한 연대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연대분과 위원장 이해식
0: 혁신당이 예방도 오기 전에 연대기구부터 일방적으로 발표하느냐며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쏘아붙인 겁니다. 출발부터 삐걱된 연대 논의는 김 대표가 평택을 지역을 찾아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끝났다고 발언하며 또 한 번 균열이 생겼고
5: 그리고 웬 지분 타령입니까? 정치 꼭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겁니까? 프레임 정치 국민이 다 알아봅니다.
0: 혁신당이 신뢰회복 조건으로 제시했던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우는 쟁점이 됐습니다. 김 대표가 현재 기준인 20석을 전체 의석의 5%인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자 12석인 혁신당은 단독 교섭단체는 막겠다는 거냐며 유신 이전에 10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연대 논의가 꽉 막힌 사이 혁신당은 개혁과 확장이라는 양당의 노선 차이를 날마다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중수청장 후보자와 공소청 직제안 등 정책적 쓴소리를 넘어 레드팀을 자처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국정 지지율이 떨어진 건 전통적 지지층을 적으로 쳐낸 결과라며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자
6: 중도 확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통적 진보층의 내부를 갈라놓거나 또 진보층 내부의 특정 그룹을 적으로 만드는 게 맞는 건가?
0: 감정 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7: 레드팀이니 내가 뭐 어쩌니 이런 것은 조국 혁신원장이 평택에서 낙선되니까 분풀이 하는 것 같아요.
0: 민주당은 스스로를 진보 맏형으로 혁신당은 동등한 관계의 우당으로 부르는 건 진영 내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포용 당부에도 양당 지도부가 온도차를 나타내면서 조속한 갈등 수습은 난망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전투 파병은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 언론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의 파병 요청을 거절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청와대는 트럼프의 요청을 거절한 건 아니라면서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비전투 분야 파병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1: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파병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우리 군이 전쟁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2: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1: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의 군사력에 함께 맞설 지원군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투 파병 거절은 사실상 트럼프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는 겁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트럼프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투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비전투 자원 파병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2: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상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 그런 것도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 부대가 나가 있습니다.
1: 조현 외교부 장관도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미 간에 파병에 대한 견해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 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함께했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4: 고향 등일시.
5: 듀엣 웨더 클래식. 오늘은 인테드입니다.

인테데이 2부 첫 곡은 사라사테의 서주와 타란텔라, 박수의 바이올린, 러브 데르빙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908년 9월 20일 스페인의 작곡가이자 바이올린 연주자인 파블로 네 사라사테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이 사라사테는 당대 바이올린 최고의

연주자였어요. 치고이네르 바이젠 같은 작품으로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자, 인테의 오페라 극장, 지난주에는 레하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를 들어봤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살로메입니다. 19세기 독일 오페라가 와그너를 이끌었다면 그 뒤를 이어 20세기 초 독일어권 오페라를 대표한 작곡가가 바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입니다. 그는 화려한 관현악과 풍부한 화성, 극적인 표현으로 자신만의 오페라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장미의 기사,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 그림자 없는 여인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작품은 우리에게 많이 낯선 편입니다. 아무래도 그의 오페라는 모차르트, 베르디, 푸치니의 작품처럼 국내 무대에서 자주 공연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20세기 독일어권 오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만큼요, 오페라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 대표작들을 한편 만나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작품은 슈트라우스의 이름을 유럽의 이 전역에 강렬하게 각인시킨 오페라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1905년에 발표한 오페라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 살로메를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성경 속 인물 살로메와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파격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살로메의 욕망과 집착, 그리고 파국으로 치닫는 이야기를 강렬하고 대담한 음악으로 그려냈습니다. 초연 당시에는 선정적이고 잔혹한 내용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어요. 동시에 슈트라우스를 당대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한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성경에 등장하는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당시 갈릴리의 통치자 헤롯 왕은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했고, 세례자 요한은 이를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이에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둬라 하게 되고요. 결국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에게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면서 세례자 요한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잠깐만, 헤로디아, 그러니까 불륜하게 결혼한 엄마의 딸이 이 요한을 죽여라 이랬군요. 바로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살로메라는 이름을 붙여 이야기를 발전시킨 것이 우리가 만나볼 오페라 살로메입니다. 이 오페라의 등장인물의 이름은 독일식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세례자 요한은 요한안, 헤롯 왕은 헤로데스 왕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조금만 집중하면 재밌을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살로메, 역의 쉐릴 스튜더, 요한안, 그러니까 요한 역은 브린터펠, 헤로데스 왕, 헤롯 왕은 호르스트 히스터만, 그리고 헤로데스 왕의 부인, 바로 이 헤로디아는 헤로디아스, 역에는 레오니 리자네크,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살로메 시작합니다.

막이 열리면 이 오페라 내내 보일 무대가 보입니다. 서기 30년경 랄릴리 호숫가에 있는 헤로데스 왕의 궁전입니다. 무대 왼쪽에는 계단이, 오른쪽에는 수조가 있습니다. 수조에는 물이 없고 위에는 철창으로 된 뚜껑이 닫혀 있습니다. 오, 왕의 궁전에는 또 이게 계단이랑 수조가 있네요. 지금은 어두운 저녁이고 이 궁전의 주인인 헤로데스 왕의 생일입니다. 안에서는 화려한 생일 축하연이 벌어지고 있고 밖에서는 위병대장 나라보트가 부하들과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위병대장 나라보트는 헤로데스 왕의 의붓딸, 그러니까 아까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었던 그 여자 있죠. 그 여자 살롬의 미모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쁘기만 하면 단가요.

그때 바로 수조 안에 갇혀 있던 예언자 요한, 그러니까 요한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 뒤에는 더 위대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분이 나타나면 황무지에서도 꽃이, 바로 장미꽃이 피리라. 하지만 위병대장 나라보트는 요한안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살로메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살로메가 연회장에서 나와 계단을 뛰어내려와 무대 중앙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살로메는 자신을 쳐다보는 양아버지, 헤로데스 왕의 눈길이 싫어 한숨을 쉽니다. 뭐야? 어? 헤로디아스랑 결혼하면서 또 딸한테도 약간 그런 치정의 눈빛을 줬나 봐. 받는 사람은 알잖아, 그죠? 저는 그렇게 안 쳐다보잖아요, 그죠? 저는 정말 공명정대한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저는 인간을 보는 눈빛으로.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이릅니다. 왜 항상 그런 눈으로 날 쳐다보나? 난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살로메는 위병대장 나라보트와 하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하늘에 뜬 달을 바라보는데 다시 수조 안에서는 요한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살로메는 처음 듣는 이 남성의 목소리에 매력을 느낍니다. 자신이 목을 내놓으라고 한이 남성에게 이 목소리에 매력을 느껴요. 그가 저 목소리는 누구죠? 하자 위병대장 나라보트는 저 목소리의 주인공은 예언자이자 젊은 남자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노예가 살로메에게 와서 헤로데스 왕께서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살로메는 흥!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요한안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죠? 뭐 이랬나 봐요. 살로메는 요한안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사들에게 요한안을 꺼내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병사들이 아이 근데 저희들은 아이 눈치를 보면서 아이 이거 어쩌지? 아이 뭐 어쩌긴 어째야 왕이 그랬네 어쩔 줄 몰라 하자 살로메는 위병대장 나라보트에게 나라보트 요한안을 꺼내줄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합니다. 나라보트가 아이 안 됩니다.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가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살로메는 나는 저 안에 있는 사람 목소리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그냥 목소리만 듣고 싶어서 그런데 제대로 듣고 싶어서 그런데 꺼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보트는 아이 안 되는데 결국 병사들에게 요한안을 꺼내와 라고 명령합니다.

요하나는 수조 안에서 나와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 젖어있죠. 아주 섹시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촉촉한 상태로. 아주 오랜만에 수조에서 나온 그는 엄숙한 음성으로 죄로 그의 술잔을 채운 자는 어디 있는가를 부릅니다. 남편을 살해하고 그 왕위를 시동생에게 준 뒤 그와 재혼까지 한 헤로디아스 그리고 그 왕위를 차지한 헤로데스 왕의 부정함을 꾸짖습니다. 이 위험 있는 말에 살로메는 흠칫 놀랍니다. 그러면서도 촉촉하게 젖은 요한안의 아름다운 모습에 매혹됩니다.

0: 요한안에게 반한 살로메는 그를 향해서 전 당신의 육체를 사랑하게 됐어요를 부릅니다. 당신의 몸은 백합처럼 아름다워요. 그럴 수밖에 없죠. 햇빛을 못 받고 수조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난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어요 라고 노래하면서 요한안에게 접근합니다. 위병대장 나라보트는 살로메를 말립니다.
1: 아예 안 됩니다. 더 이상 다가가는 것은 안 됩니다.
0: 살로메는 요한안을 유혹합니다. 날 보고 빠지지 않은 사내란 없지. 흥, 홍, 홍. 하지만 요한안은 그녀를 맹렬하게 거부합니다. 살로메는 요한안에게 키스해줘요 라고 애원하지만 요한안은 가라 소돔의 딸이여 라고 말합니다.

0: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위병대장 나라보트는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고 결국 괴로움에 지친 나라보트는
1: 아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꺼내줬더니 저 남자에게 아, 나는 내 맹약도 어겼는데 이를 어쩐담.
0: 칼을 빼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남몰래 사랑했던 살로메가 그리고 자신을 좋아하는 것 같이 행동했던 살로메가 요하난을 유혹하는 모습에 절망했고 또 그 사랑 한번 나누기 위해서 이 일을 벌렸지만 결국엔 자신에게 다가오지도 않고 왕은 자기를 사형할 것이다. 이를 어쩔 것인가 하고 자살한 것이죠. 하지만 살로메는 이 나라보트가 죽었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요하난만이 보일 뿐입니다. 살로메는 나라보트의 시체를 넘어서 요하난의 입술을 향해 갈 뿐입니다. 살로메의 입술 공격에 몰린 요하난은
1: 예, 안 된다! 안 된다! 내 입술은 안 된다!
0: 이 부정한 어머니에 따라 너에게 저주가 내릴지어다 라고 살로메와 헤로디아스 모녀를 한꺼번에 비난하면서 스스로 다시 수조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나에겐 수분이 필요하다! 뭐 이러진 않았겠죠? 헤로데스 왕이 왕비 헤로디아스와 신하들을 거느리고 등장합니다. 헤로디아스는 왕에게 당신은 살로메만 바라보는군요. 이 여자도 미쳤어. 당신은 내 딸만 바라보는군요 이거야. 나무랍니다. 헤로데스는 살로메에게
2: 내게 와서 같이 술을 마시자 라고 하지만 살로메는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0: 그때 수조 안에서 요한안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 내가 말한 예언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하며 다시 한번 헤로데스 왕과 헤로디아스의 불륜을 비난합니다.
0: 그리고
1: 앞으로 그들은 불길한 미래를 맞을 것이다 라면서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합니다.
0: 그때 유대인 대표들이 왕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헤로데스 왕에게
3: 요한안을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는 그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0: 이에 나사렛인들이 나서서
4: 요한은 예언자가 맞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언쟁을 시작합니다.
0: 그들 사이의 말다툼을 보다 못한 헤로데스는
1: 조용!
0: 그들을 조용시킵니다. 계속된 소란에 염증을 느낀 헤로데스 왕은 살로메에게
2: 날 위로하는 춤을 춰라 라고 말합니다.
0: 그러나 살로메는 춤추려 하지 않고 헤로디아스 역시 여보, 아 갑자기 춤을 추라고 하면 어떻게 춰요? 라고 말립니다. 그때 요한안의 목소리가 또 들립니다.
1: 둘은 부정하다. 둘은 부정하다. 둘은 불길한 미래를 맞을 것이다.
0: 헤로데스 왕은 더욱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왕은 살로메에게
2: 네가 나를 위해 춤을 춘다면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0: 그러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난 듯 살로메는 시녀들에게 일곱 장의 베일을 받아들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 오페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장면인 일곱 베일의 춤입니다. 관현악만으로 10분 가까이 연주되는 장면입니다. 살로메 역을 맡은 소프라노는 춤을 추면서 일곱 장의 베일을 차례대로 하나씩 벗습니다. 오, 이거는 굉장히 어렵대요. 왜냐하면 계속 춤을 춰야 되고 소프라노 중에 춤을 못 추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마리아 유인 같은 소프라노는 춤까지 훌륭하게 소화해서 격찬을 받았대요.

살로메의 춤에 크게 만족한 헤로데스 왕은 그녀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살로메는 제가 원하는 건 은쟁반 위에 올려진 요한안의 머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헤로데스는 크게 놀랍니다. 헤로디아스는 말 잘했다. 저렇게 부정한 말만 하는 머리는 잘라야지 라고 좋아합니다. 요한안을 죽인다는 사실이 몰고 올 파장이 두려운 헤로데스 왕은 죽이지 않고 보석과 보물을 주는 건 어떻겠냐 라고 말하지만 살로메는 왕이시여 약속을 지켜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요한안의 머리만을 요구합니다. 결국 헤로데스 왕은 살로메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합니다. 헤로디아스가 망나니에게 반지를 주자 망나니는 칼을 들고 수조 안으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망나니가 요한안의 머리를 은쟁반에 받쳐들고 나타납니다. 살로메는 크게 기뻐하면서 요한안의 머리를 받아들고 아, 당신은 내게 키스해주지 않았죠? 를 부릅니다. 이제 당신의 머리는 내 거야. 당신 내게 키스하지 않았죠? 노래하면서 요한안의 머리를 부여잡고 열렬히 입을 맞춥니다. 야, 사이코패스네. 너무 무섭다.

이 끔찍한 광경을 본 사람들은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둘씩 자리를 피합니다. 헤로데스 왕도 의부 딸의 이런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고 헤로디아스의 손을 끌고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무대 위는 조용해지고 무대에는 살로메만 남아있습니다. 살로메는 요한안의 머리를 들고 다정하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포옹하고는 요한안, 드디어 난 당신에게 키스했어요. 당신이 이긴 게 아니고 내가 이긴 거라고. 라고 크게 외칩니다. 헤로데스 왕은 살로메의 모습을 돌아보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마음에 죽여버려 라고 명령합니다. 병사들이 요한한 머리에 키스하고 있는 살로메의 몸을 깊이 깊이 찌르고 오페라가 마무리됩니다.

어우, 인테오 오페라 극장. 오늘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살롬에 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요? 예언자 요한이 있고 그 요한을 어떤 왕이 죽인 거지. 약간 이 이후에 오페라가 된다면 뭔가 그 이후에 저주들이 시작될 것 같아. 어떤 저주냐면 요한이 죽음으로써 유대인들이 일어나갖고 이 왕국이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굉장히 이 이야기의 흡입력은 강했어요. 정말 이야기에 빨려 들어갔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오페라 살로메에 나온 7개의 베일의 춤을 준비했습니다. 10분 가까이 관현악만으로 연주되는 곡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에서 자주 연주하고 있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살로메 중에서 7베일의 춤, 주제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전해드리면서 9월 20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전 듀에토 백인태였고요. 슬기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기에 좋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은 18.5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는데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9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겠습니다. 더불어 자외선도 강하겠는데요. 시간대에 적절한 옷차림 으로 체온 조절 잘 하셔야겠고요. 낮 시간에는 햇볕 차단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주요 고속도로나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들 전반적인 교통 흐름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서해안 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사고 때문에 밀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서평태풍 기점 부근 1, 2, 3차로 3개 차로에 걸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한 개 차로만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 부근에서는 잠깐 밀린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멀리 동대구 분기점 갓길에서 고장난 승용차 처리 중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서리풀 뮤직 페스티벌로 인해서 반포대로는 서초역에서 서초 3동 사거리 사이가 양방향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균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7: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0: 후보자가 대통령 임명 절차를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1: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먼저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예정에 없던 주말 기자회견을 공지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3: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의 자금 부담이 더해서는 안 된다고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꼭 20일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새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싶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거 자신을 향했던 검찰 수사와 한동훈 의원이 펼쳐온 낙마 공세에는 사퇴 이후에도 전모를 파헤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짓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2: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가 짧은 입장을 내자 곧이어 민주당도 같은 결의 논평을 냈습니다. 김 후보자의 결단을 고뇌에 찬 결정,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결단으로 평가하며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주도했던 여당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메시지에 발을 맞췄습니다. 김 후보자를 향했던 검찰의 조작, 표적 수사와 한동훈 의원의 수사기록 불법 유출 의혹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외적 메시지엔 존중과 개혁만 담겼지만 민주당으로선 끝까지 김 후보자를 엄호했던 게 되레 부담으로 남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통령도 당사자도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당은 여론을 거스르며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남게 된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로 예정됐던 김민석 대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연기했는데 김 후보자 자진 사퇴가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YTN 송재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당일 아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과거에 일했던 전직 보좌진들이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과거 김승원 의원실에 재직한 보좌진은 YTN과의 통화에서 또 다른 전직 보좌진들의 경험과 제보를 토대로 김 후보자 비위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작성해 그제 아침 청와대 측에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탄원서에는 김 후보자가 지난 2024년 기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2023년 말 지역구인 경기 수원에서 국회 의원회관까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혹, 또 경기도당 위원장 시절 민원을 받아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 등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사퇴하기 전에 해당 탄원서가 청와대 측에 제출됐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려우니 양해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앞서 전직 보좌진들이 대통령 회견 전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탄원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어제 의원실 명의의 입장을 내고 후보자 사퇴 배경과 관련한 해당 소문에 대해 당시 근무했던 보좌관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알렸습니다. 또 해당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도 없고 제출됐는지도 알지 못한다며 보도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네, 자진 사퇴를 결정한 건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커졌기 때문인데요.
1: 청문회에서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싸늘한 여론을 돌리진 못했습니다. 낙마에 영향을 준 의혹들을 이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최대 뇌관이 됐던 건 신약 로비 의혹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 씨 부탁으로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했다는 겁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공익 목적의 민원을

0: 전달한 거라며 선을 그었지만 임상시험 자체가 가짜로 드러난 데다 식약처 승인을 매개로 한 주가 조작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은 더 싸늘해졌습니다.
1: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제가 알 수가 없고요.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1: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맨 먼저 만나서.
0: 가족 특혜 의혹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가 김 후보자 지역구로 옮긴 뒤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선정되는 특혜를 받았고 가족들에게는 과도한 급여가 지급됐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눈물까지 보이며 부인했습니다.
1: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0: 이 밖에도 음주운전 이력과 자녀의 학군지 위장 전입 등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이런 과거 행적들이 잇따르면서 악화한 여론을 돌리기 어려워지자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용훈입니다.
3: 김승원 후보자는 자리에서 물러나면서도 수사 기밀 유출의 전무를 끝까지 밝히겠다며 한동훈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4: 2차선 양상 속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 여부도 관심입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사과로 시작한 사퇴 회견은 한동훈 의원을 향한 선전포고로 끝났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한 의원의 검찰 기소 계획서 공개를 불법 유출과 짜깁기로 규정하며 반격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6: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로.
5: 김 후보자와 한 의원 사건 모두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나란히 배당된 상태입니다. 먼저 김 후보자는 과거 브로커의 부탁을 받아 특정 업체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장에게 요청하고 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로 지난 4일 고발됐습니다. 2년 전 검찰이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한 사안이지만 청문 전국에서 고발장이 새로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선상에 다시 오른 겁니다. 경찰은 그동안 재수사란 용어 자체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김 후보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은 우선 덜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재수사를 위해선 새로운 증거 확보가 관건인데 검찰이 관련 재판 진행을 이유로 과거 수사 기록 제공에 난색을 보이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한 의원이 관련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되면서 같은 경찰서에서 동시에 입수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7: 오빠 독약 로비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2: 묻는 한동훈 의원입니다.
7: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5: 공격이 역공을 부른 청문회장 정치 공방은 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외 난파전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3: 네, 이렇게 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법무부 수장 공백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4: 사실상 장관 없는 상태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 사법체계 대전을 맞아야 해서 혼란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가 큽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다음 달 2일부터는 형사 사법 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행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새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제였습니다.
6: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싶었습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6: 그러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려던 걸음을 여기서 멈춥니다.
8: 그러나 김 후보자가 자진해 물러나면서 정성호 전 장관 사직 이후 3주 넘게 이어지는 법무수장 공백이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 대격변을 장관 없이 맡게 된 겁니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 직제 개편과 예산 편성 등 후속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공소청 직제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위 법령 정비는 물론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미제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작업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소청장 재청권을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는 만큼 공소청은 기관장 없이 출범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새 후보자를 물색하고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려면 후임 장관이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당혹한 분위기 속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새 제도 안착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후보자까지 낙마한 건 싸늘해진 민심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4: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정권 자체에 큰 부담을 안겼기 때문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용혜인 전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 여론은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급격히 커졌습니다. 의원직을 내려놓는 관례를 어겼다는 비판은 용 전 후보자에게 장관을 맡을 전문성이 있느냐는 지적과 겹쳐지며 더욱 거세졌습니다. 자신이 비판해오던 기득권과 다를 게 무엇이냐는 질문과 함께 청년층을 중심으로 여론이 급격히 차가워진 겁니다. 사퇴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임명 반대 답변이 전 연령에서 70%를 넘었고 30대에서는 80%를 넘는 결과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10: 그 용혜인 후보 관련된 것은 어떤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애초에 시작이
2: 특권과 공정
10: 의문제가 발단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미지가 이렇게 딱 더 씌워져 버렸습니다. 특히나 청년 세대들에게 있어서요. 네.
9: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식약처 로비 의혹이 치명적이었습니다. 공익적 민원이라는 해명에도 부실 심사 의혹, 관련 업체 주가 등락 의혹 등이 연이어 제기됐습니다. 법무 전반을 관리해야 할 수장으로서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됐던 이유입니다.
11: 적어도 본인의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이걸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전달할 때는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를 고려하자면요. 네. 이 발언은 좀 비판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9: 김 후보자 역시 여론조사에서 임명 반대가 찬성의 두 배를 넘나들다 보니 가뜩이나 여론조사 하락세를 보이는 대통령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들까지 반대 입장을 내세운 것은 치명타로 작용했습니다. 연이은 사태로 정권 입장에서는 두 후보자를 임명하는 부담을 덜었지만 부정적 여론 속에서 적절한 새 후보자를 찾아야 하는 고심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12: 앞서 김주영 기자 리포트 도중 언급된 용혜인 전 성평등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여론과 관련한 여론조사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ARS 문화 무선전화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교통안전 1분 터.
14: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백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희성이었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7: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8: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19: 고향 특례시.
2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3: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보은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5: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26: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7: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8: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쾌청한 가을 날씨에 나들이 가기 좋은 일요일입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 자외선이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요. 아침과 낮, 낮과 밤의 기온차도 10도 안팎 벌어지겠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아침 교통 흐름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현재 밀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황인데요. 서울 쪽으로 전 시간 서표대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전도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1, 2, 3차 차로 3개 차로를 차단하고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1개 차로만 통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부근에서는 차량이 밀립니다. 이 밖에 서울 시내에서는 축제로 통제에 들어간 곳이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수어문화제로 연세로 신촌 전철역에서 연세대 앞 굴

9월 20일 일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본격 시작된 2026년의 가을, 여러분은 어떻게 채워나가실 건가요? 그 추억들을 만들어가게 될 9월의 가을날 뉴스 앤 뮤직도 가까이 두시고 함께해 주세요. 음악과 뉴스로 채워가는 휴일 하루, 그 시작은 이 노래로 출발해 봅니다. 오아시스의 원더원.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1: 여러분의 미래를
0: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가
0: 함께
1: 함께
0: 만들어
1: 만들어 갑니다.
0: 갑니다. 재능대학!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YTN 라디오 휴일 뉴스 앤 뮤직 9월 20일 일요일 아침 7시 때 첫 타임 시작했습니다. 명절 연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분주해지는 모습도 느껴지는데요. 성묘하러 가시고 벌초하러 가시는 분들 이동량이 참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날씨가 또 이렇게 좋다 보니까 나들이하는 차량까지 더해져서 토요일인 어제에도 도로 위가 굉장히 분주했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휴일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 아침 함께 채워가고 싶은 이야기와 음악, 문자와 채팅통에 남겨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노래 두 곡 들어봅니다. The Police의 Every Breath You Take, 테런 에저튼의 I'm Still Standing.

7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하루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국회에서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부와 공화당의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CNN 방송 등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해당 언론사 기자들이 실제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오전 자사 기자들이 백악관에 들어가려 했지만 담당 기자들의 출입증이 비활성화되며 출입이 막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일일 매체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49억 아시아인의 축제 2026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화려한 개회식과 함께 16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조정의 김동용, 탁구의 신유빈을 기수로 16번째로 입장을 했고 이번 대회 41개 종목에서 1,051명이 참여해 금메달 40개 이상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회 첫날인 오늘 근대 5종과 테크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메달 획득에 나서며 오후 7시 40분엔 남자 농구 한일전을 치릅니다. 네, 들어온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4723님,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하셨는데 진짜 부지런하시네요. 그쵸, 선선한 바람 따라 걷는 산책도 휴일 하루 일과 중 하나를 끼워 넣어봐도 좋겠습니다. 자, 노래 또 두 곡 이어갈게요. 장범준의 회상, 그리고 정준일의 고백.

YTN 라디오 7시 뉴스의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화를 맞아 청년 정책을 총괄 전담할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들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의 역량을 키우는 게 사회 전체의 역량을 키우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년들의 정책 전담 기구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점점 확장되는 양극화와 인공지능으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이 새로운 세대의 기회를 줄여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18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9월 셋째 주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1,858.4원으로 하루 전보다 0.1원이 떨어졌고 경유는 0.5원 내려 1,843.4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 대비 휘발유는 0.5원, 경유는 0.2원이 떨어졌고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에서는 각각 1원과 0.2원이 낮아졌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울산과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오전 한때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9도, 부산은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7시 뉴스 앤 뮤직 박효신의 추억은 사랑을 닮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다이어트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4: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5: 답 나왔네.
6: 가자.
4: 어딜요?
6: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7: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8: 평택시.
9: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얼마나 걸릴까요?
9: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6: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9: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4: 세계 반도체 수도
6: 대한민국 수소 1번지
8: 바로 평택시.
2: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0: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2: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1: 햇빛에도 끄떡없는 선글라스 체크.

0: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0: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1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4: 가계월세의 재료비까지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참 많죠. 이제 걱정 마세요.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급할 때 언제든 꺼내 쓰는 서울시 안심통장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이라 쓴 만큼만 이자를 내니까 사장님 부담은 줄고 마음은 더 든든하게.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사장님 비상금 서울시 안심통장.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맑고 쾌청한 날씨 속에 바깥 활동 계획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다소 선선하고요. 한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19.8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한낮에는 서울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불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성묘나 벌초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서쪽 지역의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는 만큼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 전시간 서평택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현재 사고 차량은 치워진 상황이지만 여전히 1, 2, 3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차량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가는 길도 전반적인 교통 흐름은 좋은 편인데 안성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도 화물차 사고 처리 중에 있어서 이 부근에서 차량이 밀립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들도 전체적으로 밀리는 구간 없이 소통은 원활한데요. 동부간선도로가 의정부 쪽으로 성동교를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7: 오늘 밤 미쳤다.
8: 미쳤다.
9: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10: 미쳤다. 와, 와.
11: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 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 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1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4: YT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13: 첫 소식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 군을 창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 미국 안팎에선 AI 안전을 둘러싼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AI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처럼 AI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고요?
15: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에 우주군 사령부를 창설한 것처럼 인공지능 AI군을 만들겠다며 곧 책임자 AI 차르를 발표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놀라운 산업의 성장을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AI

0: 이렇게 말해 더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형사, 민사, 사법 체계를 이용해서 나쁜 것도 찾아낼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AI군을 창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미국 국내 총 생산의 25%에 달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과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고 있으며 현 상황을 유지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1: I've said it from the beginning.
2: 처음부터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훨씬 크게 앞서고 있지만 AI에서 승리하는 자가 최종 승자가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AI 인류 멸망론을 지구 온난화 등과 함께 미국을 파괴할 목적으로 급진 좌파 세력이 만들어낸 사기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인공지능이라는 명칭이 부정확하다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이름을 제안하면서 직접 온라인 설문조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새로운 현상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명칭이라면서 우월한 지능, 극도의 지능, 최고의 지능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의미를 부각하는 인공을 제외하고 AI의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강조한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3: 이런 가운데 AI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업계의 움직임을 두고 담합이라는 집단 소송까지 제기됐다고요?
0: 네, 엔트로픽과 오픈AI, 스페이스X AI, 구글이 개발 속도를 늦추기로 불법 합의했다는 소송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에 접수됐습니다. 지난 12일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최고 경영자가 발표한 AI 속도 조절 글에 나머지 기업 CEO 등이 동조한 행위가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합의로 챗GPT와 제미나이 이용자 등은 같은 구독료를 내고 더디게 개선되는 제품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손해배상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소송의 취지에는 AI 안전을 기업들의 사적인 합의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원고 대리인인 닉 로울리 변호사는 강력한 영리 기술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맺은 합의를 통해 AI 안전 규칙을 좌우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모데이 CEO가 AI 속도 조절을 주장하고 주요 AI 기업 수장들이 뜻을 같이 하면서 업계 전체는 찬반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4: A real fear that some of
2: 일부
4: these
2: AI
4: companies or some
2: 기업이 지나
4: companies
2: 쓰는
4: developing
2: 권력을
4: AI
2: 가질 수
4: could
2: 있다는
4: get too
2: 두려움이
4: much
2: 있고
4: power.
2: 세계가
4: I
2: 이를
4: think the
2: 두려워하는 건
4: world has
2: 타당하다고
4: already
2: 생각합니다.
4: incorporated this. When a
2: 샘
4: product
2: 몰트먼
4: is not
2: OpenAI
4: safe
2: CEO입니다.
4: enough, we should
2: 제품이
4: hold it back
2: 안전하지 않다면 출시를
4: and
2: 미루고
4: keep it
2: 개선해야
4: here.
2: 하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4: We've
2: 했고
4: always done that.
2: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4: We should
2: 합니다.
4: continue to do that.
2: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0: 이 문제는 이번 주 외교 무대로도 옮겨갑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AI와 국제 안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도 AI가 의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AI 개발 속도를 둘러싼 미국 내부의 논쟁이 미중 기술 경쟁과 국제적인 AI 안전 규범 논의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됐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임명 절차를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5: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예정에 없던 주말 기자회견을 공지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6: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의 자금 부담이 더해서는 안 된다고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6: 생각했습니다.
2: 후보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꼭 20일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새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싶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거 자신을 향했던 검찰 수사와 한동훈 의원이 펼쳐온 낙마 공세에는 사퇴 이후에도 전모를 파헤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0: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1: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가 짧은 입장을 내자 곧이어 민주당도 같은 결의 논평을 냈습니다. 김 후보자의 결단을 고뇌에 찬 결정,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결단으로 평가하며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주도했던 여당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메시지에 발을 맞췄습니다. 김 후보자를 향했던 검찰의 조작, 표적 수사와 한동훈 의원의 수사기록 불법 유출 의혹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외적 메시지엔 존중과 개혁만 담겼지만 민주당으로선 끝까지 김 후보자를 엄호했던 게 되레 부담으로 남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통령도 당사자도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당은 여론을 거스르며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남게 된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로 예정됐던 김민석 대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연기했는데 김 후보자 자진 사퇴가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2: 네, 이렇게 자진 사퇴를 결정한 건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커졌기 때문인데요.
3: 청문회에서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싸늘한 여론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낙마에 영향을 준 의혹들을 이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 최대 뇌관이 됐던 건 신약 로비 의혹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 씨 부탁으로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했다는 겁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공익 목적의 민원을 전달한 거라며 선을 그었지만 임상시험 자체가 가짜로 드러난 데다 식약처 승인을 매개로 한 주가 조작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은 더 싸늘해졌습니다.
5: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장관이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4: 가족 특혜 의혹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가 김 후보자 지역구로 옮긴 뒤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특혜를 받았고 가족들에게는 과도한 급여가 지급됐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눈물까지 보이며 부인했습니다.
5: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4: 이 밖에도 음주운전 이력과 자녀의 학군지 위장 전입 등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이런 과거 행적들이 잇따르면서 악화한 여론을 돌리기 어려워지자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용훈입니다.
2: 네, 파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당일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3: 각종 논란 속에 임명 강행 대신 자진 사퇴로 마무리됐지만 청와대 인사 검증을 둘러싼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7: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직후 청와대는 후보자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후보자가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밤새 고심이 깊었다고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는데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에 김 후보자의 추가 의혹에 대한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보좌진 A씨는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탄원서엔 기자 성추행이나 추가 음주운전, 또 다른 청탁 정황 등 여러 의혹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 기자회견 당일인 그제 오전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좌진은 이런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신고를 통해 알렸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청와대에 직접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기자회견이 2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회견을 30분 연기했는데 해당 탄원서에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고 김 후보자 측은 탄원서 제출 사실도 모르고 관련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용혜인에 이어 김승원까지 2기 내각 후보자가 논란 속에 잇따라 낙마하면서 청와대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특히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참모들 사이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는 정황도 흘러나옵니다.
8: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겠죠. 부족함일 겁니다.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7: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해 임명 강행 대신 자진 사퇴 형식으로 잡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추가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전국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3: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폭로가 담긴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자진 사퇴가 아니라 도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음주운전도 더 있었고 보좌진에 대한 상습 욕설과 폭언에 추가 청탁과 성추행까지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볼수록 잘된 인사란 김민석 대표 발언을 겨냥해 보는 눈이 있다며 이 정도면 청와대 인사라인부터 쫓아내야 하는데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이 배후에 있으니 못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9: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명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2: 합성목재 예스팀바.
11: 경동산업 주식회사.
1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3: 건강해.
1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5: 건강기능식품.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6: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7: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축제.
18: 고향 등일시.
19: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20: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19: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완연한 가을, 축제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축제로 인해 통제에 들어간 곳도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수어문화재로 연세로 신촌 전철역에서 연세대학 굴다리 사이 통제가 되고 있고요. 서리풀 뮤직 페스티벌로 반포대로는 서초역에서 서초 3동 사거리 사이도 양방향 전차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심에서는 2015 서울 걷자 페스티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장충단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앞을 출발해 율곡로 2화 4거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율곡터널에서 안국역을 지나 광화문 광장까지 이동할 예정인데 이 이동 경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통제에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에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의정부 쪽으로 장안철교 아래 3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청담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고 지점 앞두고 각각 잠깐 밀린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6시 중반 서평택 부근에서 화물차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도 1, 2, 3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차량이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티엔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아직 단풍에 들지 않은 초가을이지만 선선한 바람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이 시간도 이 아침 딱 듣기 좋은 음악들 편안하게 즐겨볼게요. 첫 곡 신청곡으로 출발합니다. 이문세 가을이 오면.

0: 일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바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가을이 오면 이문세의 목소리로 9월 20일 일요일 아침 8시 뉴스앤뮤직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을이 왔다는 걸 여러분들 그 신청곡 목록을 보면서 느껴요. 청해 주신 여러 가을 노래들 중 한 곡을 골라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립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문자와 앱 채팅창 통해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0945번입니다.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도 열려 있고요. 앱 채팅창은 무료,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샌디 로퍼의 Time After Time, 바비 콜드웰의 What You Want To Do For Love까지 노래 두 곡 더 만나볼게요.

뉴스와 음악 함께 듣는 YTN 라디오 주말 뉴스의 뮤직 8시 뉴스의 뮤직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며 추가 검증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어제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언제 어떻게 정리할 거냐는 질문에 많은 분들의 말씀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프랑스에 순방 중이던 지난 8일 김지용 변호사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여권 내부 반발이 이어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미국과 전쟁 종식을 목표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중재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조건에는 모든 전선 전쟁 종식과 동결 자금, 해상 봉쇄 해제 등이 포함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며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 중재국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테헤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간의 전쟁이 끝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 도서관 앞 행사장에서 1톤 트럭이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행사에 참여했던 3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20대 여성이 두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3명은 얼굴에 찰과상을 당하는 등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9월 20일 일요일 아침 오전 8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8시 뉴스의 뮤직이고요. 이어지는 노래 두 곡은 가요로 준비했습니다. 이소라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 러브홀릭의 화분.

이소라의 나를 사랑하지 않은 그대에게, 러브홀릭의 화분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8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모후센 레자의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전쟁 종식을 목표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중재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조건에는 모든 전선 전쟁 종식과 동결자금, 해상봉쇄 해제 등이 포함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며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 중재국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제 사무총장은 테헤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간의 전쟁이 끝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정부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을 지난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인하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제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 할인해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석 기간 낮 시간대에는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우주군 사령부를 창설한 것처럼 인공지능 AI군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소셜미디어에 이 놀라운 산업의 성장을 어떤 식으로 방해하거나 억누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썼습니다. 또 AI군 창설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AI 차르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지능이 높은 분만 지원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뉴스 살펴봤습니다.

아침 먹으며 듣습니다. 앱 채팅창의 애청자분들 환영합니다. 0120님, 창문을 닫게 하는 선선한 가을 바람이 기분 좋게 느껴지네요. 함께하는 아침 기분이 업됩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나흘 뒤면 추석 연휴 시작되죠. 고향 가는 길 음악과 함께 하시라고 뉴스앤뮤직이 연휴 내내 또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추석 명절도 YTN 라디오와 함께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시 뉴스앤뮤직 끝곡은 SG워너비의 타임리스, 나얼의 바람기억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

0: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3: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일 맑은 날씨 속에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면서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는데요. 오늘도 시간대에 적절한 옷차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20도를 밑돌았는데 한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며 서울이 29도, 광주 30도, 부산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낮 동안에는 자외선도 강한 만큼 햇볕 차단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교통흐름은 계속해서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다만 서해안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서평태풍기점 1, 2차로에서는 계속해서 화물차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 부근에서 차량이 밀립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에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장안철교 아래 3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이 뒤쪽으로 성동교 이전부터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쪽으로 가는 길도 청담대교 를 지난 지점 1, 2차로에 걸쳐서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성수대교 부근부터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밖에 도심에서는 서울 걷자 페스티벌로 인해 율곡로가 율곡터널에서 광화문 쪽으로 부분 통제가 되고 있고요. 1차로만 통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신약 청탁 로비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1: 김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결백함을 거듭 밝혔습니다. 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2: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의 자금 부담이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미완의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